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크의 최종 목표다.

0: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1: 에이, 박사님. 에이, 박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2: 혹시 악당 크크한테 당한 건가요?
0: 내가 크크 이 녀석을 그냥!
3: 아니야! 크크 아니야! 나 TV한테 당했어.
4: TV요?
3: 어. 며칠 동안 집에서 TV만 내내 봤더니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씻지 못해서 꼬질꼬질해졌네.
2: 아니, TV로 뭘 보셨길래?
3: 우리 요정들 나오는 딩동댕 딩동댕 너무 재미나서 그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많이 봐버렸지 뭐야?
0: 아이 참, 박사님도! 딩동댕 딩동댕
2: 매일 아침 8시
1: 본방 사수!
3: 그런데 TV를 너무 많이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

0: 자동차.
1: 이 사건은 저기 TV를 보고 있는 정태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태리는 TV를 아주 좋아했는데.
2: 태리야!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지! 네!
1: 이렇게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2: 태리야! 얼른 오라니까!
1: TV를 볼 땐 누가 불러도 못 들었으며.
3: 동화극장 헐거벗은 임금님. 옛날 옛날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4: 나 헐거벗은 임금님 얘기 진짜 좋아하는데.
1: 이렇게 TV 앞에 바짝 다가가 TV를 보곤 했다.
2: 얘가 진짜? 밥은 식탁 앞에서 먹는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자, 뒤로 세 걸음 간다, 실씨. 하나, 둘, 셋.
4: 하나, 둘. 나쁜 짓 한 사다.
5: 전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6: 오, 그래. 이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최고의 옷을 만들도록 해라.
5: 압니야.
4: 헐, 저 재단사 거짓말쟁인데.
2: 정태리, 이렇게 TV 가까이서 보다가 아예 TV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빨리 뒤로 간다, 실씨. 빨리 뒤로 간다, 빨리 빨리.
4: 엄만 TV 보는 거 자꾸 방해. 아, 진짜 TV 속에 들어가고 싶다.
1: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0: 네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1: 정태리 어린이, TV 속에 쏙 들어가고 싶어서 TV를 가까이서 보는구나. 그렇다면 이 악당 아저씨가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테리는 TV 속으로 테레테레.

0: 여기가 어디야? 이 사람들 TV에 나오던 제당 사람 신어?
1: 전하, 새로 만든 옷을 가져왔습니다.
0: 전하? 내가 이 임금님이 된 거예요?
1: 네?
0: 자자자자자자, 침착하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나 지금 TV 속에 들어왔고 임금님 역할을 맡게 된 거야. 농담이요. 자, 어서 새로운 옷을 꺼내 보게.
1: 예, 전하. 짜자잔.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이 옷이 보이시나요?
2: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보이는데요.
3: 전하는요?
0: 나도 아주 잘 보여. 이긴 옷이. 나 연기 왜 이렇게 잘해?
2: 페리야,
0: 응? 뭐야, 테리 얘 어디 갔어?

0: 전하, 어서 새 옷을 입어보시지요.
1: 그러겠소.

0: 언니랑 참 많이 닮았네.
1: 다 입었어.
2: 에헤이, 전하, 옷 위에 옷을 입으시는 법이 어딨습니까?
1: 맞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속옷 위에 그 옷을 입으셔야지.
3: 속옷 위요? 맞다! 이 얘기 임금님이 재단사한테 속아서 벌거벗는 얘기잖아! 안 되겠어! 저기요! 저 사실은 임금님이 아니거든요? 원래 임금님 하던 분 어디 가셨지?
4: 아이, 컷!
5: 아,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내기 몰라요?
3: 알아요! 임금님 벌거벗고 행차하는

0: 보시라고요. 사람들 다 TV 보는데.
1: 사람들 다 TV 보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벌거 벗으셔야죠. 임금님이 벌거 벗고 행차를 해야, 그래야 이야기가 끝난다고요.
2: 아, 그거 좀 빨리 좀 진행합시다. 딩동댕딩동댕 8시 2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임금님 때문에 자꾸 늘어지잖아요.
1: 죄송합니다. 그 임금님 벌거 벗으시면 바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0: 저 임금 우리 딸이 만을 맞아. 아유, 희미를 그렇게 가까이서 보더니 희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 아이고, 딸이야, 딸이야. 도와주세요.
1: 애니, 뭘 도와줘? 뭘? 뭘? 테리, 너 TV 속에 들어오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TV 앞에 바짝 붙어서 TV 본 거 아니야?
0: 나 앞으로 TV 멀리 떨어져서 볼 테니까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1: 거기는 옆 채널인데! 아주 틀면 나오는 것만 틀면 부럽다! 아니, 딩동댕 삼총사가 여기까지!
2: 크크너, TV 속에 아이를 끌어들여서 뭐하는 짓이야!
3: 크크넌 지금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시청자를 방해하고 있어! 그쵸? 시청자님들?
0: 저요? 아유, 저는 뭐 재밌는데요? 아니.
1: 그 봐! 시청자분들이 재미있으시다잖아!
4: 우린 재미없거든!
5: 잠시만요. 저 이럴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서두를게요. 8시 20분까지 안 끝내면 호기심 딱지 틀면서 화내니까 어서 기 모으시고 빔 쏴주세요.
6: 예? 예?
5: 크크님도 얼른요. 빔 맞아주세요.
7: 저기 그게 말씀처럼 그렇게 쉬운 게
5: 가볼게요.
7: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6: 자, 어서 크크녀석 끌어내자. 딩딩!
3: 공동!

얘들아 잘 들어. TV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악당 크크가 TV 속으로 끌고 온다. 명심해. 둘, 셋, 뿅.

0: 테리야! 엄마! 테리야! 엄마 TV 보고 깜짝 놀랐어!
1: 저도 TV 속에 갇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2: 테리야! 앞으로는 TV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않을 거지?
1: 응! 다시는 안 그럴 거야!
3: 좋았어!
4: 행동에서 좋다!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2: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개구리와 벌레와 나비.
3: 파파랑 조지가 할아버지네 놀러 왔습니다.
4: 우와.
3: 예쁜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4: 할아버지, 나비는 왜 꽃을 좋아해요?
5: 꽃에서 먹이를 얻어가기 때문이지.
4: 어떻게 해요?
5: 나비는 혀가 아주 길거든.
4: 제 혀보다 더 길어요?
5: 그럼 길지. 나비 혀는 페파 혀보다 훨씬 더 길단다. 나비는 그 긴 혀로 꽃에 있는 꿀을 마시지.
4: 와.
5: 나비가 우리 페파가 꽃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4: 넌 꽃이 아니야. 나는 페파야. 진짜 진짜 예쁘다. 나도 나비가 되고 싶어.
3: 페파는 나비 흉내를 냈습니다.
4: 난 예쁜 나비야.
3: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4: 조지, 나비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다른 거 해. 생각났다, 조지. 넌 꿈틀꿈틀 벌레 해. 나 봐라, 난 나비다.
3: 저런, 조지도 벌레 말고 나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5: 조지?

0: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벌레 흉내를 내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단다. 벌레 흉내를 내는 건 아주 쉽거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마. 맨 처음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거야. 그런 다음 꿈틀꿈틀 기는 거지. 난 꿈틀꿈틀 벌레다.
1: 조지는 할아버지하고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2: 난 예쁜 나비, 난 예쁜 나비. 할아버지, 전 나비예요.
0: 그래, 페파. 아주 예쁜 나비 같구나.
2: 할아버지, 조지랑 뭐 하시는 거예요?
0: 우린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란다.
2: 나도 꿈틀꿈틀 벌레 할래요. 꿈틀꿈틀 벌레.
0: 난 꿈틀꿈틀 벌레다.
2: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난 네가 좋아. 난 꿈틀꿈틀 벌레.
0: 재밌구나. 이번엔 어떤 동물 흉내를 내볼까?
2: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아기 개구리예요.
0: 그럼 이번엔 개구리 흉내를 내볼까?
2: 개구린 나비처럼 예쁘지 않잖아요. 벌레처럼 꿈틀거리지도 않고.
0: 개구린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잘하지.
2: 개구리도 소꿉놀이 좋아해요?
0: 그런 건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냐?
2: 진흙 웅덩이에서 뛰는 거야.
0: 그래. 개구리도 그런 데서 노는 걸 좋아해요.
2: 조지, 우리 개구리 흉내 내자. 나는 개구리. 나는 개구리.
1: 개구리들이 큰 진흙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팔파와 조지는 훌쩍훌쩍 신나게 뛰어놀았죠. 진흙 웅덩이에서 뛰는 걸 모두 다 좋아하는군요.
2: 아! 나비 흉내랑 벌레 흉내도 재밌지만 개구리 흉내가 제일 재밌어요. 엄마, 아빠, 놀이.
1: 페퍼랑 조지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네요.
2: 이게 뭐지?
1: 페퍼가 옛날 옷상자를 발견했습니다.
2: 와, 이건 아빠 모자다. 이건 엄마 옷이고. 조지, 우리 엄마 아빠 옷 입고 엄마 아빠 놀이 할까? 자, 아빠 모자 써. 아빠 코트도 입고. 여보, 멋져요. 이제 내 차례다. 엄마 옷을 입었어. 엄마 모자도 써야지. 여보, 신발은 어디 있어요? 나도 엄마 신발을 찾아야지. 이제 예쁘게 화장만 하면 돼. 엄마처럼.
1: 팔팔은 엄마 화장품을 찾았어요.
2: 아하! 분을 발라야지. 예뻐졌다. 이제 립스틱 발라야지. 예쁜 우리 엄마 같다. 여보, 나가요. 이제 일하러 가야죠.
1: 엄마는 일하느라 바쁩니다.
3: 어서 오너라, 페파, 조지.
2: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3: 너희들한테 어서 오라고 했어.
2: 난 페파가 아니에요. 페파 엄마예요.

0: 안녕하세요, 페퍼 엄마.
1: 안녕하세요. 이분은 페퍼 아빠예요. 조지.
0: 페퍼 아빠도 안녕하세요.
1: 잠깐 실례할게요.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여보세요? 네,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세요. 아니요, 됐어요. 끊어요.
2: 페퍼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조지는 재미가 없었죠.
1: 미안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다 됐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러 갈까요?
0: 잘 가요, 페퍼 엄마, 페퍼 아빠.
1: 안녕히 계세요.
2: 페퍼 아빠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3: 어서 오너라, 페퍼. 어서 오너라, 조지.
1: 전 페퍼가 아니에요. 페퍼 엄마예요. 이분은 페퍼 아빠고요. 페퍼 아빠도 일하러 왔어요.
3: 아이고, 고맙습니다, 페퍼 아빠. 근데 조심하세요. 흙웅덩이가 깊으니까요.
1: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땅을 파면 어떡해요? 옷을 버리잖아요. 나도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어요.
0: 아이스크림 먹자.
1: 아이스크림이다.
0: 페퍼, 조지, 옷이 그게 뭐니? 아이스크림은 그 옷 벗고 먹어.
1: 난 페퍼 엄마예요. 이분은 페퍼 아빠고요.
0: 그러세요?
1: 네.
0: 그럼 예쁜 페퍼랑 조지는 어딨어요?
1: 우리도 몰라요.
0: 어쩌나? 이 아이스크림은 페퍼랑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둘 다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1: 우리 여기 있어요.
0: 페퍼? 조지, 여기 있었구나.
1: 네, 엄마. 우리가 엄마 아빠인 척 했던 거예요.
3: 그걸 감쪽같이 몰랐구나.

대박! 이걸 끼면 투명 인간이 되는 거야? 아무도 날 못 본단 말이지. 그렇다면

0: 어? 아, 목마르네. 그냥 건너.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그래, 아무도 안 보니까 건너도 되겠지.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딱 한 개만 가져가자. 그래, 나는 지금 투명인간이잖아. 안 돼, 남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잖아. 괜찮아, 안 들키면 되지. 아무도 모른다고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해도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면 양심을 지켜야 할까?
1: 이게 사람이 원래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숨기고 있으면은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든.
2: 그치, 약간 양심의 가책 이런 거지.
3: 간접칩이 떠다닌다고 신고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1: 사장님이 안에 없죠.
3: 아니, 없어도 막 길거리 막 간접칩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횡단보도를 딱 건너고 막 가버리면은 이제. 나는 그 깔끔하게 계산을 하자라는 의견은 마음속에 약간 양심, 아까 말했던 양심이 하는 말 같고, 두 번째 그냥 훔쳐도 되라는 말은 이제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이 텔레파시로 야 너도 교도소 와 빨리, 그러니까 빨리 훔쳐봐, 약간 그런 말 같다.
4: 네가 방금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게 양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반대말은 이기심이 생기지.
3: 그래? 응?
4: 처음에 네가 양심을 따르자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타심이고, 양심을 따르지 말고 그냥 나의 이득을 취하자, 이거는 이기심.
1: 솔직히 후자는 자신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심과 욕망.
5: 학교가 끝나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는데 막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로 누가 만지고 있는 거야. 이제 찢어지기도 했고 좀 뭐가 묻어있기도 한데, 이걸 안 말해주면은 내 양심에 좀 찔리는데 이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6: 아니야 지우야, 넌 지금 학원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잖니, 빨리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음의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아.
3: 내가 딱 피아노 학원을 한 시간을 쳐야 됐어. 네.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돈을 쓰셔가지고 하셨는데 피아노 학원은 가야지, 나중에 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마음의 소리랑, 아이라 그거 하나 빼먹는다고 너 큰일 안 나, 그냥 오늘은 즐겁게 놀아, 이런 마음에.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유의할 게 걸리면 등짝이고 안 걸리면 꿀인데.
1: 야, 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2: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없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막 생각들에서 따서.
1: 엄마, 아빠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도와주든 내 생각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3: 스스로 쌓아가는 거라고
2: 만들어가는 거지.
7: 주인공이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랬어도 얘가 망설였을까?
2: 그럼 망설이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3: 이게 뭐지? 맛있겠다. 먹어야지.
4: 냠냠.
2: 그런 개념이나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 같은 거나 결정을 내릴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3: 학습 데이터가 없어.
8: 후천적? 그냥 후천적 만능이지네.
4: 근데 사람들은 양심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지.
5: 나는 일단 아무도 모르고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뭘 훔치고 나갔어. 그러면은 나는 마음 한켠에 일단 불편하고 무어지고 적발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8: 그럼 나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2: 응, 당연하지.
8: 왜 불편한데?
5: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 사고 나가는 게 규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원래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8: 그거는 불편이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 아닐까?
2: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랑
8: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근데 애초에 훔치면 안 된다의 이유가 처벌이 있으니까 안 훔치는 거거든? 싱가포르가 엄청 깨끗하잖아, 그 도로랑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깨끗하냐면은 그냥 그

0: 껌 씹어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니 짜뽕 안 치고 껌 씹어도 그러니까.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처벌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해. 근데 그 처벌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안 뺏을 이유가 없잖아.
1: 나도 동의하는 게 그 내가 만약에 양심이 없 세상이 없어지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봐봐, 훔쳐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은 판 사람들은 어떻게? 생산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필요한 건 훔치면 돼. 그럼 나중에 세계는 망하겠지. 생산자가 아예 없어지니까.
2: 마비효과처럼.
3: 그럼 처벌로 인하여 양심을 지키게 된다는 거야?
0: 왜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불이익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양심을 지키게 되는 거지.
3: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서 그 주인의 것을 앗아간 건 주인한테 손해를 안기는 거잖아. 솔직히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는 안 훔칠 거야. 현금으로 내가 아기 때 계산을 많이 했거든. 1,700원 그 정도짜리 물건을 계산했는데 2,000원 냈으니까 300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400원은 실수로 적어려가지고 나는 그냥 100원 다시 돌려드렸어.
4: 양심을 지킨 게 후회됐어?
3: 솔직히 나는 양심을 지켰다는 것 자체로도 약간 보람이 느껴져서 모범시민 막 그런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1: 똑같은 경우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에서 돼지바가 600원이거든? 계산을 딱 했는데 거스름전이 원래 100원으로 400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계가 100원 3개랑 500원을 하나 뱉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계에 쑤셔놨거든? 그러면 난 일단 100원의 경제적 손익을, 손실을 봤어. 하지만 내가 양심을 지켰다는 것에 좀 더 좋은 감정이 들었어.
3: 우리 둘의 경우는 사장님께 이익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사회적인 이익으로도 칠 수 있지 않을까?
5: 그치.
1: 그게 이익을 위한 일인가? 그냥인가?
3: 그치. 공통체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양심이니까.
6: 양심은 약간 세계에 선포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법 같은 거예요.
0: 하긴 나 자신도 사회니까.
4: 양심을 지키는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사회를 위한 거야?
6: 모두를 위해서. 그냥 둘 다.
0: 이건 딱히 말할 필요도 없는 게.
3: 이거는 그냥 답이 간단 명료해.
6: 공리야.
3: 나도 결국 사회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6: 내가 사회고 사회가 나다.
3: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없어요?
7: 주머니에 뭐가 있어?
6: 초코볼? 초코볼?
8: 힘을 원하십니까?
6: 거절하지
0: 마세요.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대표로
6: 끼리. 야, 왜 잡종로야?
0: 살았어. 야, 안 보여. 야, 어디 갔어?
3: 어디 갔어?
7: 알았어, 얘.
0: 아무도 없어.
7: 야, 아이 거 요구르트 내 거.
0: 야, 누가 때렸어?
7: 와.
6: 요구르트 사라져 같은데?
3: 국가에다가 기증하겠습니다.
6: 바로 그냥 금판정사한테 가가지고 한 돈에다 70만 원으로 두둑하게 돈 챙기겠습니다.
9: 이따가 쓸 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3: 친구 블랙핀드 쓸 것 같은데.
6: 네?
3: 아니에요. 음성 변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 숙제를 버릴 것입니다.
3: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 꼭 해줘야 돼요.
11: 불이 났어요.
10: 그랬대.
11: 무슨 소리지?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0: 어디로 가야 하지?
1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12: 안 돼.
1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0: 도와주세요!
1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이제 나타날 거야.
1: 절대로 불을 끄지 마시오.
2: 이거 안 나? 엄마한테 다 이른다.
3: 일러라, 일러라.
4: 그만 놔줘요.
5: 너 뭐야?
4: 나? 지우 짝꿍.
3: 싫은데, 싫은데.
5: 깜짝이야. 간다, 너 집에서 보자.
2: 선아야, 고마워. 너 발차기 멋있다.
4: 별것도 아닌 걸 뭘.
2: 우리 오빠는 키도 큰데 안 무서웠어?
4: 응,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선아야, 그만 자야지. 어?
6: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분명히 불을...
4: 김선아,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했지?
6: 네, 알았어.

0: 나는 왜 무서울까?
1: 이 중에서 귀신 본 사람.
2: 나.
3: 둘이서 한번 차례차례 경험칙을 말해봐.
4: 내가 언제 뭐 숙소에서 놀다가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무슨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데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막 이렇게 방 안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5: 나도 귀신 겪어봤어. 왜냐면 내가 관광지를 갔어. 좀 어두웠는데 좀 멋졌어, 아내가. 그래서 아빠가 사진을 찍어달라 했어, 멋지니까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찍어줬는데 근데 딱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아빠 뒤에 머리가 한 발 여기까지 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귀신이 있었어. 사진 찍을 땐 아무도 없었어, 거기.
6: 근데 너 먼저 말해.
7: 나는 왜 내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게 무섭지?
8: 아, 무서워.
3: 나도 혼자서 잘 때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나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거의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 귀신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하기 때문이지.
1: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무엇일까 하고 추측하는 궁금증이 기본적으로 생겨. 아까 내가 무서웠던 그 상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악몽이라든지 뭐 불 끄면 무섭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5: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해.
9: 그래. 이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무서움을 만드는 것 같아.
7: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3: 소름.
10: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
1: 무서움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10: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움은 우리가 만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직접 생각하거나 봤던 것이잖아.
7: 표현할 게 없네.
5: 나는 세계 3차 대전이 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럼 무섭잖아. 전쟁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평소에는 안 무섭다가 꼭 자기 전에 누우면은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3: 딱 지금 날 거란 그 느낌이지.
5: 약간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1: 9시 반쯤에? 그때쯤에 내가 눕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자는 중에 운석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한국에 핵이 떨어지거나 그럼 어쩌지?
3: 과학적네?
9: 화장실에서 우리가 뭐 씻기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세수하면 세면대 앞에 이렇게 거울이 큼지막하게 하나 있잖아. 뭔가 내가 이렇게 숙이면 뭔가 거울에서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냥 좀 하찮긴 한데 그냥 좀 그런 게 무서운 거지.
5: 그치.
9: 내가 못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난 좀 무서운 게 있어.
3: 아니, 너무 소름 돋는다.
1: 그럴 때 내 팁 하나 알려줄까? 상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하는 거야.
7: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엄청 큰 수를 볼 때 0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무섭거든?
10: 흥공포증.
3: 아, 나도 그런 거 보면 너무 징그러워.
10: 나는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은 뭔가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막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
3: 나는 예전에 자동문 공포증이 있었어.
7: 뭐라고?
3: 자동문 공포증.
7: 이럴까 봐. 자동문 공포증.
3: 이럴까 봐. 근데 나 이제 없어. 없어졌어. 조금 나아졌어.
9: 내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 뭐 책이 있고 신문이 있고 뭐 영상이 있잖아. 근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상력? 일종의 상상력이 좀 추가된 거지.
1: 독사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0: 가지고 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내가 조정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섭다고 느껴져.
1: 그러게 고민된다.
2: 뭘까?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 달라서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예전에 말한테 뒷발차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난 말을 무서워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는 말이 안 무서운 거지. 왜냐면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0: 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우리에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경험이 없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일단 꺼림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모든 걸 가로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1: 다른 사람이 무섭다고, 많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면 따라할 수도 있네?
0: 맞아, 그럴 수 있지.
3: 네. 나쁜 거라고 불쾌해야 된다.
4: 아유, 절대 아니지,
0: 절대 아니지. 내가 왜냐면은
4: 먼저 말해.
5: 아, 고마워. 무서움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 무서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었고 무서움이 없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게 실현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시시대로 남았겠지.
0: 생존 본능 얘기하려는 거지.
5: 생존 본능.
1: 살기 위해서 진화한 감정인 것 같다.
4: 나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태민이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또 극복해낸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그 극복해 나간 사람이 그 두려움 덕분에 성장해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이해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5: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 이거
5: 뜻인가?
1: 뭐야 이거?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처음에 정전인가 싶었고 좀 깜짝 놀랐어.
5: 나는 살짝 신비로웠어.
3: 무섭진 않았어?
1: 무섭지 않았는데.
2: 귀여웠어요.
0: 성우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 아, 맞아, 나도 알아.
4: 이미 우리가 유형이라는 게 없는 걸 알잖아. 그래서 알아갖고 안 무서운 게 아닐까?
1: 잠시만, 근데 나 왜 이 상황에서 증권이 어떻게 했지?
5: 왜 차들 조금씩 먹어?
4: 나 먼저 말해도 될까? 사람이라 생각해,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
5: 저는 엄마예요. 엄마보다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1: 엄마의 잔소리. 하는 엄마의 잔소리. 나를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라고는 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어. 근데 너무 과해.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나타나.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블랙버스터의 위협!
1: 뭐라! 또 코일을 가져오지 못했단 말이냐!
2: 아, 그게요! 미니트코드 녀석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1: 시끄럽다! 한심한 것들!
3: 가르노님, 제가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1: 네, 블랙버스터. 그런 별 볼일 없는 녀석들을 상대하기 위해 너까지 나선단 말이냐.
3: 가르노님의 우주정복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좋다. 어서 가서 코인을 모두 가져와라.
3: 네.
4: 정말 재밌었지.
5: 그러고 보니 이제 찾아야 할 동료들도 돌 뿐이군. 빨리 동료들을 찾아 가르노 군단에게 대항해야 하는데.
6: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아무리 가르노 군단이 우릴 방해한다 해도 문제없다고. 블랙해머 엉덩이에 불 붙었던 거 생각나지?
7: 엉덩이에 불이 붙었다고. 아, 뜨거워 내 엉덩이.
8: 블랙소드는 이랬잖아.
9: 이제 이 전기 공격은 안 통할걸. 내가 졌다.
5: 블랙 위치는 이러지 않았나?
10: 이 수모는 꼭 갚아주겠다. 두고 봐라, 미니트 공대.
6: 그게 뭐야, 키라. 하나도 안 똑같잖아.
5: 그런가?
6: 아무튼 쉽진 않았지만 우린 잘하고 있어. 이제 곧 동료들을 모두 찾아 가르노 군단의 위협을 끝낼 수 있을 거야.
11: 대원들, 긴급 사항이다. 현재 블루시티에 가르노 군단이 나타나 부심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어서 현장으로 출동해 녀석을 쓰러뜨리도록.
12: 네, 사령관님.
13: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당신!
0: 공룡 미니트 공대. 멈춰.
3: 드디어 나타나셨군, 미니트 공대.
5: 저 녀석은 블랙버스터. 조심해, 가르노의 부하 중 가장 강력한 녀석이다.
8: 그래봤자 우리한텐 안 되지.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고.

0: 있잖아!
1: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여긴 우리가 막을 테니 어서 도망가!
1: 너희들!
2: 블랙버스터로부터 나머지 코인들을 지켜야 한다! 어서! 어쩔 수 없다, 볼트! 지금은 도망쳐야 해!
1: 꼭 구하러 올게!
3: 니네 특공대, 어차피 내 앞에 곧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0: 어떻게 된 일인가, 볼트?
4: 죄송합니다.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겼습니다. 저희가 방심한 나머지 온 우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0: 대원들, 이걸 봐라.
3: 네, 특공대. 네 동료들을 구하고 싶다면 부두로 와라. 나머지 코인들을 전부 내놓는다면 동료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
5: 보니까 썬더트라.
0: 보았다시피 녀석은 아직 블루시티를 떠나지 않았다. 이 기회에 동료들을 구하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와야만 한다.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해 적을

0: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로 블랙버스터를 쓰러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 그래! 아직 기회는 있어!
2: 좋아! 이번엔 지지 않는다!
0: 대원들! 지난 실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즉시 출동하도록!
3: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4: 여긴 어디지?
5: 이제야 깨어났군. 조금 있으면 너희의 동료들이 올 것이다. 녀석들에게서 코인을 전부 빼앗고 이놈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없애주겠다.
6: 여기다 블랙버스터!
5: 혼자 왔나?
6: 너랑 거래하는데 굳이 다 같이 올 필요는 없지 않나?
5: 수상하군. 물건은 제대로 가지고 온 거겠지?
6: 그래! 코인은 세 개 모두 잘 가지고 왔다! 이 요구대로 다 준비했으니까 어서 동료들을 풀어줘!
5: 물건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먼저 가져온 걸 내놓으시지.
6: 알았으니까 동료들은 놔둬. 자, 확인해 보시지. 그건 가짜 코인이다. 어디 맛 좀 봐라.
5: 폭탄이군. 통할 것 같으냐?
6: 들켰어. 어쩔 수 없다. 공격하자.

0: 벌레 같은 녀석들. 이제 끝이다! 벌채!
1: 미칩니다! 됐어! 그레이트 코인의 힘으로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싸우겠다! 렉스 카이저 D7 합체!

괜찮은 녀석들이 감히!

0: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1: 하지만 카르노 군단의 힘은 더욱 강해질 거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싸우자.
2: 좋아.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진의 만능 슈트.
1: 아, 모든 대원들에게 알립니다. 대원들은 지금 바로 지하 정비소로 모여주세요.
2: 안녕 얘들아.
3: 좋은 아침이야, 헨리.
2: 진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0: 글쎄.
4: 지하 정비소로 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게 아닐까?
2: 가보면 알겠지. 에? 어? 진은 빨리 오라더니 어디 있는 거지?
0: 그러게?
2: 진, 우리 왔어.
1: 여기야.
2: 어? 어?

0: 짜잔! 지인의 만능 슈트를 소개합니다!
1: 만능 슈트? 그게 뭔데?
0: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척척 해낼 수 있는 옷이란 말이지.
2: 우와, 뭔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데?
0: 실제로도 아주 멋진 기능이 있다고.
1: 정말?
0: 이 헬멧은 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주 작은 개미도 크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그리고 이 부츠는 말이지,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 장갑을 끼면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 수 있고 말이야.
1: 짐!
0: 잠깐! 아직 보여준 게 더 있어. 바로바로 바로 만능 슈트 최고의 기능, 하늘을 나는 기능! 어때? 엄청 멋지지?
3: 짐! 어서 내려와!
2: 위험해 보여!
0: 걱정 마, 무사히 내려갈 수 있...
4: 진, 그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어.
2: 응,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돼.
0: 괜찮아, 잠시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이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5: 아니, 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옷은 절대 입어선 안 될 것 같아.
2: 응, 내 생각도 그래.
0: 이런 고장쯤은 별거 아니라니까.
4: 진, 만능 슈트 얘긴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마을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거든. 더 보여줄 건 없는 거지?
2: 어...
4: 그럼 우린 다녀올게. 어, 나중에 봐.
3: 이따 봐, 진.
0: 어, 다녀와. 내가 이걸 만든 이유도 모르면서. 난 이 만능 슈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2: 아줌마, 그게 마지막 빨래예요.
6: 그래, 수고했다, 리프티.
7: 안녕하세요, 벨라 아주머니.
2: 어?
7: 안녕, 리프티.
8: 안녕, 폴리.
6: 어서 오렴.
7: 빨래를 널고 계셨군요.
6: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지? 바람도 산들산들, 햇살도 포근하고.
7: 그러게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오늘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2: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7: 해안가 날씨는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니까. 혹시 모르니 빨래는 미리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그래, 알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7: 별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리프티.
2: 잘 가, 폴리.
6: 조심히 가렴. 햇살이 너무 좋은데.
2: 조금만 더 말렸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어도 되지 않을까요?
6: 그렇겠지?
2: 네.
0: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만능 슈트를 포기할 순 없어.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9: 수리가 끝났습니다.
0: 자, 어디 한번 입어볼까? 완벽해! 가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만능 슈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는 게 좋겠어. 진이다!
10: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11: 벌레가 날아간다.
0: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어디 있을까나? 어? 저건 뭐지? 새가 나는 건가? 이건 벨라 아주머니 손수건이잖아.
2: 아줌마, 폴리 말대로 바람이 아주 심하네요.
6: 아, 정말 그렇구나. 어머, 내 빨래!
2: 빨래가 다 사라졌어요.
6: 아우, 이를 어쩜 좋아.
11: 바람이 엄청 불어.
6: 얘들아! 저기 널어둔 빨래 못 봤니?
12: 봤죠.
13: 받고 말고요.
12: 바람에 몽땅 날아가 버렸는걸요.
2: 뭐라고?
0: 벨라 아주머니!
11: 우와, 진이 하늘을 난다.
0: 모두 안녕하세요.
6: 진! 깜짝 놀랐구나.
0: 아, 이건 제가 새로 만든 발명품이에요. 우와. 참, 이 손수건 벨라 아주머니 거 맞죠?
6: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니?
0: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0: 이걸 어떡하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게 전부 날아가 버린 것 같구나.
1: 아주머니가 아끼시는 옷이며 무릎 담요며 전부 다 말이야.
2: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0: 정말? 찾을 수 있겠니?
2: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빨래는 모두 몇 개죠?
0: 네 개란다.
2: 그렇군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녀올게요. 짐!
0: 고맙다, 짐!
1: 부탁해, 짐!
3: 우와, 빠르다!

0: 뭐지? 어? 찾았다! 두 개 발견! 하나, 둘. 운이 좋은데? 이제 무릎 담요만 찾으면 되겠어. 담요야, 담요야, 어디 있니? 어? 야호! 찾았다! 얌전히 있어봐. 내가 구해줄게. 어? 어?
1: 폴리, 무슨 일이야?
2: 얘들아, 방금 진에게서 무전이 왔는데 진이 목재소에서 사고를 당했대.
0: 뭐라고?
2: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알았어.

0: 우리가 왔어!
1: 진!
2: 어딨어?
0: 진! 대답해봐! 진!
3: 얘들아!
4: 어? 저기! 저 통나무 더미 쪽이야!
2: 모두 서두르자!
1: 어?
2: 야! 진!
1: 얘들아!
2: 진! 조금만 참아. 금방 꺼내줄게.
1: 살았다.
4: 진, 다친 데 없어?
1: 보다시피 이 옷 덕분에 괜찮아. 그보다 헨리, 나 좀 일으켜줄래?
5: 어, 알았어.
1: 고마워.
5: 천만에.
6: 이만하길 다행이야.
4: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1: 걱정 끼쳐서 미안. 아, 맞다. 벨라 아주머니 빨래.
0: 벨라 아주머니 빨래?
1: 아, 사실 그게 말이야.
5: 진도 참. 벨라 아주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4: 그래.
1: 빨래 찾는 것 정도는 이 만능 슈트만 입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2: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4: 진, 그 옷은 입지 말라고 했잖아.
1: 그래, 그랬지. 하지만 나도 가끔은 너희들처럼 친구들을 멋지게 돕고 싶단 말이야. 구조대원으로서 너희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었고,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2: 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6: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4: 우린 네가 그 옷 때문에 다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1: 그래, 알아. 너희들 마음. 이 옷은 포기할게. 이 만능 슈트는 완전히 실패야.
0: 진.
6: 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해서 더 멋진 만능 슈트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0: 그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천천히 찾아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1: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되면 그 만능 슈트는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2: 응, 지는 할 수 있어.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해?
3: 물론이지.
2: 고마워 얘들아, 나 완전히 감동받았어.
4: 그런데 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 모습으론 벨라 아주머니께 빨래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2: 아하, 그래서 말인데 빨래는 너희들이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사실 아직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을 만들지 못했거든.
4: 뭐? 지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맞아.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0: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봇은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0: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0: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해야

0: 그때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2: 야, 패스야, 패스!
3: 어, 가고 있어! 패스!
4: 타이거,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1: 저 알로는 메탈 카드봇이네.
5: 와일드 카드봇.
6: 그게 그거 아니야.
7: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8: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1: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5: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7: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1: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7: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1: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9: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5: 아니거든.
1: 준은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0: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야.
4: 조심해!
0: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5: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9: 거절할게.
5: 놀래요!
9: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5: 야!
1: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3: 부침성이라곤 일도 없네.
2: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1: 그냥 내버려 두라고.
5: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9: 뭐야?
5: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9: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5: 그럼 이건?
1: 샘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0: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9: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7: 이건 어떨까? 단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1: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9: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5: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9: 수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5: 뭐?
9: 넌 항상 그런 식이야?
5: 너 자꾸 그렇게.
1: 그만 그만.
0: 뭐야, 싸우면 싸움.
4: 타이건 멈춰.
0: 이 지네들의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1: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안다고. 최강.
0: 뭐라고? 널 나와.
11: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5: 해보자는 거야?
9: 그래야 한다면 펜타몬의 셋업.

0: 다들 진정 좀 해!
1: 준,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리,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2: 또 너냐?
5: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2: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2: 내가 질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2: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고.
3: 타이건, 돌아와.
2: 솔리, 내가
3: 블레이온 세다.
4: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2: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제 처리 될 땐 되지 않았나?
4: 저는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까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3: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6: 왜?
3: 공포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6: 내가 알아서 할게. 레이온, 레온 로션.

0: 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1: 온다, 이어나 플레이어.
0: 알고 있어. 스크림 오브 탈러.
1: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0: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2: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슬레이어, 여길 벗어나야 해.
0: 역시 보통이 아니시여.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지.
2: 어서. 이런, 먼저 피해.
1: 준, 괜찮아? 솔레이오가.
2: 스파이어. 괜찮니?
1: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2: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1: 이해가 안 돼.
2: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1: 뭐?
2: 피닉스 파이어, 너.
0: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 너무 흥분했나?
2: 몸이 타버린 것처럼 뜨거워.
1: 피닉스 파이어.
0: 뭐야, 이 엄한 곳을 꽂히셨군.
1: 블루캅 대놈.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3: 솔레이유,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1: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4: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1: 하지마.
0: 가만히 과장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4: 블루캅, 날 건물 위로 올려줘.
2: 와일드가디, 내가 이끌어.
4: 준, 나에게 힘을.
1: 알았어.
0: 뭐야,
4: 얌전히 있어.
1: 와일드가디, 대가.
4: 와일드 칼바.
2: 내가 이끌어, 서둘러.
4: 조금만 참아, 넌 강하잖아.
0: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5: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몬.
0: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이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2: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6: 고생했어.
1: 늦지 않았나 봐.
7: 다행이야.
8: 피닉스 파이어!
9: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8: 고마워, 크레스틸. 메가 엠블러.
9: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8: 어?
10: 맞아, 크레스틸.
9: 어머니.
10: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1: 오랜만이야, 오빠.
9: 그래, 오랜만이야.
10: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1: 네, 어머니.
8: 잘 가.
1: 블레이온, 가자.
10: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6: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9: 잘 부탁할게.
8: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9: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11: 완성된 거야?
12: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9: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8: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9: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8: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11: 그래? 준의 메탈 카드봇이 그런 얘기를?
1: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10: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1: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10: 그랬지.
1: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 카드봇은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10: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1: 네?
10: 아무것도 아니야.
1: 전 진지하다고요.
10: 준이 메탈 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1: 네.
10: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1: 절 메탈 카드봇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10: 괜찮아.

0: 죄송해요.
1: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2: 우린 걱정 마, 게리슨.
1: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2: 괜찮아. 고마워.
0: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3: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2: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4: 어? 이제.
5: 진짜 깜짝 놀랐어.
0: 좋은 아침.
6: 좋은 아침.
7: 좋은 아침.
8: 좋은.
9: 좋은 아침.
0: 어젠 고마웠어.
2: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3: 손을 세워야지.
0: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2: 물론이지.
5: 박수?
6: 특종이다.
0: 이제 나죠.
2: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0: 미안해.
5: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맞은 분위기였잖아.
6: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5: 수상하기.
10: 베라!
5: 언제 왔어?
6: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코미디의 뻔한 패턴이잖아.
11: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10: 하지만!
6: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전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5: 그건 뭐야?
6: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5: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2: 솔레이유랑 데이트? 내가 왜?
10: 그럼 둘이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0: 특훈이야.
6: 특훈?
2: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5: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6: 안 들을래.
2: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0: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2: 호행 역할은 진행방향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서 블루카스 대동.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5: 그래서 단련하던 거야?
6: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10: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5: 초음속?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2: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어때였다.
6: 어이없어 정말.
0: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12: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6: 있어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7: 도와줄 녀석?
2: 아니, 누군데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6: 가만히 있어봐.
5: 저 비행기는...
6: 잘 왔어, 플래카제트.
13: 깜짝 놀랐어요. 베라 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2: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경호는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13: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불렀는데 와야죠. 물론 의뢰인께는 양해를 구했다고요.
2: 그래.
6: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13: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6: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13: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6: 이 바람둥이.
13: 아야.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레타젠이라고요.
12: 솔레이유라고 해.
13: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3: 저리 떨어져!
6: 떨어져!
13: 아야야야.
2: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13: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2: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13: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2: 내 생각이 맞았네, 뭐.
6: 그래, 축하해.
3: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5: 난 나이트 아는데.
3: 왜 나까지?
12: 그야 협동 작전이니까.
13: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14: 이런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야?
13: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글럼님처럼요.
3: 그렇군. 이렇게. 하!
2: 어? 잘한다, 블루카.
13: 좋아요. 더 높이.
14: 난 괜찮아.
13: 자, 다시 한 번.

0: 있습니다.
1: 쓰, 좋았어. 더 해라 더.
2: 자, 당신도. 자.
3: 이랑 이랑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4: 작전에 걸려들었군 나이트 그리퍼.
3: 작전?
5: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3: 나는
6: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3: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4: 난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이미지.
1: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7: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 거야.
3: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 거
8: 연극이지.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9: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6: 야,
3: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대장들이 조컨
7: 팬텀 호넥 세다. 스팅 레이드
1: 그때 망신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지.
6: 블루캅 타이거.
3: 뭐야 당신들. 어리잡이 팀워크이신가.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파리는 나의 장난감일 뿐이시지.
5: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6: 드레타 세트 개놈
5: 빅킹 에로.
3: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군 형제.
5: 저야말로 지금의 프레데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3: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쓰신 것 같군.
5: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뇌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7: 지금이야 패스터 보내.
3: 내 귀여운 크림슨 랜스를 돌려주시지.
1: 진대 나 그만 번 나눠면 충분하구나.
6: 온다. 좋아 플레타 제트 돌아와. 타이건 준비.
3: 그럼 아담하신 날개는 나에게서 도망 멈춰.
1: 솔레이오 지금이야.
7: 응, 지금이야 준. 타이건
9: 타이건 캐롤레이드
1: 그냥 넘어가죠.
7: 놓치지마 플레이어.
9: 네온노사
6: 나이스 샷.
5: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낼 거예요.
6: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어.
3: 이깟게 그렇게도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려가주지.
5: 죽은 여길 벗어나야 해요.
9: 죽다 까마귀.
3: 샤우트 오브 핑크.
5: 모두 대피해!
6: 솔레이유 뭐해?
9: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6: 얼른 가자.
7: 여길 벗어나자 플레이온.
5: 타이건
10: 주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7: 그럼 저를 메탈 카드법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11: 솔레이유 정신 차려.
7: 솔레이유
11: 조심해!
7: 우주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테니까. 메탈그래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너도 나의.
3: 허허, 거기들이 있으셨구만. 한참 찾았다.
7: 플레이온 오메가 히트 플레이.
9: 오메가 히트 플레이.
7: 가자 준, 우리의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6: 알겠어 솔레이유. 블루캅 가자.
5: 플레이온 타이거 부탁할게.
9: 그걸 하는 건가? 실전이다.
3: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7: 팬텀 호넥, 팬텀 리전.

0: 발사선다. 반칙.
1: 비행에 성공한 블루캄의 한 방이 통했습니다.
2: 블라스터 제트의 특훈이
1: 의미하지 않았구나.
3: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캄.
0: 마무리는 우리에게
4: 맡기라.
0: 부탁해.
4: 스크리치 오버 프레이
2: 마무리하자.
1: 응.
2: 그라울 엑스투.
0: 그라울 엑스투.
1: 인테르널 싱어.

0: 좀 아쉽네들.
1: 어떠냐?
2: 어서 봉이네.
1: 그래도 돼? 응. 와일드 카드만 체인지야. 나이트 그리폰 봉이. 우리가 해냈어.
2: 해냈네.
3: 손바닥을 쳐.
1: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자니까.
2: 앞으로 잘 부탁해, 준.
4: 그래? 또 와일드카드 보슬?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5: 죄송해요, 어머니.
2: 나이트 그리폰은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3: 목표물을 놓쳤는데 불현한 표정인걸?
2: 그럼 안 돼?
3: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2: 나 알게 됐어.
3: 뭘?
2: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0: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3: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폐하, 방통황제가 오셨습니다.
1: 그 영감이 갑자기 왜 나 어디 갔다고 해요?
2: 다 들었어? 아무리 안 반가워도 그렇지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오랜만이야. 빈말이라도 인사도 안 하긴가 신통.
1: 아, 인사는 무슨.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웬일이야.
2: 손님인데 차 한 잔도 없나?

0: 뭔 말을 하려고 뜸을 들여?
1: 요즘도 인간계로 가는 통로는 잘 지키고 있나?
0: 갑자기 뭔 소린가?
1: 말을 더듬는 게 수상한데?
0: 그게 얼마 전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간 일이 생겼는데.
1: 뭐야? 뭐하고 있었길래 그런 일이?
0: 넘어간 자를 찾고 있으니 곧 찾아서 데려올게요.
1: 그래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주니 나도 고백할 게 있네.
0: 고백?
1: 사실 인간계로 넘어간 게 우리 공주, 내 딸이네.
0: 뭐라고? 인간계로 넘어가는 건 금기인 거 몰라?
1: 그렇지만 우리 공주도 황제가 되려면 인간계가 어떤 데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닌가?
2: 안녕, 내 이름은 미아야. 만나서 반가워.
1: 조용히 살펴보고 돌아올 걸세. 그리고 사고 안 나게 이 친구들이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게.
0: 인간계 경찰도 보내놓았단 게요?
1: 만약을 위해서야.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네.
0: 사고 안 나게 관리한다며 뭔 사고를 친 게야?
1: 진짜 사고 뭉치가 인간계로 넘어갔어. 이 녀석이야.
0: 어? 얜 또 뭐야?
1: 문양이란 녀석이지.
3: 문양은 못 말려.
4: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2: 난 선이야.
5: 선계에서? 내가 통로를 지켰는데 어떻게...
4: 그건 비밀이야.
2: 공주님을 보호하라는 폐하의 특별 지시가 있었어. 이야기 들었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5: 공주님? 누가?
2: 누군 누구겠어? 응? 황제가 되기 전에 인간계를 알아보기 위해 넘어온 거야.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6: 여기 있는 동안은 들키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해.
2: 알았다고.
4: 근데 문제가 생겼어.
5: 사고를 친 거야?
2: 무슨 얘기야?
6: 선계에서 문제아가 넘어왔어. 빨리 잡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거야.
5: 왜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이 많아?
2: 왜 나를 보면서 말하는 거야?
5: 응? 어? 심아!
7: 분명히 저쪽이었어.
6: 뭐가?
7: 큰 고양이 같은 게 뛰어갔다니까. 포근아, 너도 봤지?
8: 뭐?
6: 아무것도 없는데.
7: 분명히 봤는데.
6: 그만 돌아가자.
7: 이상하네. 분명히 봤는데.
6: 그만해.
2: 난 갈게.
6: 응, 안녕. 왜? 아빠!
9: 어?
6: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10: 냉장고에 간식 있으니까 꺼내 먹어.
6: 네. 다녀오세요.
9: 그래.
6: 들어가자.
11: 거참. 선계 형사들이 와 있는 건 몰랐네. 걔들만 아니면 내가 인간계를 금방 꿀떡할 수 있는데.
12: 거기서 뭐해요? 위험하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요.
7: 어머, 위험해요.
11: 에?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12: 그쪽한테 하는 말이에요.
11: 나?
7: 위험해요.
6: 누군가 있어.
11: 난 괜찮아요.
12: 일어난다.
7: 조심해요.
12: 응?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11: 이렇게 날 걱정해 주다니 정말 감동이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밀리리요. 아하, 이건 뭐냐? 까탈하네.
12: 내 휴대폰.
6: 나타났어. 가자.
5: 선계의 반응이야. 가봐야겠어.
2: 나도 같이 가.
5: 안 돼. 넌 집으로 돌아가.
2: 왜?
5: 넌 아직 인간계를 잘 몰라서 도움이 안 돼. 간다. 기다려.
4: 아재.
13: 뭐야?
5: 빨리 출발해.
4: 에이.
2: 가자.

0: 가까워지고 있어. 근처야. 저기다.
1: 아라니오. 아잣. 난 뒤쪽으로 접근할게.
2: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3: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뭘 보여드려야 하냐?
4: 위험하니까 내려가라고요.
3: 아, 주체할 수 없는 인기야.
0: 야,
3: 에? 뭐냐? 응?
0: 거기서 그만 까불고 이리 와.
3: 응? 아우 깜짝이야. 또 너냐?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5: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4: 그 사람 좀 구해주세요.
0: 선계로 돌아가.
3: 응? 선계로? 지라? 밀리리야? 뭐냐? 쑥스럽네. 그래도 응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 네, 내일 조성신 피아니스트와 인터뷰 약속이 있습니다. 기사는 내일 저녁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지?
7: 밀리리야!
6: 어?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8: 어?
6: 저쪽에 좀 세워줘요.
8: 네? 무슨 일이야?
6: 무슨 일이에요?
4: 잘 모르겠는데 영화 찍는 것 같아요.
3: 밀리리야! 실력이 제법 있네. 그렇다면 뭐냐? 아자자자자!
1: 멈춰!
3: 에? 넌 또 뭐냐?
1: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3: 해치? 문은 안 지키고 왜 여기 있냐?
9: 어? 여보세요?
0: 윤호야!
9: 오!
0: TV 뉴스에서 신기한 게 나와.
9: 신기한 거 뭐?
0: TV 켜보라고!
9: 아이, 알았어. 뭔데 난리야.
10: 지금도 인형탈을 쓴 사람이 위험한 소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9: 어?
10: 아, 갑자기 지붕 위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9: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10: 어?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9: 으아!
0: 어? 저건!
9: 뭐라고? 잘 안 들려! 지지지지지지지! 해치야!
3: 또 나타났네? 아, 정말. 형사고 수문장이고 왜 날 쫓아다니냐고?
0: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1: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선계로 돌아가.
3: 싫어? 릴리리야!
1: 어? 하자!
3: 피했냐? 계속해봐! 릴리리야! 릴리리야! 릴리리야! 거참, 미꾸라지처럼 잘 도피하네.
11: 아직도 이러고 있네.
0: 어?
11: 벌써 잡았겠지 했는데.
0: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11: 주차하고 바로 온 거야.
3: 뭘 쉬고? 니네 싸우다 말고 뭐하냐?
1: 넌 내가 상대해 줄게.
11: 아니야. 쟤는 우리 둘이 처리할게.
0: 그냥 한 번에 하자.
3: 왜? 둘이 같이 덤벼보게?
11: 알레리요!
0: 꿀레리요!

0: 나가네.
1: 이봐! 애를 잡지 않고 저렇게 날려버리면 어떡해?
2: 저렇게까지 날아갈 줄은 몰랐는데.
3: 오랜만에 힘을 쓰다 보니까 힘 조절이 잘 안 되네.
1: 아라리오!

0: 뒤에 가요. 브릉브릉, 으아! 바퀴가 빠졌잖아.
1: 맛있다. 벌써 다 먹었네.
2: 왜 안 나오지? 어? 아까 그게 마지막 장이었네.
3: 어머, 세제가 벌써 다 떨어졌잖아.
4: 어? 엄마!
3: 무슨 일이야?
0: 미니카가 고장났어요.
4: 안 먹었지?
2: 다 썼어요.
3: 그러지 말고 꽁지부터 말해볼래?
2: 노란색 물감이 필요해요. 새 걸로 사주세요.
5: 스케치북도요.
4: 만두도 다 먹었대요.
0: 미니카가 고장났어요.
4: 만두도
3: 얘들아, 잠깐만. 이걸 한 번에 다 사려면 마트에 가야겠는걸?
6: 마트가 뭐예요?
3: 마트는 다양한 물건들을 모두 살 수 있는 큰 상점이야.
0: 엄마, 빨리 마트에 가요!
3: 그래,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가자.
6: 네!
3: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0: 야호! 빨리 들어가요, 엄마!
3: 그러자.
0: 우와!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우와! 엄마! 이건 뭐예요?
3: 이건 물건을 담는 카트라는 거야.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6: 네!
2: 담아주세요.
4: 엄마! 여기 과일이 수북이 쌓여있네요.
3: 먹을 게 많지?
2: 우와! 예쁜 스케치북이 정말 많잖아. 역시 못 고르겠어.
5: 우와, 노란 물감이다. 어?
2: 우와, 이건 예쁜 색이 더 많네. 엄마! 다 골랐어요.
3: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2: 엄마, 이건 색깔이 20가지나 들어있어요. 색깔 많은 걸로 고르려고요.
5: 전 스케치북이 너무 예뻐서 다 사려고요.
3: 그래, 그러자.
1: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냄새는.
7: 자자, 맛있는 만두 드셔보세요. 오늘만 특별 할인합니다. 어서 오세요, 꼬마 손님. 한번 먹어볼래?
4: 만두대.
5: 우와, 맛있겠다.
7: 자, 너희들도 먹어보렴.
6: 감사합니다.
3: 우리 마제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
4: 설계가 맛있어서 못 고르겠어요.
7: 오늘 이렇게 세 개 사시면 특별 할인해 드리니까 다 사가세요.
3: 그럼 세 개 다 주세요.
7: 네.
4: 야호! 신난데!
6: 맛있겠다.
3: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더라? 아, 세제!
7: 잘 가렴.
6: 네!
3: 이건 로즈마리, 이건 라일락 향기, 애플민트. 날마다 돌아가면서 쓰면 괜찮겠는걸? 어? 어머! 나무로 만든 도마잖아. 와, 이 냄비는 코팅이 정말 매끄럽네.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2: 엄마 좀 봐.
1: 엄마도 마트가 좋으신가 봐.
2: 그러게. 아빠, 어? 이 자동차 사주세요.
1: 어?
0: 장난감이다. 슝.

0: 여기다 아비니까. 오. 우와, 멋지다. 엄청 커다란 자동차잖아. 진짜 자동차 같다. 오, 이건 뭐지? 우와, 소리도 나잖아.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 세지 자동차 나갑니다. 오, 빵빵.
1: 엄마, 어? 우리 이제 다 샀어요? 다리 아파요.
2: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제 셋집 미니카 사러 갈까? 얘들아, 셋집 못 봤니?
1: 셋집 형, 아까 여기 있었는데.
3: 그러게, 셋집 어디 갔지?
2: 셋집아, 어딨니?
0: 빵빵!
2: 셋집아!
4: 맛있는 세 가지만 만두 사세요.
0: 잘 먹겠습니다.

0: 조심해!
1: 셋지야!
2: 셋지야!
0: 마트에서는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돼! 죄송합니다.
2: 셋지 자동차 지나갑니다!
1: 셋지야!
0: 꼬마야! 조심해, 꼬마야!
1: 셋지야!
0: 해줄게. 멈춰. 다친 데는 없지 꼬마야?
2: 네, 고맙습니다.
1: 셋째야.
2: 엄마.
3: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그리고 마트에서는 이런 장난감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셋지는 물론 다른 손님들도 다칠 수 있어.
2: 네.
3: 저희 아이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0: 아닙니다.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죠.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2: 네.
3: 이제 자동차 아저씨께 돌려드릴까?
2: 아니요. 저 이거 사려고요.
3: 어? 이 큰 자동차를?
2: 네! 미니카 말고 이거 살래요.
4: 엄마, 그럼 우리 이제 계산하러 가요.
5: 빨리 집에 가서 만두 먹고 싶어요.
4: 맞아요. 빨리요, 빨리.
5: 아이고, 저거
4: 빨리 가요, 엄마.
3: 얘들아, 미안하지만 오늘 사기로 한 거 빼고는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 할 것 같아.
6: 네? 왜요?
3: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하는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엄마도 깜빡하고 그냥 다 카트에 담아버렸네. 엄마가 앞으로 마트에서 쇼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 잘 들어보렴.
2: 예!

0: 제가 다음에 또 오세요.
1: 다들 필요한 것만 골랐지?
2: 네!
1: 우리 아가들 쇼핑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엄마가 집에 가서 맛있는 간식 해줄게.
2: 우와! 야하! 간식이네!
3: 엄마 최!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요리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꼬물이도 구하고 말이야. 그렇지, 꼬물아. 어? 꼬물아!
1: 트레일러에서 자고 있잖아. 많이 피곤했나 봐.
0: 아, 차차차. 잠깐 깜빡했네.
2: 빨리 블루진주가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3: 또 괴물 나올까봐 무서워.
0: 그럼 내가 다 물리칠 거야. 이 꼬리로 아자뷰! 아뷰! 와자뷰!
4: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5: 아, 네.
1: 랄라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4: 모두 도와준 덕분이야.

0: 사장님, 너무 이상해요. 쓰레기 때문에 친구들이 괴물처럼 변하기도 하고, 바다는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고,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1: 도대체 눈꽃성과 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랄라님?
2: 모두 병든 눈꽃나무와 관련이 있을 거야. 마법 젤리 오븐이 터진 것도 변한 열매 때문이었으니까. 어쩌면 눈꽃나무뿐만 아니라 눈꽃성과 바다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아파왔을지도 몰라.

0: 끼인 거야?
1: 어, 끼인 거야.
0: 진짜 끼인 거야? 진짜? 진짜?
2: 그것도 꽈.
0: 아, 진짜!
1: 힘이 모자라. 이럴 땐 지렛대를 이용하면 좋은데.
2: 지렛대? 좋은 생각이야, 뭉크.
3: 정말 좋아, 좋아.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역시 넌 천재야, 뭉크.
4: 근데 지렛대가 뭐야?
2: 하프.
1: 긴 막대기야. 그것만 있으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빼낼 수 있어.
3: 아, 긴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좋아! 잉크, 우리 둘이 긴 막대기 찾으러 가보자.
2: 그래?
5: 조심해서 다녀와.
2: 다녀와.
3: 막대기 친구, 막대기 친구.
2: 아휴, 하프! 정신 사나우니까 얌전히 좀 헤엄쳐. 어? 저거라면...

0: 저게 뭐야? 핑크? 우와! 핑크다, 핑크!
1: 핑크! 우와, 정말 다행이다! 핑크한테 도와달래야지!
0: 핑크! 안녕! 나 하프야! 여기 윙크도 있어!
1: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핑크! 우리 좀 도와줘! 저기 있는 파이프를 꺼내야 하는데!
0: 옳지, 잘한다. 흥!

흥 화나는 말이 그렇게 화날 일 있냐고.

0: 내가 잘하는 박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빙글빙글 쾅! 어?
1: 진짜? 해도 돼? 최강 울트라 슈퍼파워 메가 썬더 드래곤 박치기! 그 금단의 기술을!
0: 아휴, 울트라 멋있기는 뭐든 일단 해보자고!
1: 야호! 슈퍼파워 메가 썬더 드래곤 박치기!

0: 다행이다. 꼈네.
1: 제대로.
0: 진종의 핑크.
2: 친구들한테 연락해볼게요.

0: 때문에 점점 더 아픈가 봐.
1: 핑크, 흥! 해야지. 이렇게. 흥! 흥! 흥! 흥!
0: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2: 별일 없을 거야. 하프랑 친구들은 잘해낼 거야.
1: 핑크,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0: 하프, 출발!
1: 간다!
3: 먹기지. 그런데 왜 여기 끼어 있었던 거야?
0: 나도 몰라.
4: 그게
0: 그렇게 된 거구나. 빨대 빼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물려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해.
5: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괜찮아.
1: 이제 우린 가야 해. 이상한 빛이 나는 쓰레기를 조심하고.
4: 알았어. 얘들아 잘 가.
1: 가자 친구들, 우리들의 목적지로.

0: 저 섬에 블루진주가 있다는 말이지? 빨리 가자, 빨리.
1: 와, 이렇게 예쁜 파란색 바다는 오랜만이야.
2: 아마도 블루진주 때문인가 봐.
1: 정말 낭만적이야.

0: 드디어 하프님이 오셨다.
1: 여기 눈꽃나무엔 눈꽃 열매가 있어.
2: 어? 바로 이 섬에 블루진주가 있다는 증거지.
3: 아, 그럼 빨리 블루진주를 찾아야지. 문이 안 열려.
2: 책에서 봤는데 비밀문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문이 열린다고 했어. 머리를 써야 한다고.
0: 맞아, 머리를 써야지.
1: 그 정도로 열릴 것 같아. 잘 봐.

0: 최고야.
1: 얘들아, 이거 우리 눈꽃마을 옛날 글자야.
2: 글자?
3: 먹는 건가?
1: 세 개의 방과 세 개의 눈꽃 열쇠, 블루 진주가 있는 곳.
2: 오, 그래서?
1: 방이 세 개 있는데 각각의 방에서 세 개의 꽃 열쇠를 모으면
2: 오, 그리고?
1: 블루 진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4: 우와, 빨리 들어가자.
1: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린다고 써있는데.
3: 드디어 모험이다, 모험.
1: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0: 무슨 뜻이야?
1: 작은 행동을 하란 뜻이겠지?
3: 뭐 이런 거?

켜보자.

0: 얘들아, 그건 땀이야.
1: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눈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
2: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0: 우리 어떡하지? 이러다가는 다 이거. 전부 우리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 저기, 문이 있어.
1: 빨리 나가자.
0: 문이 안 열려.

0: 근데 뭔가 허전한데?
1: 어? 어? 맞다, 꼬물이!

0: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1: 다 같이!
2: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1: 우와, 여기 정말 넓다.
0: 어? 저기 봐! 나가는 문 같아.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가 봐. 이 방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거야.
1: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0: 응.
1: 어?

0: 하나인데 균형이 맞네.
1: 뭉크, 그만 그 이상 말하지 말아줄래?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2: 갑자기 왜 그래?
1: 설명할 시간이 없어.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4: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5: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대굴대굴 굴러가요. 누구나 요원한테 원 요원 친구들
1: 마드 마드
2: 안녕.
1: 내가 좋아하는 당근 수프야. 매일매일 먹으려고 잔뜩 사왔지.
0: 이 많은 걸 계속 안고 있으려고?
1: 아, 그렇지만 내려놓으면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다른 방법이 없어.
0: 이그 토토도 참 옆에 잘 쌓아두면 되잖아. 통조림캔은 세워서 쌓아두기. 기억 안 나?
1: 세워서 쌓아두기? 그게 뭐야?
0: 공기원이 만든 규칙이잖아. 그때가 언제였냐면 자, 그날은 공기원이 꼴가닥 고개로 출동했던 날이었어.
3: 저쪽 봐, 이상구. 공기가 지키는 이 우주는 오늘도 평화롭구만.
4: 어? 호출인가? 자, 여기는 공기. 무슨 일인가?
5: 공기야원, 지금 꼴가닥 고개에 통조림캔이 몽땅 쏟아져 버렸다.
4: 통조림캔 한 개. 문제자. 당근수 맛있게 하는걸. 여기는 곰께 통조림캔을 무사히 구출했다. 오버. 그래, 쉬운 건 재미없지. 이번에 덤벼라, 모두 3대 해주마. 모든 통조림탄이 멈췄군. 오늘도 가볍게 미션 성공!
0: 성공은 무슨? 저거 안 보여? 다시 굴러가지 않게 잡았어야지!
4: 아니! 내가 분명 잡았는데! 왜 다시 굴러가는 거야?
0: 이렇게 공기원은 미션의 실패 위기에 처하고 만 거야! 요원들, 재밌게 봤어? 공기요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답해볼 수 있는 사람. 좋아.
1: 서윤 요원 얘기해볼까?
6: 아, 공기가 캔을 잡으려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캔

0: 다 굴러갔어.
1: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응? 곰기 여원은 분명 통조림 캔을 잡았는데 왜 다시 대굴대굴 굴러갔을까?
2: 혹시 이유를 아는 친구? 오! 우리 승아 요원.
0: 그 당근숲도 통조림 캔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세워놓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다 굴러가서 그랬던 것 같아.
1: 오, 예리한데. 그러면 통조림의 모양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
2: 어? 오! 어. 우리 서윤 요원?
3: 동그랬어. 기둥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네모네모했어.
4: 위에는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이라서 세울 수 있고 옆에는 그거 페트병같이 돼갖고 굴러갈 수 있는.
1: 그렇지. 그런데 통조림 캔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귀찮게 대굴대굴 굴러가긴 하고 말이야.
2: 궁금해? 그건 오늘 요원 수업에서 알 수 있기. 만약 통조림 캔이 공 모양이라면 어떨까?
0: 동글동글 공처럼 다 동그라미네.
1: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둥글어서 재밌는데.
2: 하지만 공 모양 캔은 멈추지 않고 대굴대굴 굴러다니기만 하고 있어. 공 모양은 재밌지만 모든 부분이 둥글어서 통조림 캔으로는 알맞지 않은 것 같아.
1: 계속 굴러다니는 통조림이라니 그건 곤란하지. 다른 모양으로 생각해보자.
2: 만약 통조림 캔이 상자 모양이라면?
4: 오, 정말 굴러가지 않네.
1: 게다가 모든 부분이 평평하니까 블록처럼 쌓을 수도 있잖아.
2: 하지만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아? 이런 뾰족한 끝은 아야! 다칠 수도 있고 쉽게 찌그러져서 당근 스프가 셀 수도 있어.
1: 공 모양도 안 돼. 상자 모양도 안 돼. 그럼 아까 그 통조림 캔 모양뿐인가?
2: 다시 공기 요원이 놓친 통조림 캔을 자세히 살펴보자. 모양이 어때?
0: 일단 길고 둥그러.
1: 저렇게 둥그니까 쓰러지면 대굴대굴 굴러갔구나.
2: 그리고 통조림 캔의 양옆은 무슨 모양이지?
4: 이렇게 보면 평평한 동그라미.
1: 어? 평평하다면 공처럼 굴러가지 않고 상자처럼 위로 착착 쌓을 수도 있겠네. 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 요원 친구들도 이해했어?
5: 예토!
1: 이 통조림 캔은 뾰족하지도 않으면서 평평한 부분으로 쓰러지지 않게 세울 수도 있고 위로 쌓을 수도 있는 거야.
2: 맞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떠올린 우리 곰기 요원은
6: 잠깐! 통조림 캔 모양아! 좋았어! 고개! 처리 완료. 앞으로 통조림 캔 모양은 세워서 보관하지.
7: 우리들의 새로운
6: 규칙이다. 자, 모양의 특징을 알면 누구나 용하게 됩니다.

0: 공기와 함께라면
1: 오늘의 훈련은 누가 더 높이 쌌나.
2: 여기 훈련장 가득 떨어진 물건을 누가 더 높게 탑을 쌌는지 겨뤄보는 거야.
1: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양과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쌓아야 해.
0: 그리고 중간에 내가 주는 물건을 받아 탑 쌓기에 사용하는 게 곰기의 특별 미션.
2: 세무팀
3: 파이팅!
2: 네모팀
3: 파이팅!
2: 두 팀의 요원들 모두 준비하시고 시작!
1: 우와, 요원들 굉장히 빨라요.
2: 진짜 빠른걸요.
0: 비비비비 특별 미션이다. 이 상자를 쌓아라.
1: 첫 번째로 평평한 네모 모양 상자를 전달했군요.
2: 탑쌓기의 제일 좋은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시작은 살살 봐주는 걸까요? 양 팀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네, 공기 요원이 네.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저 길쭉한 건 뭐죠? 탑쌓기에 너무 얇은 모양 아닌가요?
2: 그렇죠. 평평한 부분이 좁아서 쉽게 쓰러질 수도 있다고요.
1: 세모팀 어떡합니까? 마지막 5초입니다.
2: 3, 2, 1. 경기 종료입니다. 두 팀 모두 공기 옆으로 이동해주세요.
0: 자, 모두 고생했다. 탑쌓기를 가장 높게 한 팀은 네모팀 승리! 하지만 모든 요원들이 신중하게 구르고 모양을 살피는 걸 보니 모두 훌륭한 요원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영광의 포옹을 선사하지. 자, 요원들 이리 와.
4: 공기
5: 우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공기
5: 우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6: 렛고 1, 2, 3, 4, 5, 6, 7, 8, 9, 10
5: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6: 누구나
5: 공기
6: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나.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포지캔트리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연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파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

주의하세요. 물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셋째 자리의 범인을 잡아라.
1: 누구나 요원 학교에 온 멋진 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1: 안녕.
2: 오늘은 이끼끼 요원이 친구들을 위해 당근 사탕을 가져왔지.
1: 요원들의 영양 간식 당근 사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내 것도 있어.
2: 당근이지. 이 중에 셋째 사탕이 톡톡 거야.
1: 끼끼. 몰랐어. 네가 날

0: 내 사탕 세 개라며.
1: 요원들, 내가 세 개라고 했나?
2: 아니.
1: 그렇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셋째 사탕이 네 거라고.
0: 아이,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어.
1: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곰끼 요원도 전에 그랬잖아.
0: 곰끼가?
1: 응, 기억 안 나? 어? 방귀가스 테러 사건.
0: 아, 기억난다. 그러니까 그때 곰끼는 방귀가스 테러 사건의 범인을 잡으려고 준비 중이었어.
3: 어! 빨간 가스가! 예, 여기는 곰기요. 빨간 버스가 도착했다.
1: 그 버스에 방귀가스 테러범이 타고 있다.
0: 조심해라 곰기. 녀석은 지독한 방귀가스 폭탄을 가지고 있어.
3: 차. 걱정 마라, 토토끼께. 녀석이 까불면 이 곰끼 요원이 독방귀로 혼쭐을 나줄 테니 방귀 탔어. 나이스. 좋았어, 곰끼 요원.

0: 버스에 승객들이 아주 많구만.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데.
1: 어? 범인은?
2: 셋째 승객.
0: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역! 잡았다! 방귀가스 테러범들! 촤! 하하하하!
3: 뭔 소리야?

0: 되었어?
1: 나 안 키웠어. 혹시 당신?
2: 어이, 아니에요.
0: 어? 이게 아닌데. 범인은 한 명이라고 했는데.
3: 이렇게 곰기도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었어.
4: 맞아. 다행히 실수한 걸 금방 깨달았지만.
0: 자. 하하. 셋이 아니라 셋째잖아. 얍. 죄송합니다. 아, 다시. 첫째, 둘째, 셋째. 어? 아, 얘는 진짜 범인 아닌 것 같은데.
5: 맞출까?
0: 괜찮다.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이야? 아, 모르겠다.
3: 그렇게 곰기는 범인을 놓칠 위기에 처한 거야.
4: 여기서 요원들에게 문제. 범인은 분명히 셋째 자리에 앉아 있었어.
3: 그런데 왜 곰기는 범인을 찾지 못한 걸까?
4: 자, 하람 요원.
6: 사탕을 먹고 있으니까 뭔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갖고 넘어간 거 아닐까?
3: 어허, 재밌는 생각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범인이 아니었어. 응?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요원은?
4: 예?
3: 어? 우리 설아 요원?
7: 공기 요원은 왼쪽에서 셋째를 골랐잖아. 근데 왼쪽에서 셋째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셋째를 골랐다면은 그의 범인이 아니었을까?
3: 아~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4: 곰기가 범인을 잡지 못한 건 다 우리 때문이야.
3: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었지.
7: 근데 기준이 뭐야?
3: 기준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강아지가 기준이 되면,
2: 기준!
3: 순서를 셀 때 강아지부터 세는 거야. 이렇게.
8: 강아지를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4: 이번엔 기린이 기준이 되면, 순서를 셀 때 기린부터 세는 거지. 이렇게.
8: 기린을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3: 이렇게 순서를 셀 때는 어디부터 셀지 기준이 있어야 돼.
4: 그걸 깨달은 우리 곰기는
0: 아, 그래, 순서의 기준. 토토끼끼, 어디를 기준으로 셋째 자리지?
9: 아차,
3: 그걸 말 안 했네.
4: 기린을 기준으로?
3: 셋째 자리.
0: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얍. 역시 방귀가스 폭탄으로 시민들을 괴롭힌 당신, 곰기의 이름으로 체포한다. 차하하하하.
3: 이런 게. 와, 곰기 최고.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순서를 잘 셀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10: 누구나

0: 공기 공기 어디 어디 찾아 찾아봐
1: 왼쪽에서 첫째 아 아우 오른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0: 아하 거기 공기 공기 공기 어디 어디 찾아 찾아봐
2: 아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위에서 첫째 둘째 셋째
0: 하하

0: 지금 어디 가게예요? 맞춰보세요.
1: 힌트, 우리 책 빌리러 간다.
0: 야, 그럼 너무 쉽잖아. 우리 도서관 가요. 도서관.
1: 우리가 빌리고 싶었던 책이 도서관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빌리러 가는 거예요.
0: 근데 누가 벌써 빌려갔으면?
1: 하, 안 돼. 서둘러 가자.
2: 서둘러! 고고!
0: 드디어 도서관에 왔습니다. 어린이 책 있는 데가 3층이거든요.
1: 계단으로 가자.
0: 그래.
2: 1층, 2층, 3층.
0: 선생님, 공기와 수학개물 어디 있어요?
3: 그거 저기 책장으로 가서 위에서 둘째 칸, 왼쪽에서 넷째 칸으로 가봐.
0: 위에서 둘째 칸,
1: 왼쪽에서 넷째 칸.
2: 감사합니다.
0: 위에서 첫째, 둘째.
1: 왼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찾아보자.
0: 그래. 여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와, 여기 있다. 찾았다. 예!
4: 와우, 잘했다, 요원들. 순서를 잘 세는 요원들은 우주에서 셋째, 아니, 둘째, 아니, 첫째가 된 요원들이다. 최고!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
5: 내가 바로 공기
6: 공기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
5: 우주 최고 요원
6: 공기
7: 렛고 1, 2, 3, 4 우리 7, 8, 9, 10
6: 오케이
7: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며
5: 공기
7: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7: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8: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9: 아이파이 땡큐 넌 이너프
8: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0: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잉글리시 EBS 잉글리시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1: English.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1: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13: 놔야 된다니까.
14: 아, 이 분위기?
15: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6: 이분 위기.
13: 뭐야?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닌가? 아니, 유학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 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 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이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 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방금 주셨던 이 리듬, 따라리라리라리라 하는 리듬이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그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0: 러시아 유학 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의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신경안과 마지막 시간, 내 눈에 먹으면 독이 되는 약물들, 거꾸로 우리 몸에 좋은 또 식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은 한 남성이 한눈을 실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지나친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약을 먹고 실명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으실 수 있는데요. FDA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서 한눈에 시력 저하를 경험한 경우에는 다시는 이 약을 먹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기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이완되면서 결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하든지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실제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밤에 이러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영향에 의해서 혈압이 더 떨어지는 경우에 눈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뇨기과 약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 약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도 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안과의사인 그 캠벨과 창 등이 보고한 바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먹은 사람들을 백내장 수술하다 보니까 이 홍채, 애기 동자가 잘안 커지고 수술 중에 굉장히 막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백내장 수술이 너무 어렵더라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홍채 이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시면은 홍채는 바로 눈에 있는 이 구조물입니다. 이 홍채가 있고요. 그 안에 수정체가 있는데 이 홍채가 커져야지만 이 수정체를 제거하고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이 홍채가 잘안 커져서 매우 위험하다는 뜻인데요.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립선 약 중에서 일부 약들이 이 홍채가 커지는 그런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굉장히 백내장 수술할 때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비뇨기과 약물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요실금이나 또한 과민성 방광염 치료제를 쓸수 있는 한 콜린성 물질이 그 예입니다. 이 콜린성 물질은 이 방광 수축을 만드는 물질인데요. 거꾸로 한 콜린성 물질은 이런 것들을 억제해서 요실금이나 또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약물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약물들이 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방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 마치 몸에 있는 혈액과 비슷한데요. 혈액이 눈에 몸은 혈압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방수도 눈에 있는 압력을 유지시키는 물입니다. 방수가 나가는 곳이 이 전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한 콜린성 물질로 인해서 동공이 확장되면은 이 방수가 나가는 전방을 막게 됩니다. 이러면은 방수가 바깥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이눈 안에 축척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눈에 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방이 좁은 분들은 특히나 이런 한 콜린성 제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걸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안압이 오르는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한 콜린제를 먹는데 갑자기 눈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흐리게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셔서 안압을 체크해 보셔서 내가 안압이 높다면은 이 약을 끊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내과에서 흔히 쓰는 약 중에서 결핵약이 있습니다. 이 결핵 치료제인 에탄뷰토를 먹는 분들의 한 1.5%에서 에탄뷰토에 의한 시신경 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에탄뷰토를 먹는 경우에서 양안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치료는 약을 빨리 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이런 약을 드시는 과정에서 한두 달 드시는데 뭔가 침침하게 양쪽이 잘안 보인다 싶으면은요, 지체하지 마시고 다시 안과나 내과에 가셔가지고 약을 끊는 것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에탄뷰토를 끊고 난 다음에도 실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탄뷰토를 끊고서 우리가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교체약조차도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끊었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속적으로 실이 떨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시력 저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혹시 내가

약이 역시나 시신경에 독이 된 약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통으로 신경과에 다니는 경우 또한 주의해야 될 약물들이 있습니다. 성분으로 토피라메트라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토피라메트는 우리가 편두통, 때로는 간질 치료제로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이 토피라메트를 먹으면 어떤 문제냐면은 이 수정체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옵니다. 밀려나오면서 근시를 유발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이 전방을 좁게 할수 있기 때문에 방수가 나가지 못하고 눈 안에 쌓여서 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 이 토피라메트라는 계열의 약을 드시면서 혹시라도 잘안 보이고 눈이 아프고 흐르게 보이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가 없던 근시가 새로 생지 않았는지 또안 아픈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약을 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피부과 약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에 다니시죠?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여드름 약들, 우리가 아이소트레티노인, 항생제 중에서 미노사이클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흔한 여드름 치료제인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뇌의 압력, 즉 뇌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뇌압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신경이 부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아이소트레티노인이나 아니면 미노사이클린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데 뿌옇게 보이면서 머리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안과에서 시신경이 부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시신경이 부어 있다면은 이 약물들을 끊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들 말고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는 주의할 것들이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마늘즙, 또 양파즙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은 이런 식품들도 우리가 과량 섭취하면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항응고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피가 멈추지 않아서 굉장히 과다 출혈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혹시 만약에 수술 예정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마늘즙, 양파즙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의료진께 알리고 이것을 끊는 것을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으면 눈에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근입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눈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건조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맹증을 예방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망막에는 막대세포가 있는데요. 밤에 활동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볼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세포인데 이 막대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로돕신이라는 물질이고요. 비타민 A에는 이 로돕신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데 기본 원료가 됩니다.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눈이 건조해질 수 있고 야맹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주스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요. 눈의 건조증뿐만 아니라 야맹증을 예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눈에 좋은 음식이라고 입증이 되었는데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많아서 눈에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망막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드셔도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고 청소년들한테는 눈의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로 알려져 있고요. 루테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테인은 망막 중심에 있는 황반의 구성 성분인데요. 따라서 루테인을 많이 드시면은 이 황반이 더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25세부터 주기 시작해서 60세가 되면 한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젊었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고루고루 섭취할 습관을 길러서 이런 루테인을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등푸른 생선, 정어리 이런 데에도 오메가3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다른 음식과 달리 조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오메가3가 열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의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오메가3는 안구건조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눈물은 물뿐만 아니라 앞에 지방층이 있습니다. 물을 지방층이 감싸고 있어서 이 물이 빨리 증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층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연어 아니면 잣, 견과류를 드시면은요. 눈의 건조증 예방뿐만 아니라 황반 변성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도 때로는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신경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사소한

약물 부작용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는 도중에 혹시라도 눈이 안 보인다 이러시면은 혹시라도 약물 부작용이 아닌지를 잘 떠올리시고 다시 한번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눈에 좋은 음식들이 있나요? 영양제가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많은 몸에 좋은 음식들, 시금치나 브로콜리, 당근 등만으로도 충분히 눈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섭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또한 눈에 해가 될수 있는 담배나 아니면은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된 인스턴트 이런 식들을 피하는 것이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사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안과에 방문하셔서 내 눈에 문제 없는지 정기적인 체크를 해보시면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경안과 지금까지 8가지 강의를 통해서 질환들을 쭉 소개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신경안과는 크게 세 가지, 원인 불명의 시력 저하나 시야 이상, 또한 복시, 둘러보일 때, 끝으로 설명이 안된 눈의 질환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눈이 불편한데 안과에 가서 선생님이 눈은 정상입니다. 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경우에 신경안과 기억하시고 신경안과 클리닉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최근 들어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무력감이나 피곤함이 심하신가요?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라면 본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감소증,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감소증은 만성질환이나 영양부족, 운동량의 감소 등에 의해서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근 기능이 감소되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질병명으로 따로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관심이 많이 두고 있는 문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명이 붙게 되었고요. 관련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도부터 이 문제를 하나의 질병으로 판단을 해서 질환코드로 분류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도부터 하나의 질병코드로 분류되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구체적인 원인이 아직까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 영양 결핍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근육이 줄어들고 근력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면 증상을 확인하고 케어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의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건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한다.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악력이 평균보다 약하다. 하지 무력감이나 피곤감, 시국저하, 시도 때도 없이 졸리다. 위와 같은 증상들을 확인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신다면 신체 검진과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육량, 근력, 근 기능 이 세 가지를 측정하여 진단을 합니다. 연령과 성별뿐만 아니라 키와 몸무게, 지방량에 따른 근육량의 정상치가 다릅니다. 근육량은 골격 근육량을 측정하여 확인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바이오 임피던스 측정법, CT, MRI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근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리의 근력이나 악력을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근기능은 신체 기능을 평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주로 보행에 대한 능력을 체크하는 보행속도 측정, 400m 보행검사, 6분 보행검사 등을 시행하여 보행 능력을 측정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핑거링 테스트라고 해서 종아리 쪽에 가장 굵은 곳에 이렇게 링을 끼웠을 때 헐거우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특히나 더 중요하겠고, 관절의 퇴행 변화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근육통과 관절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젊은 연령대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필수 아미노산 중심의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시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이 질환은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척추와 관절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신경을 쓰시게 되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50대부터 꼭 챙겨야 할 질환,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뼈가 아프지도 않은데 검사를 왜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아프지 않더라도 반드시 50대 이후 폐경 이후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매년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는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퇴행이 되는 본 턴오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뼈가 생성되고 퇴행이 되면서 20대에서 30대에는 골밀도가 가장 높았다가 이후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골밀도가 감소해서 50대 이상이 되면 성인 5명 중 1명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5배 높게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보면 남녀 모두에서 50대 이상 2명 중 1명에서는 골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훨씬 많은 이유는 폐경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뼈의 흡수를 억제하고 새로운 뼈의 형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게 되면서 뼈가 약해지고 이런 증상들은 폐경 이후에 첫 5년간 급속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골다공증은 유병률이 특히 높고,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그리고 연령이 증가될수록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미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뼈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 무증상이라 통증이 없으니 통증의 기준을 맞추실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골절 위험도가 높아져서 골다공증의 검사가 필요한 환자군이 있는데요.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시는 분들, 특히 BMI가 18.5 이하인 저체중군이라든지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골절이 생겼던 적이 있었던 환자분들께서도 새로운 골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골밀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알게 됩니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도 심하지만 특히 대퇴골 골절을 경험한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골밀도를 확인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대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진단되었다면 어떤 치료약제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제 조절제라고 되어 있는 썸제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썸제제가 2세대, 3세대, 랄록시펜, 바제독시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약들이 뼈에서 선택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체로 작용하여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에서 척추 골절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좋은 약제입니다. 썸제제는 매일 복약해야 되는 불편감은 좀 있지만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상 반응으로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얼굴의 열성 홍조라든지 다리의 종아리 통증, 레드 클램핑 페인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맥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장시간 비행을 하거나 수술 전후에 침상 안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단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하루 800 IU 단위 정도를 사용하고 칼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을 좀 저는 권고하는 편이지만 약제로 보충을 할 때는 총 500에서 1000ml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약제를 먹었을 때 위장관계 부작용이 꽤 있는 편이라서 오래 복용하시는 것을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적절한 체중 부하 운동이나 근력 운동, 금연과 절주, 낙상 예방을 위한 노력도 골절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폐경 이후에 여자라든지 남성 환자인데 또 고령이고 또 예전 흡연자라든지

골절이 있었던 환자, 예전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었거나 스테로이드의 장기 복용을 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의 여부를 체크하고 골절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가 되면 꼭 챙기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입니다. 50대가 되면 인구의 매년 14만 명씩 걸리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통증의 왕이로 불리우는 대상포진은 신경통과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 자주 침범하는 환자들 중에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50대에는 면역력이 연간 감소되면서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상포진은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좋지 않은 신경 위치에 호발하여 신경학적인 증상에 대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신경통도 느리게 회복하게 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포진의 위치가 안 좋을수록 신경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얼굴 안면신경이나 뇌, 목신경 등으로 나타나는 대상포진일수록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환자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에 대한 보강까지 하시면 100세 시대에 대한 기본 대비가 된다고 보고 최근 들어서 나온 대상포진의 백신은 두번 접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방률이 거의 9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8강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통증의학과에 대한 이해부터 통증의학과에서 하는 척추 비수술적 치료, 또 50대 이후의 퇴행 변화를 맞이하여 기본에 해당하는 관절, 근육, 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을까요? 내과의 노년내과만큼이나 앞으로 많이 필요해질 통증의학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내 몸에 건강하게 90대에도 혼자 병원 오기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존재감이 큰 도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입니다. 프라하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더불어 동유럽 최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도시인데요. 보통 부다페스트가 남성적인 멋을 가졌다면 프라하는 여성적인 멋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행객들마다 도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프라하는 확실히 부다페스트보다는 더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웅장한 건축물이 많다면 프라하에는 작지만 디테일이 돋보이는 건축물이 더 많아 보입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코 등 다양한 프라하의 건축 양식은 계절마다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체코의 상징이라 불리는 프라하성이나 40초 동안 인형이 나와서 공연을 펼치는 천문시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히는 클레멘티눔은 다른 동유럽 국가의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의 소품들입니다. 저는 체코하면 체코의 역사보다도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프라하의 봄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프라하의 봄은 1968년에 일어난 민주자유화 운동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1968년 8월 20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이 군사 개입을 해서 개혁파 주도자를 숙청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개혁파를 추종했던 50만여 명의 당원을 제명시키거나 숙청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봄은 단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은 강렬하게 갈구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현실에서는 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서울의 봄과 비슷한 뉘앙스 같습니다. 프라하의 봄을 전후로 해서 벌어졌던 체코의 근대사를 간단히 설명하고 싶은데요. 체코는 1960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국명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증폭되었습니다. 그러자 1968년 1월 공산당 제1서기로 선출된 알렉산드로 둡체크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프라하의 봄, 즉 개혁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블록에 결속을 내세우던 소련을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침공으로 좌절되었습니다. 프라하의 봄 이후 체코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침체를 겪다가 1988년 고르바초프에 의한 구소련의 개혁 바람이 동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1989년 12월에 공산 정권이 드디어 퇴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 포럼을 주도하던 바칠라프 하벨이 체코슬로바키아 역사상 최초의 비공산계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1990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는 국명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코 정부와 슬로바키아 정부 사이에 경제개혁의 방향과 여러 가지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연방의회와 개별 공화국 의회가 국가 분리를 승인하면서 1993년 1월 1일을 기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것이죠. 아직도 체코가 아닌 체코슬로바키아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벨 대통령은 2011년 타계하셨는데요. 통찰력을 가지고 체코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프라하를 여행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람으로 프란치 카프카가 있습니다. 그는 1883년에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1924년 폐결핵으로 사망했는데요. 41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프라하에는 그의 생가도 있고요. 또 카프카 박물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프라하 태생의 유대계 독일 작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체코 태생의 독일어로 작품을 쓴 유대인 소설가라고 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프라하에서 태어났지만 체코인은 아니었고요. 체코어가 더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독일어로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문학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해야 할것 같은데요. 실제로 카프카는 인간의 불안을 꿰뚫어 본 실존주의 문학가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소외를 다룬 변신은 그의 작품 중 최고의 명작입니다. 카프카는 프라하에 있는 부유한 유대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카프카의 아버지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이 그렇듯이 카프카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큰 힘이었던 것이죠.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어를 배우며 자랐지만 그의 아버지는 상류층이 다니는 독일어 학교에 카프카를 보냅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로는 독일어라고 하는 언어는요, 체코어보다는 언어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신이라는 작품이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로 쓰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체코 여행을 간 것이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 체코는 독일에 경제적으로 많이 애속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독일어 간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일어를 쓰면 우대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코에선 체코어를 씁니다. 다만,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현지어를 쓰는 것이 계급적으로 더 낮아 보여서 외국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 서글퍼 보였습니다. 카프카는 우리에게 작가로 기억되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카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길을 포기하고 작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1916년에 쓰여진 소설 변신에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대하는 가족의 행동과 심리 상태는 그 당시 약소국 체코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카프카의 암울한 심리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1990년대 중반 프라하를 여행하면서 읽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책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도시에서 그 도시가 낳은 작가의 책을 읽는 즐거움이 꽤 큽니다. 부다페스트에 세체니 다리가 있다면 프라하에는 카를교가 있습니다. 깔레르 다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중 하나입니다. 135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프라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카를 4세가 불타바강에 놓은 다리인데요. 너비가 10m, 길이는 520m에 이릅니다. 다리의 양쪽 난간에 15개씩 총 30개의 조각상이 있는데 조각상 모두가 성인이거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입니다. 조각상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보면 하루 종일도 걸립니다. 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이겠죠. 이 30개의 조각상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네포무크 신부의 조각상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네포무크 신부는 고해자의 성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왕비의 고해 성사를 왕의 질문에도 끝까지 발설하지 않아서 혀가 잘려 강물에 던져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발설하지 않는 것은 성직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신은 5개의 별의 영접을 받으면서 물 위에 떠올랐는데요. 프라하성의 비투스 대성당에 그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조각상 머리 위에 있는 별 5개가 그를 영접한 5개의 별을 상징합니다. 도시는 스토리텔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알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도시의 맛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의 맛을 즐기기 위해 연간 1억 명이나 되는 여행객들이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으로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프라하 여행을 권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프라하 여행을 권합니다. 30개나 되는 조각상이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개의 도시를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계획한 것을 계획한 대로 얻지 못하고 새로운 발견으로 채워가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만 살 수 없는 것처럼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여행하고 자주 여행하고 후회 없이 여행해라. 제 도시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0: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2: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이자 접근하기 어려웠던 외딴 대륙이 이 특별한 정글의 고향입니다. 이곳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건 태평양이 실어다준 풍부한 수분과 바다에서 치솟듯 생겨나 구름에 닿을 만큼 솟아오른 산맥 덕분이죠. 태고 적부터 누구도 발들이기 어려웠던 이 고대의 숲은 유일무이한 소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환경 때문에 놀라울 만큼 색다른 곳이 됐죠. 그리고 이 거대한 섬은 각양각색의 독특한 동물들을 모두 숲속에 품었습니다. 호주는 두 세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여전히 그 안에 감춰진 수수께끼가 많은 곳입니다. 거대한 섬이자 대륙인 호주의 동쪽 해안에는 특별한 숲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정글이 동쪽 산맥을 따라 펼쳐져 있는데 그중 숲이 가장 무성한 곳은 퀸즐랜드죠.

호주의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특별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어 서식생물의 다수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토착종이죠. 숲의 그늘 속에는 먼 과거에서 온 듯한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남은 후예들이 나뭇잎 속에 몸을 숨기고 있죠. 꿈속의 은밀한 발자국을 따라서 공룡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룡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1억 3천만 년 전 공룡과 함께했던 수많은 식물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의 데인트리 열대우림은 사실상 고대로부터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식물의 진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이곳은 지구식물의 살아있는 화석들이 생존하는 숲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역사를 쌓아온 만큼 이곳의 생물들이 그 역사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죠.

이들은 번식기가 되면 적당한 크기와 굵기의 나뭇가지들을 모아 나뭇잎으로 가려진 구석진 곳에 단정하고 소박한 둥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흑백무늬 황제비둘기는 우기를 맞은 이 숲에서 새끼를 낳으려고 뉴기니 섬에서 날아왔습니다. 보금자리가 다 완성되고 나면 암컷은 한 개의 알을 낳는데 그때부터는 수컷과 함께 헌신적으로 새끼를 돌보죠. 호주의 정글은 기회로 가득한 생태계이자 이곳 동식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곳입니다. 가장 높은 나뭇가지를 선점한 이들은 작은 붉은 왕박쥐입니다. 숲 지붕 꼭대기에서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녀석들이죠. 낮에는 낮잠을 자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새끼는 어미의 몸에 몇 주씩 매달려 지내죠. 새끼의 생명은 어미에게 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요. 작은 붉은 왕박쥐의 발톱은 나뭇가지를 잡기에 유리한 형태로 몇 시간씩 나무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가장 잘 익은 과일이나 꽃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까지 날아가죠. 그러면서 열매의 씨앗을 터뜨리고 꽃을 가루바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야간 비행 후에는 이렇게 몇 시간씩 털을 다듬습니다. 낮은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번식의 과업을 수행하는 때이기도 하죠.

떠들썩한 박쥐의 곤집에서 벗어나면 나뭇가지는 휴식이 아닌 공연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비늘 극락조는 무대에 올라 상대의 시선을 끕니다. 어린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선 좋은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컷들은 자주 영역을 탐색하며 알맞은 장소를 물색하죠. 아직 서툰 수컷들은 노련한 스승의 무대를 빌려 연습하기도 합니다. 구애의 춤을 몇 번이고 추고 또 추면서 서로 경쟁하죠.

제자가 열심히 연습하는 동안 무대와 영역의 주인인 수컷 성채는 잘 익은 열매를 먹으며 기운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무대와 춤추는 어린 제자에게서 눈을 떼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층이면 빅토리아 비늘극락조의 화려한 안무와 눈부신 깃털을 못 본 척하기도 힘들죠. 이 수컷은 기운 넘치는 춤으로 한 번에 여러 암컷을 유혹했습니다. 이제 암컷들은 각각 둥지를 만들고 이 최고의 춤꾼은 둥지를 돌며 새끼들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같은 정글에 살긴 하지만 화식조는 몸무게와 민첩성에서 빅토리아 비늘극락조와 무척 대조적입니다. 몸집이 큰 이 새는 사나운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단검처럼 날카로운 발톱에 단 한 번만 공격을 당해도 상대는 죽음에 이를 수 있죠. 먹이를 뺏기면 심술을 부리긴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크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이 정글에 사는 화식조와 다른 새들은 열매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다양한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모여듭니다. 숲에 항상 먹을 게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요. 제철 과일은 며칠이면 동이 납니다. 유럽 꾀꼬리, 비둘기, 메탈릭 지르레기가 주요 손님들이죠. 이들은 모두 열매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열매를 다 먹은 메탈릭 지르레기들이 나무 꼭대기의 군집으로 돌아갑니다. 열매를 물고 서둘러 둥지로 돌아온 성체들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죠. 이 지르레기들도 황제비둘기와 마찬가지로 풍족한 자원을 누리기 위해 멀리 뉴기니 섬에서 우기의 호주숲을 찾아온 새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식물질을 엮어 만든 둥지를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아 작은 도시를 건설하죠.

어딘가 어설프고 둔해 보이지만 나무타기 캥거루는 사실 나무타기의 귀재입니다. 긴 꼬리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앞발은 나무를 잡고 버티기 좋게 진화했죠. 이들의 차분한 성격은 식단의 영향이 큽니다. 나뭇잎만으로 구성된 나무타기 캥거루의 식사는 칼로리가 매우 낮아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나무타기 캥거루와 영역과 먹이를 공유하는 신기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나뭇잎을 먹는 주머니쥐 같은 동물들은 밤 시간에만 활동합니다. 낮에는 주로 나뭇가지 사이에서 잠을 자죠. 꼬마 주머니쥐는 하루 이동량이 몇 미터밖에 안 됩니다. 침대 바로 옆에 넘쳐나는 맛있는 나뭇잎을 두고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즐기는 꼬마 주머니쥐와는 정반대로 요란하고 부산한 적수도 있습니다.

오색앵무는 작은 무리를 지어 꽃이 핀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붓처럼 생긴 혀는 꿀과 꽃가루를 모으는 데 유리하죠. 오색앵무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정글의 수많은 꽃들이 가루바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색 앵무가 배를 채우는 동안 흑백무늬 황제비둘기는 갓 부화한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모의 주머니에서 개워낸 일종의 젖을 먹이는 중이죠. 새끼가 너무 어려서 먹는 법부터 가르쳐야겠군요.

하지만 씨앗의 종착지는 화식조의 뱃속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씨앗은 화식조의 소화관에서 온전한 형태로 나오죠. 사실 이 새의 장을 통과하는 건 씨앗이 싹트도록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식조가 영역을 돌며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 동안 씨앗은 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최소 800m를 이동하죠.

호주 열대우림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시안만이 아닙니다. 낙엽더미 위에 놓인 오래되고 썩은 나무 몸통은 많은 동물들에게 인기 있는 피난처이자 보금자리죠. 이 사향쥐 캥거루도 화식조 못지않게 열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글에는 여러 가지 먹이가 있고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잡식성이죠. 이 신기한 유대목 동물은 오로지 호주 북서부의 열대우림에서만 삽니다. 정글에선 누구라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일격의 상대를 쓰러뜨리는 무서운 포식자가 많으니까요. 난폭하기로 유명한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육식성 유대류 동물입니다. 이들도 사향쥐 캥거루처럼 오래된 나무를 거처로 삼죠. 이 날렵한 포식자는 나무 위에서도 사냥을 하고 땅에서도 먹잇감을 잡습니다. 이들의 메뉴에는 새와 파충류, 쥐 캥거루 같은 다른 포유류들이 올라있고 심지어 곤충도 먹습니다. 사냥에 정해진 때는 없지만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어둠이 정글을 지배하는 저녁 이후 시간을 선호합니다.

고대의 모습을 간직한 이 호주의 열대우림은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와 나무를 타는 캥거루, 나고네 새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정글이니까요. 황금 바오사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정글을 무대 삼아 자신만의 설계를 실현합니다. 수컷은 작지만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여러 구조물을 만들어 근처에 있는 암컷을 유혹하죠. 이런 방식은 새들의 왕국에서 가장 복잡한 구애 행동의 사례로 꼽힙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정글 안에 다 있습니다. 작은 나뭇가지, 풀잎 한 포기, 꽃과 지의류 같은 것들이죠.

진정한 예술 작품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죠. 호주의 열대우림은 특별하고 독특한 동물들의 풍요로운 낙원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두 세기 전만 해도 베일에 쌓인 곳이었죠.

이 열대 우림은 전체 면적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곳에선 아주 다양한 동식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유대류와 양서류, 파충류의 30%를 비롯해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백 종의 독특한 토착종들이 이 정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열대우림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이야말로 1억 3천만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모습을 지켜온 이 숲의 중요한 유산이자 자연의 특별한 설계가 빚어낸 놀라운 작품입니다.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램버스터의 위협!
1: 뭐라! 또 코일을 가져오지 못했단 말이지!
2: 그게요! 미니트코디 녀석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1: 시끄럽다! 한심한 것들!
3: 가르노님, 제가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1: 네, 블랙버스터. 그런 별 볼일 없는 녀석들을 상대하기 위해 너까지 나선단 말이냐.
3: 가르노님의 우주정복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좋다. 어서 가서 코인을 모두 가져와라.
3: 네.
4: 정말 재밌었지.
5: 그러고 보니 이제 찾아야 할 동료들도 돌 뿐이군. 빨리 동료들을 찾아 가르노 군단에게 대항해야 하는데.
6: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아무리 가르노 군단이 우릴 방해한다 해도 문제없다고. 블랙해머 엉덩이에 불 붙었던 거 생각나지?
7: 엉덩이에 불이 붙었다고. 아, 뜨거워 내 엉덩이.
8: 블랙소드는 이랬잖아.
9: 이제 이 전기 공격은 안 통할걸.
6: 라이트니 클로우.
9: 내가 졌다.
5: 블랙위치는 이러지 않았나?
10: 이 수모는 꼭 갚아주겠다. 죽어봐라 미니트 공대.
6: 그게 뭐야 키라. 하나도 안 똑같잖아.
5: 그런가?
6: 아무튼 쉽진 않았지만 우린 잘하고 있어. 이제 곧 동료들을 모두 찾아 가르노 군단의 위협을 끝낼 수 있을 거야.
11: 대원들, 긴급 상황이다. 현재 블루시티에 가르노 군단이 나타나 부심을 엉망으로.

0: 2시간 공룡 미니특공대. 멈춰.
1: 드디어 나타나셨군, 미니특공대.
2: 저 녀석은 블랙버스터. 조심해, 가로돔을 모아준 가장 강력한 녀석이다.
0: 그래봤자 우리한텐 안 되지.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고.

0: 왔다나!
1: 저 녀석이!

0: 여긴 우리가 막을 테니 어서 도망가!
1: 너희들!
2: 블랙버스터로부터 나머지 군인들을 지켜야 한다! 어서!
3: 어쩔 수 없다, 볼트! 지금은 도망쳐야 해!
1: 꼭 구하러 올게!
4: 니네 특공대, 어차피 내 앞에 곧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0: 어떻게 된 일인가, 볼트?
5: 죄송합니다.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겼습니다. 저희가 방심한 나머지 온 우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0: 대원들, 이걸 봐라.
6: 네, 특공대.
4: 네 동료들을 구하고 싶다면 구두로 와라. 나머지 코인들을 전부 내놓는다면 동료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
7: 보니까 썬더트라.
0: 보았다시피 녀석은 아직 블루시티를 떠나지 않았다. 이 기회에 동료들을 구하고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와야만 한다.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해 적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로 블랙버스터를 쓰러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 그래! 아직 기회는 있어!
7: 좋아! 이번엔 지지 않는다!
0: 대원들! 지난 실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즉시 출동하도록!
8: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1: 여긴 어디지?
4: 이제야 깨어났군. 조금 있으면 너희의 동료들이 올 것이다. 녀석들에게서 코인을 전부 빼앗고 이놈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없애주겠다.
3: 여기다 블랙버스터!
4: 혼자 왔나?
3: 너랑 거래하는데 굳이 다 같이 올 필요는 없지 않나?
4: 수상하군. 물건은 제대로 가지고 온 거겠지?
3: 그래! 코인은 세 개 모두 잘 가지고 왔다! 네 요구대로 다 준비했으니까 어서 동료들을 풀어줘!
4: 물건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먼저 가져온 걸 내놓으시지.
3: 알았으니까 동료들은 놔둬. 자, 확인해보시지. 그건 가짜 코인이다. 어디 맛 좀 봐라.
4: 폭탄이군. 통할 것 같으냐?
3: 들켰어. 어쩔 수 없다. 공격

0: 벌레 같은 녀석들. 이제 끝이다! 벌채!
1: 미칩니다! 됐어! 그레이트 코인의 힘으로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싸우겠다! 렉스 카이저 D7 합체!

귀찮은 녀석들이 감히! 으아!

0: 기억은 꼭 갚아주겠다.
1: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2: 하지만 카르노 군단의 힘은 더욱 강해질 거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싸우자.
3: 좋아!

0: 진의 만능 슈트.
1: 아아 모든 대원들에게 알립니다. 대원들은 지금 바로 지하 정비소로 모여주세요.
2: 안녕 얘들아.
3: 좋은 아침이야 헨리.
2: 진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4: 글쎄.
5: 지하 정비소로 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게 아닐까?
2: 가보면 알겠지. 에? 어? 진은 빨리 오라더니 어디 있는 거지?
4: 그러게?
2: 진, 우리 왔어.
1: 여기야.
2: 어?
1: 짜잔! 진의 만능 슈트를 소개합니다.
6: 만능 슈트?
4: 그게 뭔데?
1: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척척 해낼 수 있는 옷이란 말이지.
2: 우와, 뭔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데.
1: 실제로도 아주 멋진 기능이 있다고.
4: 정말?
1: 이 헬멧은 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주 작은 개미도 크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그리고 이 부츠는 말이지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 장갑을 끼면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 수 있고 말이야.
4: 짐!
1: 잠깐! 아직 보여준 게 더 있어. 바로 만능 슈트 최고의 기능, 하늘을 나는 기능! 어때? 엄청 멋지지?
4: 짐! 어서 내려와!
2: 위험해 보여!
1: 걱정 마, 무사히 내려갈 수 있어.
7: 진, 그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어.
8: 응,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
1: 괜찮아, 잠시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이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5: 아니, 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옷은 절대 입어선 안 될 것 같아.
2: 응, 내 생각도 그래.
1: 이런 고장쯤은 별거 아니라니까.
7: 진, 만능 슈트 얘긴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마을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거든. 더 보여줄 건 없는 거지?
2: 어...
7: 그럼 우린 다녀올게. 어? 나중에 봐.
4: 이따 봐, 진.
1: 다녀와. 내가 이걸 만든 이유도 모르면서. 난 이 만능 슈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2: 아줌마, 그게 마지막 빨래예요.
9: 그래, 수고했다, 리프티.
10: 안녕하세요, 벨라 주머니. 안녕, 리프티.
11: 안녕, 폴리.
9: 어서 오렴.
7: 빨래를 널고 계셨군요.
9: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지? 바람도 산들산들, 햇살도 포근하고.
7: 그러게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오늘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2: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7: 해안가 날씨는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니까. 혹시 모르니 빨래는 미리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 그래, 알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7: 별 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리프티.
2: 잘 가, 폴리.
9: 조심히 가렴. 햇살이 너무 좋은데.
2: 조금만 더 말렸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어도 되지 않을까요?
9: 그렇겠지?
2: 네.
1: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만능 슈트를 포기할 순 없어.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12: 수리가 끝났습니다.
1: 자, 어디 한번 입어볼까? 완벽해! 하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만능 슈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는 게 좋겠어.
13: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4: 벌레가 돌아간다!
1: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어디 있을까나? 어? 저건 뭐지? 새가 나는 건가? 이건 벨라 주머니 손수건이잖아?
2: 아줌마, 폴리 말대로 바람이 아주 심하네요.
9: 정말 그렇구나. 어머, 내 빨래!
12: 바람이 엄청 불어.
9: 얘들아! 어? 저기 널어둔 빨래 못 봤니?
12: 봤죠.
15: 받고 말고요.
5: 바람에 몽땅 날아가 버렸는걸요.
16: 뭐라고?
1: 벨라 아주머니!
17: 우와, 진이 하늘을 난다.
1: 모두 안녕하세요.
9: 진! 깜짝 놀랐구나.
1: 아, 이건 제가 새로 만든 발명품이에요. 참, 이 손수건 벨라 아주머니 거 맞죠?
9: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니?
1: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9: 아휴, 이걸 어떡하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게 전부 날아가 버린 것 같구나.
2: 아주머니가 아끼시는 옷이며 무릎담요며 전부 다 말이야.
1: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9: 정말? 찾을 수 있겠니?
1: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빨래는 모두 몇 개죠?
9: 네 개란다.
1: 그렇군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녀올게요. 진!
9: 고맙다, 진!
2: 부탁해, 진!
12: 우와, 빠르다!

0: 기분이 좋은데? 이제 무릎 담요만 찾으면 되겠어. 담요야, 담요야, 어디 있니? 어? 야호! 찾았다! 얌전히 있어봐. 내가 구해줄게. 어? 어?
1: 누가 좀 도와줘요!
2: 어? 폴리, 무슨 일이야?
3: 얘들아, 방금 진에게서 무전이 왔는데 진이 목재소에서 사고를 당했대.
0: 뭐라고?
3: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알았어.

0: 짐! 우리가 왔어!
1: 짐!
2: 어딨어?
0: 짐!
3: 대답해봐! 진!
4: 얘들아!
3: 어? 저기! 저 통나무 더미 쪽이야!
2: 모두 서두르자!
3: 응! 어! 야!
2: 진!
1: 얘들아!
0: 진!
2: 조금만 참아. 금방 꺼내줄게.
1: 살았다.
3: 진, 다친 데 없어?
1: 보다시피 이 옷 덕분에 괜찮아. 그보다 헨리, 나 좀 일으켜줄래?
5: 어, 알았어.
1: 고마워.
5: 천만에.
6: 이만하길 다행이야.
3: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1: 걱정 끼쳐서 미안. 아, 맞다. 벨라 아주머니 빨래.
0: 벨라 아주머니 빨래?
1: 아, 사실 그게 말이야.
5: 진도 참. 벨라 아주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3: 그래.
1: 빨래 찾는 것 정도는 이 만능 슈트만 입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2: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3: 진, 그 옷은 입지 말라고 했잖아.
1: 그래, 그랬지. 하지만 나도 가끔은 너희들처럼 친구들을 멋지게 돕고 싶단 말이야. 구조대원으로서 너희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었고,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2: 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6: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3: 우린 네가 그 옷 때문에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1: 그래, 알아. 너희들 마음. 이 옷은 포기할게. 이 만능 슈트는 완전히 실패야.
0: 진.
6: 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해서 더 멋진 만능 슈트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2: 그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천천히 찾아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3: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되면 그 만능 슈트는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5: 응, 진은 할 수 있어.
1: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해?
0: 물론이지.
1: 고마워, 얘들아. 나 완전히 감동받았어.
5: 그런데 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 모습으론 벨라 아주머니께 빨래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1: 아하, 그래서 말인데 빨래는 너희들이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사실 아직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을 만들지 못했거든.
0: 뭐?
5: 지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맞아.

0: 방통황제가 오셨습니다.
1: 그 영감이 갑자기 왜 나 어디 갔다고 해요?
2: 다 들었어? 아무리 안 반가워도 그렇지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오랜만이야. 빈말이라도 인사도 안 하긴가 신통.
1: 아, 인사는 무슨.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웬일이야.
2: 손님인데 차 한 잔도 없나?
1: 뭔 말을 하려고 뜸을 들여?
2: 요즘도 인간계로 가는 통로는 잘 지키고 있나?
1: 갑자기 뭔 소린가?
2: 말을 더듬는 게 수상한데?
1: 그게 얼마 전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간 일이 생겼는데.
2: 뭐야? 뭐하고 있었길래 그런 일이?
1: 넘어간 자를 찾고 있으니 곧 찾아서 데려올게요.
2: 그래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주니 나도 고백할 게 있네.
1: 고백?
2: 사실 인간계로 넘어간 게 우리 공주, 내 딸이네.
1: 뭐라고? 인간계로 넘어가는 건 금기인가 몰라?
2: 그렇지만 우리 공주도 황제가 되려면 인간계가 어떤 덕이야?
1: 어? 얜 또 뭐야?
2: 문양이란 녀석이지.
3: 문양은 못 말려.
4: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5: 난 선이야.
6: 선계에서? 내가 통로를 지켰는데 어떻게...
4: 그건 비밀이야.
5: 공주님을 보호하라는 폐하의 특별 지시가 있었어. 이야기 들었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6: 공주님? 누가?
5: 누군 누구겠어? 응? 황제가 되기 전에 인간계를 알아보기 위해 넘어온 거야.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7: 여기 있는 동안은 들키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해.
5: 아, 알았다고.
4: 근데 문제가 생겼어.
6: 사고를 친 거야?
5: 무슨 얘기야?
7: 선계에서 문제아가 넘어왔어. 빨리 잡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거야.
6: 왜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이 많아?
5: 왜 나를 보면서 말하는 거야?
6: 응? 어? 아, 심아!
5: 분명히 저쪽이었어.
8: 뭐가?
5: 큰 고양이 같은 게 뛰어갔다니까. 포근아, 너도 봤지?
9: 뭐?
8: 아무것도 없는데.
5: 분명히 봤는데.
8: 그만 돌아가자.
5: 이상하네. 분명히 봤는데.
8: 그만해.
5: 난 갈게.

0: 안녕. 어, 왜? 아빠!
1: 어?
0: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2: 냉장고에 간식 있으니까 꺼내 먹어.
0: 네. 다녀오세요.
1: 그래.
0: 들어가자.
3: 그 참. 3개 형사들이 와 있는 건 몰랐맹. 걔들만 아니면 내가 인간계를 금방 꿀떡할 수 있는데.
4: 거기서 뭐해요? 위험하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요.
5: 어머, 위험해요.
3: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4: 그쪽한테 하는 말이에요.
3: 나?
5: 위험해요. 누군가 있어.
3: 난 괜찮아요.
4: 일어난다.
5: 조심해요.
4: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3: 이렇게 날 걱정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 밀리리요. 아하! 이건 뭐냐? 짜잘하네.
4: 내 휴대폰.
6: 나타났어. 가자.
7: 선기의 반응이야. 가봐야겠어.
6: 나도 같이 가.
7: 안 돼. 넌 집으로 돌아가.
6: 왜?
7: 넌 아직 인간계를 잘 몰라서 도움이 안 돼. 간다.
8: 기다려.
7: 가자.
8: 뭐야?
7: 빨리 출발해.
6: 가자.

0: 가까워지고 있어. 근처야. 저기다.
1: 아라뇨. 아자. 난 뒤쪽으로 접근할게.
2: 이싸라 이싸 이싸라 이싸.
3: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뭘 보여드려야 하냐?
4: 위험하니까 내려가라고요.
3: 아, 주체할 수 없는 인기양.
0: 야,
3: 에? 뭐냥?
0: 응? 거기서 그만 까불고 이리 와.
3: 응? 어, 깜짝이야. 또 너냥?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냥?
5: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4: 그 사람 좀 구해주세요.
0: 선계로 돌아가.
3: 응? 선계로? 지랑 밀리리야. 뭐냥? 쑥스럽네. 그래도 응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 네, 내일 조성신 피아니스트와 인터뷰 약속이 있습니다. 기사는 내일 저녁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지?
3: 밀리리야!
6: 어?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7: 어?
6: 저쪽에 좀 세워줘요.
7: 네? 무슨 일이야?
6: 무슨 일이에요?
8: 잘 모르겠는데 영화 찍는 것 같아요.
3: 밀리리야! 실력이 제법이네. 그렇다면 뭐냐? 아자자자자!
1: 멈춰!
3: 에? 넌 또 뭐냐?
1: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3: 해치? 문은 안 지키고 왜 여기 있냐?
9: 어? 여보세요?
0: 윤호야!
9: 오!
0: TV 뉴스에서 신기한 게 나와!
9: 신기한 거 뭐?
0: TV 켜보라고!
9: 아이, 알았어. 뭔데 난리야.
10: 지금도 인형탈을 쓴 사람이 위험한 소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0: 뭐야? 갑자기 지붕 위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1: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0: 어,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2: 으아! 어? 어? 저건
1: 뭐라고? 잘 안 들려. 지지지지지지. 해치야.
3: 또 나타났네. 아, 정말 형사고 수문장이고 왜 날 쫓아다니냐고?
4: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5: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선계로 돌아가.
3: 싫어? 리리리야. 어? 가자. 어휴. 피했냐? 계속 피해봐. 닐리리야! 닐리리야! 닐리리야! 거참, 미꾸라지처럼 잘 도피하네. 응?
6: 아직도 이러고 있네.
4: 어?
6: 벌써 잡았겠지 했는데.
4: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5: 주차하고 바로 온 거야.
3: 얼씨구, 니네 싸우다 말고 뭐하냐?
5: 넌 내가 상대해 줄게.
6: 아니야. 쟤는 우리 둘이 처리할게.
4: 그냥 한 번에 하자.
3: 왜? 둘이 같이 덤벼보게?
6: 얼레리요!
4: 얼레리요!

0: 멀리도 날아가네.
1: 이봐! 애를 잡지 않고 저렇게 날려버리면 어떡해?
2: 저렇게까지 날아갈 줄은 몰랐는데.
0: 오랜만에 힘을 쓰다 보니까 힘 조절이 잘 안 되네.
1: 피해! 아라리오!
3: 아무도 없는데?
0: 날 이 꼴로 만들었다는 거지?
4: 복수할 테다!
5: 나오심 특공대.

0: 응?
1: 돌아왔어.
0: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1: 왜?
0: TV에 네가 나왔어.
1: 별거 아니야.
0: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
1: 고마워.
2: 잘 다녀왔어? 선계에서 온 말썽쟁이는 만났어?
3: 만나긴 했는데 놓쳐버렸어.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쉴게.
4: 나도 들어갈게. 아침에 봐.
2: 무슨 일이야?
5: 여보,
6: 어?
5: 이것 좀 봐봐요.
6: 뭔데요?
5: 아까 밖에서 찍은 건데, 윤호 방에 있는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6: 인형?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윤호야? 윤호야? 윤호 자니?
0: 아니요.
6: 잠깐 들어가도 될까?
0: 네? 네. 왜요?
6: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인형이 여기 있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상표도 없네.
0: 상표는 왜요?
6: 그냥 뭔가 해서. 늦었으니까 그만 자거라.
0: 네, 안녕히 주무세요.
1: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얼레리요!
3: 꼴레리요!
7: 이 녀석들을 그냥!
8: 뭐냐?
7: 뭐냐? 너 왜 그러냐?
9: 배고파.
7: 배고팡?
9: 배고파.
7: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3: 야, 너!
7: 응?
3: 배고픈 오리를 봤으면 뭐라도 좀 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7: 저건 또 뭐냐?
2: 왜 이리 말이 많아?
7: 응?
2: 혼나기 전에 가진 거 다 내놓는 게 좋을걸?
7: 나원 까불지 말고 가.
3: 말이 안 통하는군. 그럼
7: 귀찮게.
3: 내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인데.
7: 얼씨구 닐리비야. 이 오리 녀석.
2: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7: 우리 구이를 해 먹어버릴까 보다.
2: 살려주세요.
3: 야! 너 개팔 것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2: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좀 봐주세요. 이래야지.
3: 아, 그런가?
7: 참, 가지가지 하네. 불쌍하니까 한번 봐준다.
3: 오씨, 괜찮아.
2: 다행이다.
3: 두목님, 우리 나오심 특공대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2: 뭐? 갑자기 왜?
3: 걷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7: 부하가 되겠다고? 니들 이름은 뭐냐?
3: 나비였나? 오씨, 어우!
2: 심심해심!
10: 나오심 특공대입니다!
7: 그건 또 뭐냐? 어쨌든 알았어.
10: 감사합니다. 충성.
7: 아우 시끄럽고 밤이 깊었으니까 잠 좀 자자.
10: 네.
7: 아 그만해.
1: 어? 바라리오.
0: 벌써 나가는 거야?
1: 응.
4: 다녀올게.
0: 아, 우린 조금만 더 자자.
2: 치약? 얘들 어디 있는 거야? 오씨, 심심이 기상! 기상! 집합!
7: 아침 일찍 왜 불러? 왜 이렇게 시끄럽냐?
2: 두목님, 아침거리를 준비하려고요.
7: 아침? 좋지.
2: 출발!
8: 우와, 늦었다. 다녀오겠습니다.
6: 아, 윤호야. 간식 가져가야지. 아, 이거. 잘 다녀오거라.
8: 네. 아자자.
2: 저기 온다. 출동. 출동.
8: 갑자기 웬 고양이야? 고양아, 뭐 하는 거야?
2: 이따 수업 끝나고 공원에 갈래?
11: 공원?
2: 저 윤호! 윤호야, 이따 공원에 갈래?
8: 공원?
2: 얼굴은 왜 그래? 누가 그랬어?
8: 고양이가...
2: 고양이? 어디야?

0: 삐요삐요. 잡았다. 너네 뭐야?
1: 주모님, 나 미하고 심심이가 없어졌어요.
2: 방금 나도 선기 기운을 느꼈어. 저쪽이다. 닐리리요. 이봐.
3: 두목님, 구해주세요.
2: 나 선기에서 왔구나.
4: 어? 나타났어.
5: 녀석이야.
0: 가자.
5: 응, 가라리오.
0: 선계에서 넘어온 그 말썽꾸러기로군. 너희는 일단 놓아주지.
3: 무서워라.
0: 주몽이, 쟤 좀 혼내주세요.
1: 얘들아.
3: 오시다.
1: 괜찮아?
2: 감히 내 부하를 건드려? 닐리리야. 피했다 이거지.
5: 또 말썽이군.
2: 넌 해치? 딱 잘 만났다. 닐리리야.
5: 아라리오.
2: 저건 또 뭐냐? 변해봤자 얼마 못 버틸걸. 닐리리야.
5: 아, 뜨거. 어서 피해.
0: 삐요삐요. 삐요삐요.
2: 닐리리야.
0: 삐요삐요.
2: 치사하게 둘이 덤비냐?
1: 두모님 화이팅!
6: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2: 둘 다 혼내주마!
1: 두모님! 아니 귀! 귀!
2: 뭐? 뭐래냐?
7: 귀라잖아.
2: 귀?
0: 안녕.
7: 고무장갑을 꼈으니 감전될 일은 없다.
4: 뭐야? 순간이동도 하잖아.
1: 도망가!
5: 아라리오!
8: 미아가 왜 안 오지?
9: 어? 미아가!
0: 아, 미안, 좀 늦었지?
9: 네가 없을 때 오리가 날아와서 보고 있는데
0: 갑자기 고양이들이 공격해왔어. 고양이? 아, 고양이들이 어딨어?
8: 갑자기 사라졌어.
9: 정말 어디 갔지? 신기하네.
0: 어서 가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

돕니다. 돕니다. 쏜다. 빠지진 압 완료. 소화기능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48.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두 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0: 어디 있니? 실력을 보여주지.
1: 오중광선이잖아. 난 오중광선으로는 못 가는데. 삼중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2: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에, 그럴 순 없지. 삼중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삼중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3: 삼중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0: 우후!
1: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2: 18, 집중해. 이중광선을 타.
1: 뭐? 이런. 사중광선, 어어. 삼블록들은 잘 가.
4: 이제 뭐하지?
0: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5: 여덟 줄 광선이잖아. 여덟 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삼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우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5: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열 때 최강 파워를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워!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6: 옥토블록 파워업!
7: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오중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오중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5: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1: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롱 브롱.
0: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8: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0: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5: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0: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1: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전문가! 친구들 안녕! 난 질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오늘은 땅을 한번 파볼 거야. 아주 오래된 걸 찾아보려고. 바로 화석이야.

돌 같은 건데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로 화석을 깨끗하게 닦을 거야. 자, 이렇게 쓱쓱쓱. 그리고 이건 이렇게 끼워 맞추면 어떤 공룡인지 보일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공룡 전문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나하고 같이 공룡 전문가 놀이 할래? 뭐 정말? 아우. 화석을 잘 닦아서 공룡 모양을 만들어 보자. 같이 말이야.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써도 돼. 쓱쓱쓱. 쓱쓱쓱. 너희도 해봐. 쓱쓱쓱. 가자. 이제 나가서 해볼까? 공룡 전문가 너!

0: 오재 안녕? 공룡 전문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공룡 전문가?
0: 고생물학자 같은 거? 좋아! 어후, 공룡 중에 말이야 육식공룡이 있었던 거 알아? 육식공룡은 다른 공룡을 잡아먹었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난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을 찾을 거야! 또 벨로시랩터 화석도! 아! 또 공룡알도 있지 않을까?
2: 맞아!
0: 그리고 화석이 많이 묻혀있는 곳이 어딘지 알지? 바로
3: 모래 언덕!
0: 공룡 전문가 친구들, 자 가자! 오! 오! 예! 공룡 전문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0: 뭘 밟은 거지? 화석이잖아! 이걸 잘 닦아야 해. 근데 소리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거나 써도 돼. 고마워. 근데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1: 쓱쓱쓱쓱쓱쓱쓱쓱.
0: 어? 우와, 된다! 좋아! 가자! 화석을 더 많이 찾아보자! 공룡 전문가들, 손상안경을 꺼내봐! 친구들, 혹시 화석처럼 생긴 게 보이니? 저기 있어! 여기야! 여기 뭘 찾았어! 화석 발굴하는 곳이야! 어떤 공룡이 나올까? 티라노사우루스일까?
4: 아님 트리케라톱스?
0: 제발 플래시오사우루스였으면 좋겠다!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우와, 이게 뭐지?
4: 난 화석 스캐너야. 그래서 화석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줄 수 있지. 삐삐삐.
0: 예, 알겠다.
4: 삐삐삐. 이건 바로 공룡 다리 뼈야.
0: 우와. 맞아! 맞아! 이건 무슨...

0: 화석일까 데이지 스캐너?
1: 삐릿 삐릿 공룡 발톱.
0: 발톱이야? 근데 이게 발톱이라면 이건 뭔데? 이빨은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줘.
1: 삐삐 공룡.

0: 그럼 이건 여기로 가면 되고 또 이건 어디냐 하면 여기?
1: 응? 이게 무슨 공룡이지?
2: 비비?
1: 그럼 저게 목이야?
2: 아니, 이게 목인데?
1: 응?
0: 아! 난 그게 꼬리인 줄 알았어. 아니면 저게 꼬리든가.
2: 꼬리가 좀 휘었는데?
1: 그리고 꼬리가 아래로 향했어.
2: 하?
0: 똑똑.
1: 이름이 혹시 까르르사우루스?
2: 우리 공룡알 착하기도 해라.
0: 비비?
1: 알이 깨어나질 않아. 바삭. 알이 깨지고 있어.
0: 바삭.
2: 잘하고 있어, 비씨. 계속 잘 품어줘.
3: 알을 깨우자! 알을 깨우자!
0: 알을 깨우자! 바삭! 바삭! 바삭아! 엄마?
1: 우와, 오지 사우루스야! 이제 우리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는걸? 너였어!
2: 오지사우루스, 자세 좀 잡아봐!
0: 좋아! 와우!
1: 바로 그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어봐!
0: 알겠어!
1: 여기가 좋겠다. 아, 이렇게 하면 어때? 이랬는데 좋겠다. 그렇게 하자.
0: 아직 안 됐어? 아니, 와우, 와우.
1: 다 돼가. 자, 이제 완성.
0: 나도 보고 싶어. 잠깐, 눈 좀 감아볼래? 됐어. 이제 봐도 돼.
2: 비비, 비비비.
1: 우와, 멋지다. 진짜 공룡처럼 생겼어. 우리가 공룡을 만든 거야. 우리가 해.

0: 예. 그럼 또 만나?
1: 난 공룡 전문가를 먹는다. 네, 저녁밥으로!
2: 도망쳐!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1: 전부 이 사람이다 이거죠.
2: 멋대로 하세요?
1: 그렇죠, 멋대로 하세요.
3: 불도저 아내가 완성한 집. 그런데 그 고집엔 사실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데.
0: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3: 온 동네 사랑방이 된 집. 부부 사랑도 녹리고 가는 집이겠죠, 분명.
4: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에 집 짓기였어.
3: 숨 가쁘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에 처음으로 쉼표를 찍고 인생 후반전을 위해 집을 지었답니다.
1: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3: 고층 빌딩 대신 자연 속으로 출근하는 일상. 가족과 눈 맞춤하는 시간도 늘었죠.
1: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3: 오늘은 집을 짓고 나이 드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건축주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죠. 용인 수지로 갑니다.
5: 아, 광교산도 있고 아래에 낙생저수지도 바로 있고 도심지하고 가깝고 도심의 편의성과 자연을 같이 느끼는 주거단지입니다.
3: 푸르른 숲을 끼고 예쁜 단독주택들이 아늑하게 들어서 있네요.
5: 와, 많이 올라왔습니다.
3: 제일 꼭대기 집인가 보네요.
5: 아, 여기 건축탐구 집 붙어있네요. 아, 이 집이네요. 야, 이게 지하주차장을 파고 높이 올렸는데 매스가 이렇게 또 분절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뷰가 좋고 이쪽으로 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반겨 두 개, 이거 장미꽃이 딱 위에 있네요.
3: 동네 가장 위쪽에 높게 올려지은 집. 전망을 전후 좌우로 다 누리기에 딱 좋겠는데요.
6: 어유, 안녕하세요, 소장님.
5: 제가 제대로 찾아왔죠.
6: 네, 맞습니다.
5: 아이고, 장미눈꽃하고 이렇게 딱 이어져서 나오니까 장미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7: 네.
5: 제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7: 아, 예, 저희가 내려갈게요. 예.
5: 집 지을 때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언덕이나 이 폭도 좁아서.
0: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벽돌집이잖아요. 네. 차가 돌을 운반하려고 여기 옷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지게에 싣고서 올라왔어요.
5: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매스가 이렇게 두 개로 탁 쪼개졌어요. 그게 혹시 한쪽은 뭐 남자의 공간, 한쪽은 아내의 공간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8: 아니요, 그거는 예. 조금 스토리가 좀 참 있습니다.
3: 궁금하다. 무슨 사연일까?
9: 안녕하세요.
0: 제 우시 고집으로 이 집을 기어코 완성시킨 우명심입니다.
8: 우시 고집에 결국에는 뒷수습까지 책임져야 될 상황까지 온 이화수입니다. 단층에 혼자기 한층으로 이렇게 딱 아담하게.
0: 전 단층 아주 싫어해요. 뷰를 살리려면 당연히 높이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8: 금액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축비에 대한 문제들이.
0: 근데 전 걱정 안 하는데 이 사람 보고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뵙기 우리는 내일이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라 그러거든요.
8: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3: 우고집 가스라이팅으로 지은 집 탐구해 볼까요?
5: 어우, 자동문이 예, 있습니다. 예.
3: 지하 주차장에 출입문이 있는 구조로군요. 아, 예쁜 정원이 먼저 맞아주네요.
5: 아니, 올라와 보니까, 아니, 밑에서는 요 담벼락에 장미눈꼴 정도만 보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정원이네요, 진짜. 수목원.
0: 꽃은 아마 3년, 2년 됐을 거예요. 와. 이 동네가요, 마사가 없고요. 네. 진흙의 돌짝밭이었는데, 아. 그걸 다 제가 빼서 세 번을 갈아 엎어서.
2: 흙을 마사를, 또 갈고.
0: 네.
3: 척박했던 땅을 손수 일고 온갖 꽃이 가득한 화사한 정원을 만들었대요. 남편도 설마 꽃은 좋아하시겠죠?
9: 어차피 여기 전부 다 뒤에 다 숲이고 그렇죠. 자연인데 저 자연을 우리 집 여기 마당까지 들여놓는 게 좀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생각한 거는 그냥 여기다 아스팔트 시멘트를 그냥 전부 다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화분 몇 개 탁 놓으면 되잖아요.
3: 아내 혼자 조경 공부를 해가며 완성한 집념의 정원. 어우, 이렇게 이쁜데 시멘트 깔았으면 어쩔 뻔했어. 어휴.
5: 집안도 한번 들어가볼까요?
0: 네.
3: 내부는 또 어떤 녹신각신 줄다리 그 끝에 완성을 했을지 들어가 보자고요. 거실에 평상을 두었군요. 그런데 안쪽에 소파를 둔 거실이 또 있네요. 주방은 왜 이렇게 작아?
5: 절대로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그 전원에 있는 조그만 카페 같은 느낌?
0: 아, 저는 네.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서로 이웃집과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5: 네. 네, 이게 완전 그 손님들하고 마음대로 편하게 네, 쓸 수 네, 있는 네. 공간.
0: 그래서 저는 막 광고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 오며 가며 제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희 집에 장미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동네에서.
9: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막 몇 시간씩 있고 이러면은 저는 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5: 대부분의 아니 그렇죠. 손님이.
9: 손님은 저 손님은 뭐 일절 없습니다. 다 이
3: 호텔 주재원이던 남편을 따라 일본, 미국 등 해외 생활을 오래 한 명심 씨. 남편 퇴직 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잠시 지냈는데요.
0: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있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우리 집을 저 카페처럼 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겠다. 제가 사실 정원을 저 혼자 보려고 꾸미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이렇게 막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3: 한국에 돌아와 집을 지으며 가장 중점을 둔 거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사시사철 꽃도 가득, 더불어 손님도 가득한 집이 됐답니다.
10: 아, 힘드나? 저게 재밌나?
0: 재밌어요.
10: 그게 재밌어요?
0: 네, 우리 딸도 재밌어 하고요. 이 사람도 재밌어 하고.
9: 저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저쪽에 다 1층에 장악하고 다 막 그냥 소리가 넘치고 기쁨의 소리 웃으면서 즐겁게 놀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안 끼고 몰래 싹 올라오죠.
5: 그러니까 이 공간은 많은 주민들이 웬만하면 뭐 모임이 있거나 할 때 네.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다라는 네. 그런 열린 마음으로.
3: 네.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공간이 더욱 아기자기 따스하게 느껴지네요. 주방이 왜 이리 작나 했더니 딱 손님 접대용이었군요.
5: 아, 아까부터 이쪽에 먼저 와보고 싶었어요. 예. 네. 아, 여기가 진짜 또 포근하고 딱 느낌이 좋아요. 예. 사실은 이게 현관 입구인데 들어오자마자 이 분위기가 크지 않은 공간인데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풍경도 멋있고.
9: 근데 여기다가 햇빛이 쫙 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눈이 또 쫙 내리면.
5: 여기 누워서 병상에.
9: 예, 근데 넌 눕기 싫어요, 여기.
5: 왜요?
9: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0: 아. 아니, 소파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네. 이게 딱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안정감이 있고 혹시라도 외국에서라든지 어디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서 방처럼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3: 안에 그런 큰 그림이 담긴 공간이로구만요.

0: 상과 유럽 감성의 고가구도 아주 참 조화롭네요.
1: 근데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엄청 튼튼하게. 어우, 근데 이게 수납하고 이렇게 무거워요. 오, 이거 한번 열어봐. 오, 이게, 와.
2: 제가 누워도 돼요. 사람이 뭐 관짝처럼.
1: 아, 이거는 거의.
2: 네.
3: 엄청 우리
2: 커요.
3: 딸이 여기서 자고, 제가 저기서 자고, 여기서 잡니다.
0: 아니, 농담인데 서랍장 크기 보니까 진담 같잖아요. 역시나 손님용 이부자리가 가득합니다.
2: 아, 저희가 수납 공간이 없어요. 아, 내가 머리를 쓴 게, 아, 평상을 하고 밑에 수납, 그 수납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하고 또 손님이 우리 집에 올때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라 이 사람도 자기가 한번 어느 날 거길 눕더라고요. 왜 그렇게 반대하더니 여기 누웠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좋은지.
3: 누우면은 좋아요. 이렇게 구름도 있고, 구름과 산이 쫙 보이고, 한번 누워서 그런 느낌을 봤으면 됐지. 그뭐 이렇게 계속 거기에 고정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는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2: 지금도 그렇다고?
3: 그렇습니다.
2: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수납은?
3: 수납도 마찬가지.
2: 지금 웃기고 있어.
3: 일본에서 업무차 한국 들어왔을 때, 이제 들어가는 날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이 여자분이 자기도 비행기 티켓을 끊으러 그 자리에 왔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 6개월을 계속 이 여자분이 계속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인형 같았어요, 인형 같았어요. 그때 당시는 말랐고, 눈도 크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0: 오, 상사병 독하게 앓을 만하셨네, 진짜. 어떻게 내 여자를 꽉 붙잡으셨대?
2: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여자를 갖다가 내 부인으로 맞이하면 뭐든지 하게 해준대요.
3: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 때문에 결국에는 이집 고집을 제가 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2: 99% 다 여자 편, 여자 마음대로 할
3: 그게
2: 수 있어요.
3: 일생일대 나의 실책이었어, 그 말이.
0: 어쨌거나 공수표 안 날리고 30년 넘게 그 약속을 지킨 남자여서 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1층과 달리 2층은 가족만의 오붓한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4: 와, 2층이 일반적인 주택의 거실, 응접실, 주방이네요.
2: 네.
4: 아, 이 공간도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누어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네.
0: 그런데 통으로 넓게 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참, 매수를 갖기 다른 방향으로 쪼갠 사연이 있다고 했죠?
3: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건축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앞집에서 어떻게 짓느냐,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짓고 또 창을 어떻게 내느냐,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짓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안 되고 우리 집의 그 어떤 시선을 좀 차단을 해야 되니까 집의 방향을 좀 틀어달라. 설계사님이 아, 그러면은 한 방향은 정면으로 하고 나머지 한쪽 방향은 좀 이거를 방향을 틀자.
0: 당황스런 요구였지만 동네에서 가장 늦게 들어선 집이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죠. 뚫었던 창문도 다시 막았다네요.
4: 요거는 그 아랫집에 대한 배려로 살짝 돌렸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아닌가?
2: 맞아요.
4: 예.
2: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에요.
4: 예.
2: 여기가 동남향이라
4: 예.
2: 저는 설거지할 때그 살균 소독되는 거 되게 원했는데
4: 예.
2: 자연 살균 소독이에요. 햇빛을 다 받거든요. 동쪽

0: 남쪽.
1: 이렇게 볕살 드는 주방은 나도 탐난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화의 위복. 요새 유행하는 말로 럭키피키인 거죠?
2: 저기 저 뒤에 작은 마당, 시크릿한 마당, 저거는 또 앞쪽 정원하고 완전 다른 실생활의 느낌.
0: 저는 이제 텃밭 같은 거. 네.
1: 여기도 볕이 잘 들어선지 고추며 호박이며 실하게 여물었네요.
2: 저기는 또 두 분이서 나가서.
3: 아니, 이렇게. 주로 제가 저길 나가고, 네. 저희 가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쪽은. 아~ 근데 일로 나갔다 그러면은, 여보, 저거 와서 좀 뽑아달라. 아~ 저기 좀 피어 치워달라.
4: 네, 여기는.
3: 그러니까 여기로 딱 나가가지고, 여기서.
5: 저기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3: 네, 할 일이.
0: 여기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앉아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두 분이서 저기서 왠지 커피 마시고 고기도
3: 아이, 두 분은 싫어요. 혼자 나가.
5: 아, 예, 예.
1: 아침에 눈 뜨면 부부는 각자 좋아하는 공간으로 향하는데요. 아내는 1층 정원에서 남편은 2층 마당에서 여는 하루. 집이 선사한 소확행이랍니다.
3: 아침에 일어나면 그 뭐랄까 그 자연의 공기를 들여마시는 느낌에 건강한 공기를 마시는 느낌.
1: 강력하게 단층을 원했던 마음 아직도 유효하려나 어쩌려나.
3: 그렇게 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 보니까 좋은 면이 또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뭐 잘했다 또 하는 마음이 듭니다.
1: 자고로 아내 말 잘 들어야 자다가도 똑이 생기는 법이라니까요. 글쎄.

0: 아빠 3층은 온전한 심의 공간이로군요. 방향을 틀어서 얻은 코너창이 3층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네요.
1: 제가 이제 3층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1층의 공간을 주거 공간이 아닌 좀 약간 공적 영역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3층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층에서 벌써 4개층이에요. 다리가 아파요.
2: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혹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할까봐 미리 좀 엘리베이터 자리를 확보해 놓고는 있었어요.
1: 아, 그래서 이게 창고 공간이 이게 나중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위치에 창고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0: 그러면 그렇지. 안에는 계획이 다 있었죠. 지금은 수납장으로 알차게 활용 중이랍니다.
1: 이제 여기 3층이 끝인 거죠?
3: 아닙니다.
1: 한 층 더 있어요?
3: 한 층 더 있어요.
1: 아, 같이 한번 가보시죠.
3: 벌써 지치셨나 봐.
0: 아직은 두 분 다 관절이 쓸만하다죠? 그래도 4층까지 낸 거는 대단하시다. 4층 다락방 창문으로는요, 숲속 고라니랑 눈 인사도 종종 나눈다네요.
1: 아, 여기는 꽤나 넓은 다락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2: 주로, 예. 뭐, 답답하고 우울할 때나, 예. 또,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 짜증날 때 이제 예. 일로 올라오죠.
1: 요 다락은 남편의 힐링 공간으로 좀 더 힐링할 수 있게, 영화관이나, 여기 신벽이 생긴 영화관이나, 아니면 가족 서재 겸, 뭐, 영화관. 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2: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안 올라올 거예요.
1: 그러니까 느낌 좋은 거죠.
2: 맞습니다. 네.
0: 단층으로 지었으면, 언감생심 이런 아늑한 동굴은 꿈도 못 꿨을 거라네요.
4: 제가 한 3년 정도 사는 데 해봤는데, 어떠세요? 단층이 나요?
2: 아니, 4층까지니까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0: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집을 저 탐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1층을 마을 주민들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개인적인 주택은 2층부터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어마어마한 정성으로 정원을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 안에 건축주분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내분한테는 이 마당이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가능성, 남편분은 그런 아내분을 배려하면서 정말 자기 집 1층을 이렇게 꾸미는 걸 동의하실 남편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또 제가 보니까 다락에 가능성이 있는 남편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또 좀 가능성과 기쁨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흐뭇하지만 앞으로도 흐뭇할 집일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2: 오늘은 어쩐 일로 정원에 같이 나와 계신데? 겉으로는 투덜투덜 해도 아내를 꽃처럼 귀히 여긴다는 거 사실 내 이미 다 알아봤다고요.
3: 지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철이 들잖아요. 그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나눈다는 게 되게 즐거운 것도 알게 되고 비로소 남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기쁨들을 나누고 싶다는 거에 때문에 그 행복한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온다는 거를 알았죠.
0: 진심으로 집사람이 여기에 푹 빠져서 이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또 계획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성공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아내의 행복이 곧 남편의 성공이라니. 어우, 이 남자 멋지다. 내가 다 심쿵합니다. 이 집에서 부부도 행복하고 더불어 이웃들까지 즐거우니 결론은 완벽한 해피엔딩 맞죠?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성지죠? 경기도 양평에 왔습니다.
1: 정말 좋은 날씨에 북한강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진짜 배산 임수에 좋은 땅입니다. 은퇴하신 분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여기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좋은 풍광이 있는 얼마나 좋은 땅일지 기대가 됩니다.
2: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자적, 지친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될 것 같은 경치네요.
1: 이 집이네.
2: 단층 구조에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집.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살기 위한 집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1: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이 큰 긴 옹벽, 그 다음에 한 켠 뒤에 또 블랙으로 돼 있는 옹벽, 저 위에 집, 토목공사비가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부담감을 좀 줄이려고 이 큰 월을 계단으로 모양으로 잘라내고 한 켠 뒤에 또 다른 색으로 재미있게 구성을 했네요. 위압감을 좀 덜 주려고.
2: 시작부터 특별한 미감이 느껴지는지 이댁 주인장이 어떤 분이실지 기대되네요.
4: 소장님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 제대로 찾아왔죠?
4: 네. 네. 와, 양평박, 양평박.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녀와 나무꾼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2: 양평 주민들 반상회인가요?
1: 근데 이거 옹벽 비용이 꽤나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5: 네, 많이 나왔습니다.
4: 저희가 꼭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시야이거든요. 그렇죠. 집은 작게 짓더라도 높이 짓자.
1: 자연 환경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비용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뺄 땐 다 빼고 할 건 꼭 하고

0: 그렇게 지은 집이네요.
1: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올라가 보시면은 네. 딱 아실 것 같아요.
0: 아, 여기서도 느낌이 옵니다.
2: 안녕하십니까. 365일 회사로 출근하다가 요즘은 집으로 출근하고 있는 남편 한호경입니다.
1: 이제서야 서로 눈 바라보고 신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윤현주입니다.
2: 영화를 전공했었는데 전공한 이후 택했던 직업이 광고회사의 프로듀서였고요. 프로듀서, 뭐 감독, 그리고 작은 회사들의 대표 같은 광고업을 한 30년 했습니다.
3: TV 광고와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30년을 전력질주한 호경 씨. 2년 전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했다는데요.
2: 올해 제작사 상을 받고 한국 광고 대상 수상하고 그런 회사가 1년 만에 매출이 25%까지 줄었어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약간 무리수들을 계속 두게 되니까 크게 부도를 맞는 일들 있잖아요. 위험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부도를 세 번 맞았어요. 더 이상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멋있게 퇴장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인가 보다.
4: 퇴직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이제 뭐 먹고서 이런 것도 또 하시잖아요.
1: 그게 제 단점인데요. 네, 안 했어.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뭘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없었어요.
0: 한번 오러 가보실까요?
1: 네.
0: 와, 여기가 진짜 뷰 맛집이 많네요.
1: 너무 예쁘죠? 네.

0: 여기 올라오는 계단이 일반적인 주택 계단이 아니고 카페나 미술관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맞죠? 네. 저쪽으로는 강이 보이고 뷰가 너무 좋고 네. 이쪽으로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당당하게 진입하게.
1: 이왕에 짓는 거 우리가 마음에 들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 예. 나를 맞이하는 현관이 넓게 펼쳐 있고 양옆에 이렇게 화단까지 있으면 되게 멋있겠다.
2: 그런데 화단이 너무 허전한데요? 화초를 좀 더 심어야 할 것 같은데.
1: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0: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느껴져요. 나는 저 한강을 보면서 온전히 쉬고 싶다.
2: 한옥의 멋이 느껴지는 묵직한 중목 기둥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양평의 자연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집입니다.
0: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2: 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트인 공간이네요. 집 안에서도 자연 속에 안겨있는 기분이겠어요?
0: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의도하셨던 대로 이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1: 네, 아주 네. 착 펼쳐져요. 네.
0: 특히 이 대공간, 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대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학용 목재까지 써서 만들어냈으니까 너무 개방적으로 보여서 좋아요.
3: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이 로케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좀 담아달라고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번이 이 거실이었던 것 같아요.
2: 통창에 담긴 전망이 12폭 산수와 병풍 같네요. 터를 정말 잘 잡으셨다.
1: 어머니께서 여기에 저쪽 마당 쪽이 저희 어머니 땅이에요. 이쪽에 원두막이 있었고 그게 벌써 20년도 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오고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지는 좀 됐었죠.
2: 아내가 10년 전부터 이곳에 집을 짓자 노래를 불렀지만 남편은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3: 추억하는 단독 생활의 추억이 다른 거예요.

0: 백치동의 단독주택에서 살았던 와이프의 기억과 상계동의 산비탈에 있던 단독주택에 4대가 모여서 살았던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 사뭇 달랐던 거죠.
1: 대치동 아가씨와 상계동 청년은 대학에서 신입생과 복학생으로 만났대요. 아내가 졸업하던 해 결혼을 한 뒤 시부모님의 시할머니까지 계신 층층시하 상계동 집에서 신혼 시절을 보냈답니다.
0: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쥐 잡으러 다니고 지붕에 물 새고 일요일이면 회사 갔다가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아버님 따라서 매일매일 집수리를 해야 했던 이게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게 어때? 라고 와이프가 의견을 제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컸었죠.
2: 그 이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더 명쾌하게 보이는 게 재료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다 보여요. 콘크리트, 목재, 금속 이 세 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자연 소재 그대로 최대한 보여주시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취향이신지.
3: 아, 예, 예. 저는 제 취향이 어떤지 전혀 몰랐었고요.
0: 제 클라이언트가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고민해봤지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뭘 모를 때는 크고 웅장한 집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설계를 여러 번 바꾸며 비로소 뭘 좋아하는지 깨닫게 됐답니다.
3: 저희가 어떤 취향이 정확하게 있는 건 예뻐야 되는구나. 풍경이 예쁘게 펼쳐진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창. 얘를 받쳐줄 만한 높이, 예. 그리고 안에서도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천장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저희 머릿속에 정확한 어떤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예쁜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무색도 좋아하고 돌도 좋아하고 아, 우리한테 취향이 있었구나. 이거를 집 지어가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1: 사실 전공도 하던 일도 미감 없이는 안 되는 분야잖아요. 기본 감각에 뒤늦게 깨달은 취향을 보태 구석구석을 채웠다네요. 그런데 주방에 살림 흔적이 이거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 어머.
2: 주방이 미술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도 낮춰가지고 우리 천장을 넓히고 이렇게 단촐하게 딱 돼 있고 보통은 장을 수납을 많이 하려고 꽉꽉 채우는데 다 비우셨어요. 또 위하고 옆을
3: 여기를 비운 이유는 예, 예. 여기 위가 되게 예쁘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 종목 구조로. 예, 예. 근데 그게 여기서 잘라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를 공간을 앞으로 당겼더라도 위에서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훨씬 이렇게 넓은 느낌, 한옥스러운 느낌을 더 잘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주방 살림은 다 이 안에 있었군요. 깔끔한 공간을 위해 작은 주방 가전들은 서랍장 뒤편으로 숨겼답니다. 집을 지으며 감각도 일취월장했다는데 아일랜드를 콘크리트로 마감한 이유가 있대요.
0: 실내와 실외가 막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인 거예요. 외부의 그 콘크리트 구조를 내부에 아주 상징적인 아일랜드로 끌고 들어간 나서 안과 밖에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은 실내로부터 실외로 확장되어 있는 종목 구조들 이런 것들은 실내와 실외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의도로
1: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 대신 여기로 출근한 지 이제 3개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휴식에 당황하고 적응해가는 시간이었답니다.
0: 굉장히 힘들었죠. 새벽이면 가족들 몰래 밖에 나와서 담배 피든 혼자 생각을 하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는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산, 금전적인 부분보다 어쩌면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시간이 아닐까?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제가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아닐까?
1: 네, 그럼요, 그럼요. 새로운 시간을 선사해 준 이 집, 중정을 품은 디귿자 구조인데요. 여기는 이따금 오시는 장모님 방. 복도 안쪽으로는 아들 방이 있습니다.
2: 와, 여기는 또 천장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완전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3: 저희 부부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길. 아,
2: 부부만의 세계로 가는 길.
1: 복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아늑한 부부의 공간. 그런데 각방을 쓰시는구나. 욕실과 세탁실이 부부의 오작교랍니다.
2: 여기가 안방인가요?
3: 둘로 쪼개진 안방입니다.
2: 아, 사이즈 너무 아담하고 오히려 딱 진짜 포근한 느낌 들 정도로.
0: 부부가 이제 각방을 쓴 지가 좀 됐는데 각자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뭐 해야 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지을 때는 아예 방을, 각방을 만들었고요.
2: 아, 요런 작은 공간에서 저 일도 하시고.
0: 네, 이번에 오면서 컴퓨터도 새로 장만하고, 네. 방에 TV도 놓고,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켜봤어요.
2: 볼 시간이 없는
0: 거죠? 아주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아주 즐거운 일거리들이 온 마당과 집안에 있더라고요.
2: 갈 때 제가 가져가야 되겠다.
1: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는 날들. 이제 타인의 인정 대신 인생의 트로피를 스스로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말이죠.
0: 직업적인 졸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아,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좀 힘들고, 너무 많은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때 집을 지었던 건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았던 좋은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이 집을 짓고 마당이 새로운 직장이 되었다는데요. 30년 경력 베테랑 광고 감독도 이 직장에선 왕초보 신입사원.
2: 두근두근.
3: 되게 조그매.
2: 아니요,
3: 오.
2: 오. 제법 근사.
1: 갈 길이 머네요. 누가 오셨는데?
4: 엄마 왔다.
5: 엄마.
2: 어머니 어딨어요?
1: 이 땅을 선뜻 내주신 장모님이시군요.
3: 엄마 너무 놀라지 마요. 몇 달 없어.
2: 거대한. 짜잔.
3: 아유, 조금해.
1: 집을 짓지 않았으면 몰랐을 새로운 즐거움들을 매일매일 수확한답니다. 사위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6: 결혼 전에 레스토랑에서 우리 딸이 우리 사위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참 능력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조건 같은 걸 보지 않았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층층시하이고 이런데도 제가 그냥 오케이 했어요. 결국 마음이 넓어가지고 참 큰아들 같은 생각이 들었죠.
1: 사위사랑은 장모님이죠. 사위의 퇴직 결정도 적극 지지해 주셨대요.
6: 우리 사위가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 사위도 아주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몸 건강만 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예, 그럼 되지. 안 그래요, 그쵸?
3: 내가 엄마 닮았네.
1: 중정은 온통 돌로 덮여 있는데요. 색감부터 디자인까지 남편의 감각으로 완성했답니다.
2: 완전 미술관의 조각공원 같네요.
0: 사실은 조각들이긴 한데 조각품보다는 저의 장난감들이죠. 집에 창고 안에 담겨있던 한 10년 전에 모아놨던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3: 제가 되게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갖다 놓은 사람이 저의 남편이거든요. 네. 이런 걸 갖다 놓고 저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2: 아, 이 자랑하듯이. 네.
3: 근데 너무 기발하고 재밌잖아요. 아, 나의 남편에게 있는 예술적 감각이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놓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면모가 또 있구나 하면서 남편을 또다시 알게 되는?
2: 놀이터가 되는 거죠. 남편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는 거죠.
1: 구석구석 지루할 새 없는 듯 넓은 놀이터네요.
5: 아버지.
1: 이대 아드님인가 보다.
5: 지난번에 만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까마귀.
0: 까마귀.
1: 아들은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생인데요. 같은 영상 분야 대선배님의 아버지는 늘 최고의 조언자랍니다. 요즘 아버지 모습 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7: 일단 좀 밭일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8: 아니 얼마나 일을 하시는데.
7: 아유 완전히 워크홀릭이세요 여기서도. 그래도 좋은 거라면은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도 빠졌고 이제 잠도 잘 오고 그런 쪽에 대해서 큰 변화랑 표정이 더 좋아지셨나?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다양해졌다?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2: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난도 자연이 만들지만 가장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연이거든요. 도심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소소한 기쁨,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소품이 마당과 어울리네 이 기쁨, 그 소소한 기쁨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거든요. 퇴직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관리 문제, 그 다음에 뭐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는 문제, 많은 걱정들 때문에 도전을 못 하는데 실제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그냥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을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만한 집들은 어마어마한 행복을 줄 수 있죠. 그게 치유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엔돌핀이 생길 거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1: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뜻밖의 아름다운 샛길을 발견한 시간. 삶의 위기가 준 반전 선물이었죠.
0: 이 집에 아직도 비어있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쫓기듯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뭘 좋아하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라는 이 과정에 시간을 써도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쫓기지 않아도 돼. 그런 용기를 이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퇴직하고 제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좋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삼식이가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랑받으시다니. 아유, 남자로서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성공이 또 있을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인생 후반전 멋지게 펼쳐가시기를 응원할게요.
9: 빨강머리 앤이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10: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0: 서울 강남에서.
1: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은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0: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어떤 주방에서든 최고의 맛이 나는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황금 레시피. 술 먹은 다음 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큰한 국밥을 소개한다. 김치와 콩나물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 한 그릇 뚝딱할 김치 콩나물 국밥부터 매번 국으로만 먹었던 황태채의 완벽 변신. 매콤달콤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군침 도는 황태채 무침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에너지 관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네.

0: 네. 이 국밥 중에서 김치 콩나물 국밥은 이 재료 접근성이 쉬워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기 좋은데요. 네. 자, 오늘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자, 우선 그 김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원한 맛을 첨가할 그 콩나물, 네. 그다음에 칼칼한 맛을 더 추가해 줄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0: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0: 선생님, 뭐, 예. 그리고 이 김치 콩나물 국밥은 예.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예술인데요. 양념에 뭐가 들어갈지 궁금해요.
1: 새우젓하고요.
0: 네.
1: 예, 그다음에 국간장을 섞어서
0: 네.
1: 그 양념을 해서 이제 그 양념으로 섞어서 간을 맞출 거예요.
0: 네.
1: 예.
0: 육수는 어떤 걸로 내실 거예요?
1: 아, 이제 국밥이니까요.
0: 예.
1: 국물이 그 진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멸치하고 뭐 표고
0: 네.
1: 양파, 대파를 넣어서 육수로 끓여서 채수 같이
0: 네.
1: 그렇게 진한 맛을 낼 거예요.
0: 네. 예.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이 뚝배기 한 사발 주면 정말 끝까지 다 먹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노하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김치 콩나물 국밥 시작해볼 텐데요.
1: 네.
0: 자, 제일 먼저 어떤 거 하면 될까요?
1: 아, 우선 육수를 좀 내놓고 나중에 남으면 쓰셔도 되니까 육수부터
0: 네.
1: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맞아. 사실 국밥에서 모든 국에서는
1: 예.
0: 육수, 밑국물이 제일 중요해요.
1: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수는
0: 네.
1: 지금 물을 우선 좀 물을 넣어주시고요.
0: 네.
1: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국밥에 쓰는 거는 뭐 황팩 포도 넣기도 하고 그런데
0: 네.
1: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준비되는 거는 아무래도 멸치는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더 맛이 있으니까 멸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끓이는 거 여기 또 이제 표고버섯이 약간 소고기 맛이 나잖아요.
0: 맞아요,
1: 그
0: 맞아요.
1: 진한 육수에 표고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양파.
0: 네.
1: 양파도 이렇게 통으로 넣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 하려면 이렇게 잘라서도 넣으시는데
0: 네.
1: 이 채수를 오래 끓이려면 통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이게 국물이 진해요.
0: 네.
1: 이러면 이제 약간 탁해질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향채 채소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
0: 대파
1: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소금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0: 소금을요?
1: 네.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0: 네.
1: 이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밀고 나오는 힘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국물이 빨리 우러나오면서 진한 맛을 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또 한
0: 예.
1: 가지 이제 육수에서 중요한 거는 찬물에부터 넣고 끓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0: 차가운 물부터 시작을 해서.
1: 네. 그래서 이제 끓어오르면서 열을 받으면서 끓으면서
0: 네.
1: 표고에 맛있는 물이라든가
0: 예.
1: 양파가 익으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국물, 맛있는 국물을 밖으로 빼주는 거죠.
0: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밑국물은
1: 예.
0: 얼마 정도 이렇게 끓여야 맛있게 나올까요?
1: 요거는요, 한 20분?
0: 20분 정도.
1: 예, 20분 정도.
0: 자, 그럼 이제 맛있는 국물을 좀 끓이는 동안
1: 네.
0: 우리는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1: 네네.
0: 자.
1: 자, 우선요.
0: 네.
1: 김치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0: 네.
1: 네. 이제 국밥이니까 이제 너무 이게 크지 않아도 돼요.
0: 네.
1: 넣고 요거는 국밥에 뚝배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요 한 2cm 정도 이렇게
0: 2cm 정도.
1: 예, 예. 이렇게.
0: 아, 진짜 선생님, 저도 원래 평소에도 콩나물 국밥 좋아하는데
1: 예.
0: 특히 김치 콩나물 국밥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김치가 들어가면 그 맛이 뭔가 더 이렇게 뭐 씹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뭔가 더 깔끔하고
1: 그거 하나에 예. 이거 하나에 밥하고 이제 뚝배기에 국밥을 하게 되면 밥이 들어가잖아요.
0: 예.
1: 밥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글로 다 들어가서
0: 네.
1: 음식이 굉장히 그 비타민,
0: 네.
1: 무기질, 그다음에 탄수화물까지 다
0: 그쵸.
1: 먹을 수가 있죠.
0: 다른 예. 반찬 필요 없이.
1: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이게 거의 다 됐으니까
0: 네.
1: 준비는 됐거든요.
0: 지금 이제 밑국물도 다 끓은
1: 예,
0: 것 같아요.
1: 밑국물도 아우 맛있는 냄새 나죠.
0: 야.
1: 예. 그래서
0: 네.
1: 이 밑국물을 김치하고요.
0: 예, 김치요.
1: 김치.
0: 예.
1: 그다음에 콩나물.
0: 아, 콩나물 들어가요? 예.
1: 같이 넣어서 끓이세요.
0: 이 콩나물 시원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콩나물 들어가요?
1: 콩나물은 이제 그렇죠. 이제 콩나물이 들어가서 시원한 맛도 있지만
0: 예.
1: 아삭거리고.
0: 맞아.
1: 김치는 약간 왜 질겅질겅한데 콩나물은
0: 예.
1: 아삭아삭 사삭하죠.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이세요.
0: 네.
1: 그러면 이거 끓이는 동안에 이거 오늘 육수가 지금 뜨끈뜨끈하게 끓었기 때문에
0: 예.
1: 국밥은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0: 예.
1: 김치 콩나물 익으면서 김치가 푹 익을 필요는 없어요.
0: 맞아요.
1: 그냥
0: 맞아요.
1: 뚝배기에다 놓고 또 이렇게 끓일 거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거 끓는 동안에 이거 넣고요.
0: 네.
1: 그다음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양념 만들어 볼까요?
1: 예.
0: 자.
1: 그런데 이제 뭐 전주나
0: 예.
1: 뭐 이런 잘한다는 데 가면은 국밥이 다 뭐 어떤 데는 새우젓만 넣고
0: 예.
1: 이게

0: 맛이 다 다르죠.
1: 어떤 데는 오징어도 넣은 데도 있었어요.
0: 네, 오징어를 넣으면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면 시원하게 예. 느껴지는데 예? 우리는 그 오징어 대신에 오늘 새우젓도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인데 네. 이게 새우젓은 새우의 그 살이 발효가 돼서 이게 예? 젓갈이 뭉그러진 거니까 이거 자체에 핵산이라는 성분과 맛있는 맛이 녹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넣어서 해도 맛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마늘 다진 거고요.
1: 마늘 다진 거.
0: 네.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시고
1: 그렇죠.
0: 이래야지 이제 또 김치의 감 갖고는 약간 톡 쏘는 매운맛이 적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야, 이거는 국간장. 예. 그래도 뭐니 해도 이건 국간장은 이제 청장이라 그래서 예. 집에서 왜 매주 뜨고 남은 간장 네. 그거로 해야지 그 콩에서 단맛이 나서 맛이 있어요. 감칠맛이 있어요.
1: 네.
0: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새우젓.
1: 새우젓.
0: 예, 새우젓도 넣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칼칼한 맛을 낸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뻑뻑해지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렇게 뻑뻑해지고, 요거는 김치하고 그 시원한 맛만 해서 뭐 여기다 기름이나 뭐 이런 거를 꼭 넣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1: 굳이 안 넣지 않아도.
0: 안 넣어도 요렇게 해서 넣고요.
1: 예.
0: 요것도 이제 요건 깨소금인데, 네? 깨소금이 들어가면 또 입에 씹히는 맛도 좋으니까.
1: 맞아요. 예,
0: 이렇게 하고, 달걀은 이따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달걀은?
0: 예, 예. 요렇게 해서 네. 요걸 이제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촉촉하게 이렇게 되죠.
1: 그러게요. 촉촉하게 되는데요.
0: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넣고, 요게는 지금 짭짤음하면서 또 마늘이 들어가서 매콤하고 고춧가루에 예. 그 톡 쏘는 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잠깐 그 섞어지게 내버리세요. 예.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볼까요? 지금 아주.
0: 네.
1: 아주 그냥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0: 김치, 이 김치국은 예? 진짜 100번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지금.
1: 아주 그냥 얼큰하면서도 깔끔하고
0: 예.
1: 아주 진하네요 향이
0: 예, 지금 이제 아까 이렇게 끓는 그 육수에다 넣었더니 예. 이렇게 끓고 있어요 활발하게
1: 야.
0: 야. 아, 지금은 그냥... 이 김치만 넣었더니 예. 색이 이제 국밥 이제 빨갛지는 않아요
1: 예, 붉으스름한데 예. 우리가 뭐 평소에 먹었던 그 빨간 느낌은 아니에요
0: 지금 있죠 콩나물도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콩나물이 투명해졌어요
1: 네.
0: 너무 끓이면은 얘가 질겨져요. 섬유소만 예. 남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
1: 대파.
0: 네. 대파도 넣으시고.
1: 네.
0: 자, 이제 두부. 두부도 한 조금만 끓으면 되니까.
1: 예.
0: 지금은 이제 다 넣으셔도 돼요.
1: 자.
0: 네. 다 넣으시고.
1: 자, 콩나물하고 김치 들어간 후에 한 소끗 끓인 후에. 예. 나머지 재료를 다 넣을게요.
0: 예. 넣어서 이제 이걸 들어갔으니까 온도가 또 내려갔죠?
1: 예.
0: 자, 그래서 이제 넣고 또 끓이시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예.
0: 아예 이걸 끓이면서 이거를 양념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네. 간을 맞춰서 내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아니면은 이거를 국에다 뚝배기나 이런 데 그릇에 붓고
1: 예?
0: 거기다가 요거를 넣고 달걀을 얹어가지고 달걀이 반숙될 때까지 끓여서 이게 다 섞어 먹는 경우도 있고
1: 예, 예.
0: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섞어서 하도 되고
1: 네.
0: 저 아니면 뚝배기에다가 이거를 넣고
1: 네?
0: 요 국물을 떠서 이걸 넣고 계란을 올리는 것도 되고
1: 그 오늘은 이 뚝배기에 따로 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0: 그렇죠. 뚝배기로 하면 또 뭔가 예.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1: 분위기가 있죠, 또 국밥을.
0: 예, 예. 뜨겁게. 그래서 지금
1: 예.
0: 보니까요. 이게 불이 화력이 세니까 색깔도
1: 예.
0: 너무 좋고 만일에 이렇게 김치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거 예. 이렇게 이제 걷어내세요.
1: 네.
0: 이게 이제 김치에 들어있던 고춧가루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1: 네.
0: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면 예, 예.
0: 뽀글뽀글한 게 이게 다 거품이 뭐예요? 기포죠, 기포.
1: 맞아요, 예. 기포요.
0: 기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
1: 자, 근데 선생님.
0: 예.
1: 선생님께서 이 각자 간이 다르니까 각자 간도 맞추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도요. 예. 간이 다 달라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릇에 담아놓으면
1: 예.
0: 이제 떠주면은 이제 식성에 따라서
1: 예.
0: 먹으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0: 건져놓고 예.
1: 옆에 지금
0: 예.
1: 저 뚝배기에 밥 한 공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0: 예. 아유, 자, 아주 예.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국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오늘 국밥 분위기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0: 네,
1: 한번
0: 네.
1: 준비를 해봤는데
0: 네.
1: 자, 그럼 제가 이 밥 옆으로 예. 일단 가지고 와서
0: 예.
1: 여기다 받쳐볼게요.
0: 예, 곧 따르세요. 예, 예. 예. 그러면
1: 네.
0: 이제 여기다 보여줘 먼저
1: 예.
0: 이렇게 콩나물도 들어가고 빨간 고추가 아우 색깔이 어쩌면 이렇게 총천연 색지는 아주 고프해요.
1: 그러게요 선생님. 그 무엇보다 좋은 게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뭘 할 때

0: 고기가 들어가 있는 생각을 하는데 고기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고 맛있게
1: 고기 대신에 오늘은요 두부도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달걀을 넣을 거예요.
0: 아 달걀을.
1: 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 네. 청양고추. 고추도 들어갔고요. 자 국물 이제 더 국밥이니까 네. 국물이 좀 있으면 좋겠죠.
0: 이 김치 콩나물 국밥은 제가 예전에 이제 스케줄이 늦게 끝났을 때도 예. 문을 연 가게가 많았어요.
1: 아, 네.
0: 그래서 항상 이제 일이 끝나고 너무 지치고 배고플 때 이 국밥, 김치 콩나물 국밥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1: 속이 착 풀리죠.
0: 든든하고.
1: 네, 네. 이제 일을 올려주세요.
0: 자, 와. 네. 자, 선생님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간을 한번 또 해볼까요?
1: 네, 여기다가 예. 자 이제 요 양념장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넣어주시고.
1: 예. 뭐 이렇게 펼쳐서 밑에서 끓으면서 섞이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0: 네.
1: 여기다가 자 달걀을
0: 달걀 하나 올라가 줘야죠.
1: 네, 달걀이 딱 해서 이야. 이게 이제 조금 끓으면서 국물이 여기서 이제 반숙으로 있겠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예.
1: 그러면 이걸 싹 섞으면서 고소한 맛하고 밥에 딱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밥이 퍼지면서 이 고기 국물, 김치 국물, 뭐 아니면은 그 육수 국물이 여기 다 배니까.
0: 예, 진한 맛으로 또 먹을 예, 수
1: 그냥
0: 있죠.
1: 그냥 그것만 먹어도 반찬 없어도 될 정도로.
0: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국밥 한 그릇 드시면 정말 배가 벌떡 일어나는데요.
1: 예.
0: 자, 이렇게 너무나 뜨끈뜨끈하고 맛있는 김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김치 콩나물 국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국멸치, 표고버섯, 양파, 대파,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밑국물을 끓일 때 소금을 넣으면 더욱 진한 국물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배추김치를 송송 썰어줍니다. 밑국물에 송송 썬 김치, 콩나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 새우젓,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어슷 썬 대파, 두부, 어슷 썬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이 든 뚝배기에 김치 콩나물 국을 담고 양념과 달걀을 넣으면 김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번엔 황태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 해요.
1: 네, 네. 이제 오늘 이거는 불 안 쓰고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반찬인데요.
0: 네.
1: 황태포 건조된 거.
0: 네.
1: 예, 그다음에 오이 이것만 하면 좀 퍽퍽하니까 네. 오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명으로 실파하고 네. 그다음에 요거 홍고추가 좀 들어가고요.
0: 네, 그리고 선생님. 네. 약간 찐득한 고추장 양념에 맛있게 네. 무치는 게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양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예, 양념장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식초도 넣는데 오늘은 고추장,
0: 네.
1: 그다음 고운 고춧가루,
0: 네.
1: 소주가 좀 들어가요. 네, 올리고당,
0: 네.
1: 그다음에 설탕 약간 감칠맛나게 설탕 약간 넣고
0: 네.
1: 바닷건 그러니까 생강즙,
0: 네.
1: 마늘 다진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0: 쉬는 날에 이 밑반찬 만들 때 이것도 하나 추가해서 만들면 정말 밥상이 풍성해지겠어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1: 네.
0: 자 선생님 일단 이 황태 정말 이제 국에만 많이 봤었는데 국에서
1: 네. 예, 예.
0: 오늘은 이제 무침을 만들어요.
1: 이 황태포가요.
0: 예.
1: 이제 북어포인데 북어는 명태를 말린 거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말렸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0: 예.
1: 그래서 욕심 부리식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건조된 거라서
0: 네.
1: 뭐 한 60g, 50g만 해도 양이 많은데 이건 일단요.
0: 예.
1: 물 좀 주시겠어요?
0: 네.
1: 이게 건조됐기 때문에 그냥 하면 딱딱하고
0: 맞아요.
1: 국을 끓일 때는 또 뭐 괜찮은데
0: 예.
1: 이렇게 반찬을 먹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황태를요. 그리고 이제 찢어놓은 거라서 먼지도 묻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물에다 그냥 한번 씻어요.
0: 뭔가 헹구듯이.
1: 예,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씻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0: 네.
1: 그냥 일단 놓으세요. 이러면 여기 이제 씻으면서 불순물 떨어지고
0: 예.
1: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흡수가 돼요.
0: 아, 맞아요. 촉촉하게요.
1: 예, 물을 담궈 놓는 게 아니에요. 담궈 놓으면은 아~ 맛있는 물이 다 빠져버려요. 예. 그 씻으니까 이게 아까 마른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0: 그쵸, 왜 물을 먹었기 때문에.
1: 네네. 그래서 이걸 한 15분, 20분? 뭐 예? 이렇게 내비두세요.
0: 네.
1: 내비두면 네? 여기서 이제 수분이 흡수되면서 이 마른 게 건조됐던 게 보들보들해져요. 그 상태가 그거예요.
0: 선생님께서 15분 정도 이렇게 수분을
1: 이게 촉감이 달라요. 촉감이.
0: 그러니까요. 아까 뭐 포근포근하면서
1: 이거는 포근포근 스펀지같이 포근포근한데 이건 아직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0: 이건 찢어지기도 하나요? 부드럽게?
1: 네네. 이거는 이제 이래서 이렇게 찢어주면은 지금은 저거는 못 뜯어요.
0: 그러게요.
1: 이래 놓으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0: 그렇게 잘 찢어지네요.
1: 근데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이거 찢어가지고요.
0: 어깨정 크기로.
1: 예예. 이렇게 크면은 여기에 포근포근해서 이게 잘 찢어져 이렇게.
0: 그리고요, 선생님 이 황태포에.
1: 예.
0: 이 황태 향이 굉장히 좋아요.
1: 네.
0: 감칠맛 나는 향이.
1: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가을 되면은 뭐 식초 같은 거 여름에는 막 입맛이 그러니까 식초 같은 거 상큼하게 했는데 오늘 요거는 그런 맛이 아니고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 같이 그렇게 할 건데.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거 오이가 이 들어가면 좋은데 오이가 들어가면요 아삭아삭한 게 맛이 있어요.
0: 그래서
1: 오이를 이렇게 반을 갈래세요.
0: 네.
1: 지금 오늘 요거는 씨가 없어서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오이가 씨가 많을 땐 이렇게 이제 잘라내고 하시는데 이건 오이가 아주 좋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서 요거 크기 같이 요거 크기 같죠. 그래서 한 3, 4cm 정도로 이렇게 오이를 썰어주세요.
0: 사실 무침하면 또 오이가 빠질 수 없어요.
1: 이게요.
0: 예.
1: 이거는 황태가 보들보들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아삭한 식감이 또 있어야지 이게 맛있어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짝꿍인데 이렇게 해서 썰은 다음에 요거를요 소금에다 좀 절여요.
0: 아, 소금에.
1: 예, 왜냐면 물이 생기면 무칠 때게 이렇게 겉돌잖아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예,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으셔서 요거는 한 20분 정도?
0: 20분 정도.
1: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수분이 생기면 수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0: 자,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선생님께서 절여놓은 게 있는데요.
1: 이렇게 짜글짜글 해줬잖아요.
0: 확실히 크게 달라졌고 뭔가 부드러워졌어요.
1: 예, 부드러워졌잖아요. 이렇게.
0: 네.
1: 예, 뽀들뽀들. 얘는 지금 이렇게 꺾여요.
0: 맞아요. 부러져버려요.
1: 이러면 아직 수분이 없는 상태. 이거는 꺾여지진 않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물기를 짜서 이거는 준비를 해주시고.
0: 네.
1: 그래서 저 볼 하나 주시겠어요?
0: 그래요? 예.
1: 좀 거기서 묻혀야 되니까.
0: 네.
1: 자, 우선요. 여기에 이 고추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돼지캔 게 들어가면은 부드러워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건 소주예요. 소주.
0: 소주요?
1: 네. 소주를 넣게 되면 소중의 일종의 그 살균 작용도 해주지만
0: 네.
1: 방부 역할도 해줘요.
0: 오.
1: 지금 두부 먹을 때 그리고 아 이거 먹으면 술 취하지 않을까? 절대 아니에요. 날라가거든. 휘발성이니까.
0: 그렇죠.
1: 예, 소주 넣으시고 요거는 올리고당.
0: 예. 그래서 내주면서 코팅도 되고
1: 윤기도 나고
0: 맞아요.
1: 예, 코팅도 되고 예, 아주 이 음식이 이렇게 무침이나 이런 건 또 그것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거 설탕.
0: 단맛 중요하죠, 선생님.
1: 네, 네. 약간 감칠맛.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강즙. 생강즙은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라서 혹시 비린내 같은 거?
0: 황태.
1: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그 생강향으로 그 이제 탈취 냄새에
0: 잡아주고.
1: 예, 그 다음에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통깨는 같이 버무릴 걸 좀 넣고 조금 고명은 나중에 위에다 좀 뿌리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0: 고추장.
1: 예.
0: 이 무침에 또 고추장 들어가줘야 돼요, 선생님.
1: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0: 네.
1: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황제 반찬이에요.
0: 황제 반찬.
1: 네, 네. 이거, 자, 이거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예요.
0: 예. 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섞었는데.
1: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싹 섞어요. 섞으면.
0: 네.
1: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할 적에 고추장부터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0: 맞아요, 처음에요.
1: 근데 액체부터 넣어서 그 액체에 여러 가지가 그 양념이 녹으면서 섞여져야 이게 전체적인 맛이 잘 어우러지는데 그걸 다른 말로는 숙성한다 그러죠.
0: 아, 숙성한다.
1: 이렇게 잘 맛이 있도록 섞어 놓는다 이런 맛인데 이게 이렇게 섞어서 만일에 아니 난 조금 달큰한 게 더 좋아 그러면 매실청 같은 거를 넣으시면 되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색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쪽쪽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넣으면 물이 안 생겨요.
0: 이 양념이
1: 양념이 너무 묽으면 나중에 이제 물이 많이 생겨요.
0: 그게 중요하구나.
1: 네네. 그래서 자, 이것부터 넣겠습니다.
0: 자.
1: 색깔이 얼마나 이쁘게 발현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0: 그러게요. 사실 이 황태포는 항상 이제 국에 들어가서 국에서만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무침으로.
1: 자, 이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색이 다 배야 돼요.
0: 우와, 예. 정말 순식간에.
1: 네, 색이 너무 이쁘죠? 예. 자,

0: 이렇게 다 속속들이 배기한 다음에 오이를 넣고 해야지 네. 이게 오이같이 같이 넣으면은 다 뭉그러져요.
1: 그러게. 네. 네. 요리비가 이렇게 몇 년 했어도 아직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0: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 네. 달라지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의 그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1: 본인의 맛을.
0: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그거 넣으세요.
1: 자, 이거 넣을까요?
0: 네, 그거 넣으시고요. 다 넣으세요. 네. 이게 또 들어가면 또 색이 달라져요.
1: 그러게요.
0: 고루고루 묻혀서 자 이제 담아볼까요? 아이고 이거 70g인가 그런데 굉장히 양이 많고 이걸 다 못 먹죠 한꺼번에.
1: 그렇죠.
0: 음식도 많이 넣으면 질려요.
1: 맞아요.
0: 조금 나서 모자르면 또 그냥
1: 야, 이런 비결까지 또 예 맛있게 먹는 비결까지.
0: 너무 많이 내놓으면
1: 맞아요.
0: 질려요. 어우 저거 어떻게 먹지? 아우 너무 많네. 음식도 요령껏 내놔야 돼요.
1: 아,
0: 어떨 때는 아우 그리고 자꾸 달라 그랬죠?
1: 맞아. 맞아.
0: 없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궁금증이 있지.
1: 맞아,
0: 없어요. 맞아. 그 예. 한데 어떡하지? 다음에 해줄게요. 그래야지 또 음식의 솜씨가 자랑이 되지. 아우 그래요. 갖다 줄게. 세 번, 네 번 갖다 주면 그 음식이 맛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질려서.
1: 그쵸, 오늘은 푸짐하게.
0: 예, 그쵸? 오늘은
1: 예.
0: 아유 색도
1: 우리 요리 비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푸짐하게. 그렇죠?
0: 예예 예. 이뻐요.
1: 아니 굉장히 또 이 황태포가
0: 예.
1: 이 황태채가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0: 예,
1: 지금.
0: 예. 이러니까 예. 어르신들도 잘 드실 수가 있는데
1: 예.
0: 뻣뻣한 상태로 하면 조금 먹기가 힘들어요.
1: 그렇죠.
0: 여기다가 골뱅이 아니면 예. 여기다가 소면 있죠? 소면만 삶아서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
1: 그러게요. 양념 예. 좀 더해서. 그렇죠?
0: 네. 고명 뿌려보세요.
1: 자, 위에만 뿌릴까요? 어디 가운데만 할까요?
0: 요렇게.
1: 아, 요렇게. 예. 요렇게.
0: 예. 아, 예, 길쭉하니까.
1: 예.
0: 접시가 길으니까.
1: 이런 식으로.
0: 예,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음식입니다.
1: 아,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황태채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황태채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태채를 찬물에 헹궈낸 뒤 15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린 황태채는 결대로 찢어줍니다. 오이는 반 발라 엿을 썰고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소주, 올리고당, 황설탕, 생강즙, 다진 마늘, 통깨,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소주를 넣으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양념장에 황태채를 넣어 버무리다가 오이도 넣어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실파와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통깨를 올리면 황태채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무생채와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비빈 건강 만점 무생채 비빔밥부터 딱딱한 쥐포를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반찬 쥐포 볶음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바람의 노랫소리.
1: 이번엔 한 친구씩 돌아가면서.

0: 쇼리, 나 기다리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한다고.
1: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
0: 못하겠으면 그냥 빠져. 마이크 테스트.
2: 핀핀은 방귀쟁이. 핀핀은 방귀쟁이.
3: 핀핀은 방귀쟁이.
0: 토끼 한 마리가 뛰어.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1: 이제 그만해.
0: 진짜.
4: 군타 준이.
5: 시우리,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많이 힘들지요? 괜찮아요. 합창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파이팅! 모두들 열심히 잘 알겠지요?
6: 네!

0: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핀. 이런 나라, 핀!
1: 혼자 먹지 마! 분명 엄청난 냄새가 났는데.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핀.
1: 이상한 소리?
0: 저쪽이다, 핀.
1: 화장실 쪽인가?
0: 그런 것 같다, 핀.

0: 치다 이렇게 됐다.
1: 아, 귀신 정말 싫다. 주님, 너 설마
0: 우리가
1: 왜 이러지?

0: 대체 뭘 하고 놀았길래 이렇게 다쳤대?
1: 저리 안 가!
2: 귀신 봤다, 팬!
0: 어디서?
2: 귀신을 봤다고!
0: 귀신에게서 도망

0: 좋아, 준비됐지? 아, 아우,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1: 진짜야?
0: 아야야.
1: 그럼 어쩔 수 없지. 널 위해 준비했는데. 뇌병인 거 딱 걸렸죠?
0: 내 별 만나.
1: 안 돼. 어? 뭐지?
2: 바로 이 소리야.
1: 화장실 쪽이야. 가자. 누구냐? 어서 나와.

0: 안 나오면 찾으러 간다.
1: 어?
0: 좀 엄마.

0: 부끄럽죠?
1: 토니, 안 되겠어. 마법이 필요해.
2: 알았어, 준이.
1: 준이! 토니!
3: 마법의 히브로!
1: 춥빛춥빛춥빛춥! 준이!
3: 토니!
1: 변신!
4: 이래선 마법의 빛으로 맞출 수가 없어.
2: 준이, 마법의 빛이 아니고 비눗방울이야. 비눗방울에 귀신을 가두는 거지.
4: 그래. 춥빛춥빛춥빛춥! 귀신아, 정체를 밝혀라!
3: 준이!
5: 아우, 미안. 노래 연습을 몰래 하려고 변장을 했었어.
6: 여러분, 드디어 합창 발표 날이에요. 모두 준비됐지요?
7: 네.
8: 그러니까 슈리가 용기를 내보려고 밤마다 연습을 했다는 거지? 슈리, 괜찮을까?
4: 긴장하지 말라고 순서도 바꿨잖아. 괜찮을 거야.
6: 자, 모두 즐겁게.

0: 나이
1: 핑핑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 핑

0: 슈리야 슈리
1: 최고였어.
2: 얘들아, 난 내 모습이 항상 부끄러웠거든.
3: 거울 속 내 모습 맘에 들지 않아. 후들후들 다리 어색한 표정.

고마, 안녕? 이걸로 비눗방울 만드는 것 좀 볼래?

넌 어디 간 거야? 토끼야! 곰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쨌든 뭐 상관없어. 이제 내가 만든 비눗방울 좀 봐봐.

낮에 비눗방울을 못 불어. 아, 도끼? 신나게 놀다가 날아가 버렸는데? 진짜라니까? 곰마, 이걸로 진짜 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저기 곰마 아야에서

여기 책에 보면 쐐기풀은 위험하지 않대. 금방 낫는다고 써있네. 좋아. 한번 볼까? 그래도 우리 아가 다른 데 아프면 안 되니까. 볼이 부을 수도 있다고? 어, 이거!

콧물도 나오나 봐. 배가 풍선처럼 불룩해짐. 아이고, 우리 아가 상태가 심각한데? 귀가 축 처지고 콧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골갈이에 걸렸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응급처치야.

좋아. 저기 우리 아가 배도 빨리 치료해야겠는걸? 봤지, 곰마? 엄마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가를 이렇게 치료해주겠어.

아직 안 됐어. 우리 아가 아직도 콧소리가 나는걸? 오늘 때면 안 된다니까.

이제 어때? 좀 나아졌어? 저기 얘들아,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축 처진 걸까?

말이 맞지, 콤맛? 약이 효과가 있네. 안 그래? 엄마, 기침 소리가 좀 수상한데? 한번 볼까?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개구리와 벌레와 나비.
1: 파파랑 조지가 할아버지네 놀러 왔습니다.
2: 와,
1: 예쁜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0: 할아버지, 나비는 왜 꽃을 좋아해요?
3: 꽃에서 먹이를 얻어가기 때문이지.
0: 어떻게 해요?
3: 나비는 혀가 아주 길거든.
0: 제 혀보다 더 길어요?
3: 그럼 길지. 나비 혀는 페파 혀보다 훨씬 더 길단다. 나비는 그 긴 혀로 꽃에 있는 꿀을 마시지.

0: 나비가 우리 배파가 꽃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1: 넌 꽃이 아니야. 나는 페파야. 진짜 진짜 예쁘다. 나도 나비가 되고 싶어.
2: 페파는 나비 흉내를 냈습니다.
1: 난 예쁜 나비야.
2: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1: 조지, 나비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다른 거 해. 생각났다, 조지. 넌 꿈틀꿈틀 벌레 해. 나 봐라, 난 나비다.
2: 저런, 조지도 벌레 말고 나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0: 조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벌레 흉내를 내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단다. 벌레 흉내를 내는 건 아주 쉽거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마. 맨 처음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거야. 그런 다음 꿈틀꿈틀 기는 거지. 난 꿈틀꿈틀 벌레다.
2: 조지는 할아버지하고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1: 난 예쁜 나비, 난 예쁜 나비. 할아버지, 전 나비예요.
0: 그래, 페파. 아주 예쁜 나비 같구나.
1: 할아버지, 조지랑 뭐 하시는 거예요?
0: 우린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란다.
1: 나도 꿈틀꿈틀 벌레 할래요. 꿈틀꿈틀 벌레.
0: 난 꿈틀꿈틀 벌레다.
1: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난 네가 좋아. 난 꿈틀꿈틀 벌레.
0: 재밌구나. 이번엔 어떤 동물 흉내를 내볼까?
1: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아기 개구리예요.
0: 그럼 이번엔 개구리 흉내를 내볼까?
1: 개구린 나비처럼 예쁘지 않잖아요. 벌레처럼 꿈틀거리지도 않고.
0: 개구린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잘하지.
1: 개구리도 소꿉놀이 좋아해요?
0: 그런 건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냐?
1: 진흙웅덩이에서 뛰는 거야.
0: 그래, 개구리도 그런 데서 노는 걸 좋아해요.
1: 조지, 우리 개구리 흉내 내자. 나는 개구리. 나는 개구리.
2: 개구리들이 큰 진흙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페파와 조지는 훌쩍훌쩍 신나게 뛰어놀았죠. 진흙웅덩이에서 뛰는 걸 모두 다 좋아하는군요.
1: 나비 흉내랑 벌레 흉내도 재밌지만 개구리 흉내가 제일 재밌어요. 엄마, 아빠 놀이.
2: 페파랑 조지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네요.
1: 이게 뭐지?
2: 페파가 옛날 옷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 와, 이건 아빠 모자다. 이건 엄마 옷이고. 조지, 우리 엄마 아빠 옷 입고 엄마 아빠 놀이 할까? 자, 아빠 모자 써. 아빠 코트도 입고. 여보, 멋져요. 이제 내 차례다. 엄마 옷을 입었어. 엄마 모자도 써야지. 여보, 신발은 어디 있어요? 나도 엄마 신발을 찾아야지. 예쁘게 화장만 하면 돼. 엄마처럼.
2: 팔팔은 엄마 화장품을 찾았어요.
1: 어허! 분을 발라야지. 예뻐졌다. 이제 립스틱 발라야지. 예쁜 우리 엄마 같다. 여보 나가요. 이제 일하러 가야죠.
2: 엄마는 일하느라 바쁩니다.
3: 어서 오너라 페파 조지.
1: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3: 너희들한테 어서 오라고 했어.
1: 난 페파가 아니에요. 페파 엄마예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페파 엄마.
1: 안녕하세요. 이분은 페파 아빠예요. 조지.
3: 페파 아빠도 안녕하세요.
1: 잠깐 실례할게요.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여보세요? 네.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세요. 아니요. 됐어요. 끊어요.
2: 팔팔은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조지는 재미가 없었죠.
1: 미안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다 됐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러 갈까요?
3: 잘 가요, 페퍼 엄마, 페퍼 아빠.
1: 안녕히 계세요.
2: 페퍼 아빠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0: 어서 오너라, 페퍼. 어서 오너라, 조지.
1: 전 페퍼가 아니에요. 페퍼 엄마예요. 이분은 페퍼 아빠고요. 페퍼 아빠도 일하러 왔어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페퍼 아빠. 근데 조심하세요. 흙웅덩이가 깊으니까요.
1: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땅을 파면 어떡해요? 옷을 버리잖아요. 나도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어요.
3: 아이스크림 먹자.
1: 아이스크림이다.
3: 페파, 조지, 옷이 그게 뭐니? 아이스크림은 그 옷 벗고 먹어.
1: 난 페파 엄마예요. 이분은 페파 아빠고요.
3: 그러세요?
1: 네.
3: 그럼 예쁜 페파랑 조지는 어딨어요?
1: 우리도 몰라요.
3: 어쩌나? 이 아이스크림은 페파랑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둘 다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1: 우리 여기 있어요.
3: 페파? 조지, 여기 있었구나.
1: 네, 엄마. 우리가 엄마 아빠인 척 했던 거예요.
0: 그걸 감쪽같이 몰랐구나.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을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크의 최종 목표다.

0: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1: 에이, 박사님. 에이, 박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2: 혹시 악당 크크한테 당한 건가요?
0: 내가 크크 이 녀석을 그냥!
3: 아니야! 크크 아니야! 나 TV한테 당했어.
4: TV요?
3: 어. 며칠 동안 집에서 TV만 내내 봤더니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씻지 못해서 꼬질꼬질해졌네.
2: 아니, TV로 뭘 보셨길래?
3: 우리 요정들 나오는 딩동댕 딩동댕 너무 재미나서 그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많이 봐버렸지 뭐야?
0: 아이 참, 박사님도! 딩동댕 딩동댕
2: 내일 아침 8시!
1: 엄마, 사수!
3: 그런데 TV를 너무 많이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5: 출동!

0: 장독사!
1: 이 사건은 저기 TV를 보고 있는 정태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태리는 TV를 아주 좋아했는데.
2: 태리야!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지! 네!
1: 이렇게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2: 태리야! 얼른 오라니까!
1: TV를 볼 땐 누가 불러도 못 들었으며.
3: 동화극장! 헐거벗은 임금님! 옛날 옛날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4: 나 헐거벗은 임금님 얘기 진짜 좋아하는데!
1: 이렇게 TV 앞에 바짝 다가가 TV를 보곤 했다.
2: 얘가 진짜? 밥은 식탁 앞에서 먹는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자, 뒤로 세 걸음 간다, 실씨. 하나, 둘, 셋!
4: 하나,

0: 전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1: 오, 그래? 이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최고의 옷을 만들도록 해라.
0: 압니야.
2: 헐, 저 재단사 거짓말쟁인데.
3: 정태리, 이렇게 TV 가까이서 보다가 아예 TV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0: 뒤로 간다, 실씨! 빨리 뒤로 간다, 빨리, 빨리! 엄만 TV 보는 거 자꾸 방해. 아, 진짜 TV 속에 들어가고 싶다.
1: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네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2: 정태리 어린이, TV 속에 쏙 들어가고 싶어서 TV를 가까이서 보는구나. 그렇다면 이 악당 아저씨가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테리는 TV 속으로 테레테레 뿅.

0: 여기가 어디야? 이 사람들 TV에 나오던 제당 사람 신어?
1: 전하, 새로 만든 옷을 가져왔습니다.
0: 전?

0: 자자자자자자 침착하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나 지금 TV 속에 들어왔고 임금님 역할을 맡게 된 거야. 농담이요. 자, 어서 새로운 옷을 꺼내보게.
1: 예, 전하. 짜자잔.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이 옷이 보이시나요?
2: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보이는데요.
3: 전하는요?
2: 나도 아주 잘 보여. 이 옷이.
0: 나 연기 왜 이렇게 잘해?
4: 뭐야? 테리 얘 어디 갔어?

0: 전하, 어서 새 옷을 입어보시지요.
1: 그러겠소.

0: 엄마랑 참 많이 닮았네.
1: 닮았어.
2: 에헤이, 전하, 옷 위에 옷을 입으시는 법이 어딨습니까?
1: 맞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속옷 위에 그 옷을 입으셔야지.
3: 속옷 위에요? 맞다! 이 얘기 임금님이 재단사한테 속아서 벌거벗는 얘기였구나!

0: 안 되겠어! 저기요! 저 사실은 임금님이 아니거든요? 원래 임금님 하던 분 어디 가셨지?
1: 아이, 컷!
2: 아,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내기 몰라요?
0: 알아요. 임금님 벌거벗고 행차하는 얘기. 근데 저보고 벌거벗으라고요? 사람들 다 TV 보는데.
2: 사람들 다 TV 보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벌거벗으셔야죠. 임금님이 벌거벗고 행차를 해야, 그래야 이야기가 끝난다고요.
3: 아, 그거 좀 빨리 좀 진행합시다. 딩동댕딩동댕 8시 2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임금님 때문에 자꾸 늘어지잖아요.
2: 죄송합니다. 그 임금님 벌거 벗으시면 바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0: 저 임금 우리 딸이 만을 맞아. 아유, 키미를 그렇게 가까이서 보더니 키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 아이고, 딸이야.
1: 애니, 뭘 도와줘? 뭘? 뭘? 테리, 너 TV 속에 들어오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TV 앞에 바짝 붙어서 TV 본 거 아니야?
0: 나 앞으로 TV 멀리 떨어져서 볼 테니까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1: 거기는 옆 채널인데! 아주 틀면 나오는 것만 틀면 부럽다. 아니, 딩동댕 삼총사가 여기까지.
2: 크크너, TV 속에 아이를 끌어들여서 뭐 하는 짓이야?
3: 크크넌 지금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시청자를 방해하고 있어. 그쵸? 시청자님들?
0: 저요? 아유, 저는 뭐 재밌는데요? 아니.
1: 그 봐! 시청자분들이 재밌으시다잖아!
4: 우린 재미없거든!
5: 잠시만요. 저 일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서두를게요. 8시 20분까지 안 끝내면 홍심 딱지 틀면서 화내니까 어서 기 모으시고 빔 싸주세요.
6: 예? 예?
5: 크크님도 얼른요. 빔 맞아주세요.
7: 저기 그게 말씀처럼 그렇게 쉬운 게
5: 가볼게요.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6: 자, 어서 크크 녀석 끌어내자. 딩딩 공동

얘들아, 잘 들어. TV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악당 크크가 TV 속으로 끌고 온다. 명심해!

0: 테리야!
1: 엄마!
0: 테리야! 엄마 TV 보고 깜짝 놀랐어!
1: 저도 TV 속에 갇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2: 테리야! 앞으로는 TV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않을 거지?
1: 응! 다시는 안 그럴 거야!

0: 좋았어.
1: 행동의 산속사.
2: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5: 우리란 누구?
6: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대박! 이걸 끼면 투명 인간이 되는 거야? 아무도 날 못 본단 말이지. 그렇다면?

0: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딱 한 개만 가져가자. 그래, 나는 지금 투명인간이잖아. 안돼, 남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잖아. 괜찮아, 안 들키면 되지. 아무도 모른다고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해도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면 양심을 지켜야 할까?
1: 이게 사람이 원래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숨기고 있으면은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든.
2: 그치, 약간 양심의 가책 이런 거지.
3: 간접칩이 떠들린다고 신고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1: 사장님이 안에 없죠.
3: 아니, 없어도 막 길거리 막 간접칩이 막 이렇게 횡단보도를 딱 건너고 막 가버리면 이제. 나는 그 깔끔하게 계산을 하자라는 의견은 마음속에 약간 양심, 아까 말했던 양심이 하는 말 같고, 두 번째, 그냥 훔쳐도 되라는 말은 이제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이 텔레파시로 야 너도 교도소 와 빨리, 그러니까 빨리 훔쳐봐, 약간 그런 말 같다.
4: 네가 방금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게 양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반대말은 이기심이 생기지.
2: 그래?
4: 처음에 네가 양심을 따르자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타심이고, 양심을 따르지 말고 그냥 나의 이득을 취하자, 이거는 이기심.
1: 솔직히 후자는 자신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심과 욕망.
5: 학교가 끝나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는데 막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로 누가 만지고 있는 거야. 이제 찢어지기도 했고 좀 뭐가 묻어있기도 한데, 이걸 안 말해주면은 내 양심에 좀 찔리는데 이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6: 아니야 지우야, 넌 지금 학원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잖니, 빨리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음의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아.
3: 내가 딱 피아노 학원을 한 시간을 쳐야 됐어. 네.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돈을 쓰셔가지고 하셨는데 피아노 학원은 가야지, 나중에 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마음의 소리랑, 아이라 그거 하나 빼먹는다고 너 큰일 안 나, 그냥 오늘은 즐겁게 놀아, 이런 마음에.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유의할 게 걸리면 등짝이고 안 걸리면 꿀인데.
1: 야, 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2: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없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막 생각들에서 따서.
1: 엄마, 아빠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도와주든 내 생각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3: 스스로 쌓아가는 거라고
2: 만들어가는 거지.
7: 주인공이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랬어도 얘가 망설였을까?
2: 그럼 망설이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3: 이게 뭐지? 맛있겠다. 먹어야지. 냠냠.
2: 그런 개념이나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 같은 거나 결정을 내릴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3: 학습 데이터가 없어.
8: 후천적? 그럼 후천적이 그냥 후천적 만능이 지네.
4: 근데 사람들은 양심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지. 나는 일단 아무도 모르고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뭘 훔치고 나갔어. 그러면은 나는 마음 한켠에 일단 불편하고 무어지고 적발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8: 그럼 나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2: 응, 당연하지.
8: 왜 불편한데?
4: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 사고 나가는 게 규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원래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난 그래서 마음이 불편.
8: 그거는 불편이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 아닐까?
2: 처벌에 대한
8: 두려움이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근데 애초에 훔치면 안 된다의 이유가 처벌이 있으니까 안 훔치는 거거든? 싱가포르가 엄청 깨끗하잖아, 그 도로랑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깨끗하냐면은 그냥 그 껌 씹어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짝뽕 안 치고 껌 씹어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 정도로 처벌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해. 근데 그 처벌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안 뺏을 이유가 없잖아.
3: 나도 동의하는 게, 그 내가 만약에 양심이 세상에 없어지면

0: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봐봐. 훔쳐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은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생산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필요한 건 훔치면 돼. 그럼 나중에 세계는 망하겠지. 생산자가 아예 없어지니까.
1: 마비효과처럼?
2: 그럼 처벌로 인하여 양심을 지키게 된다는 거야?
0: 왜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불이익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양심을 지키게 되는 거지.
1: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서 그 주인의 것을 앗아간 건 주인한테 손해를 안기는 거잖아. 솔직히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는 안 훔칠 거야. 현금으로 내가 애기 때 계산을 많이 했거든. 1,700원 그 정도짜리 물건을 계산했는데 2,000원 냈으니까 300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400원은 실수로 적어려가지고 나는 그냥 100원 다시 돌려드렸어. 솔직히 나는 양심을 지켰다는 것 자체로도 약간 보람이 느껴져서 모범시민 막 그런 착한 사람이 된것 같아가지고.
0: 똑같은 경우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한점에서 돼지바가 600원이거든? 계산을 딱 했는데 거스름돈이 원래 100원으로 400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계가 100원 3개랑 500원 하나 뱉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계에 쑤셔놨거든? 그러면 난 일단 100원의 경제적 손익을, 손실을 봤어. 하지만 내 양심을 지켰다는 것에 좀더 좋은 감정이 들었어.
1: 우리 둘의 경우는 사장님께 이익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사회적인 이익으로도 칠수 있지 않을까?
3: 그치.
0: 그게 모두를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1: 그치,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양심이니까.
3: 양심은 약간 세계에 선포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법 같은 거예요.
4: 하긴 나 자신도 사회니까.
5: 양심을 지키는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사회를 위한 거야?
0: 모두를 위한 거야.
3: 모두를 위해서. 그냥 둘 다.
4: 이건 딱히 말할 필요도 없는 게.
0: 에브리 둘 다.
1: 이거는 그냥 답이 간단 명료해.
3: 공리야.
1: 나도 결국 사회고. 사회에 소속되어
3: 있으니까. 내가 사회고 사회가 나다.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없어요?
6: 주머니에 뭐가 있어?
3: 초코볼?
6: 초코볼?
7: 힘을 원하십니까?
3: 거절 안
4: 받으시라고. 가자, 가자. 우리 대표로 가자. 대표로.
3: 우리끼리. 야, 왜 잡종너야?
4: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야, 안 보여, 안 보여. 야, 어디 갔어?
1: 왜? 어디 갔어?
6: 알았어. 얘,
4: 아무도 없어.
6: 야, 아이니까 요구르트 내 거.
4: 야, 누가 때렸어?
6: 와.
4: 이거 사람 같은데?
1: 국가에다가 기증하겠습니다.
3: 바로 그냥 금판정사한테 가가지고 한 돈에다 70만 원으로 두둑하게 돈 챙기겠습니다.
4: 어디다가 쓸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친구 놀래키는 데쓸것 같은데.
3: 예?
6: 아니에요.
1: 음성 변조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8: 숙제를 버릴 것입니다.
6: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 꼭 해줘야 돼요.

0: 마시오. 이거 안 나? 엄마한테 다 이른다.
1: 일러라, 일러라.
2: 그만 놔줘요.
3: 너 뭐야?
2: 나? 지우 짝꿍.
1: 싫은데, 싫은데.
3: 깜짝이야. 간다, 너 집에서 보자.
0: 선아야, 고마워. 너 발차기 멋있다.
2: 별것도 아닌 걸 뭘.
0: 우리 오빠는 키도 큰데 안 무서웠어?
2: 응,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선아야, 그만 자야지.
4: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분명히 불을...
2: 김선아,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했지?
4: 네, 알았어요. 무서워. 도대체 왜 불만 끄면 방이 무서워지는 거야? 나는 왜 무서울까?
5: 이 중에서 귀신 본 사람.
6: 나.
7: 둘이서 한번 차례차례 경험칙을 말해봐.
6: 내가 언제 숙소에서 놀다가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무슨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데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막 이렇게 방 안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0: 나도 귀신 겪어봤어. 왜냐면 뭐냐면 내가 관광지를 갔어. 좀 어두웠는데 좀 멋졌어, 아내가. 그래서 아빠가 사진을 찍어달라 했어, 멋지니까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찍어줬는데, 근데 딱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아빠 뒤에 머리가 여기까지 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귀신이 있었어. 사진 찍을 땐 아무도 없었어, 거기.
1: 근데
2: 먼저 말해.
1: 나는 왜 내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게 무섭지? 아, 무서워.
3: 나도 혼자서 잘때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거의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귀신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하기 때문이지.
2: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무엇일까 하고 추측하는 궁금증이 기본적으로 생겨. 아까 내가 무서웠던 그 상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악몽이라든지 뭐 불끄면 무섭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0: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해.
4: 아, 그래. 이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무서움을 만드는 것 같아.
1: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소름 돋는.
2: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 무서움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5: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움은 우리가 만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직접 생각하거나 봤던 것이잖아. 뭘까?
1: 딱히 표현할 게 없는데.
0: 나는 세계 3차 대전이 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럼 무섭잖아, 전쟁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5: 무서워.
0: 평소에는 안 무섭다가 꼭 자기 전에 누우면은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3: 딱 지금 날 거라는 그 느낌이지.
0: 약간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2: 9시 반쯤에? 그때쯤에 내가 눕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자는 중에 운석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한국에 핵이 떨어지거나 그럼 어쩌지?
3: 과학적네?
4: 화장실에서 우리가 뭐 씻기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세수하면 세면대 앞에 이렇게 거울이 큼지막하게 하나 있잖아. 뭔가 내가 이렇게 숙이면 뭔가 거울에서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냥 좀 하찮긴 한데 그냥 좀 그런 게 무서운 거지.
0: 그치.
4: 내가 못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난좀 무서운 게 있어.
3: 사실 너무 소름 돋는다.
2: 그럴 때 내가 팁 하나 알려줄까? 창과 고인으로 영복을 빕니다 하는 거야.
1: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엄청 큰 수를 볼때 0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무섭거든?
5: 홍콩포증.
3: 아, 나도 그런 거 보면 너무 징그러워.
5: 나는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은 뭔가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막 귀신이 튀어나올 것
3: 나는 예전에 자동문 공포증이 있었어.
1: 뭐라고?
3: 자동문 공포증.
1: 자동문 공포증.
3: 읽까봐. 근데 나 이제 없어. 없어졌어. 조금 나아졌어.
4: 내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 뭐 책이 있고, 신문이 있고, 뭐 영상이 있잖아. 근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상력? 일종의 상상력이 좀 추가된 거지.
2: 독사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내가 조종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섭다고 느껴져.
3: 그러게 고민된다.
4: 뭘까?
0: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 달라서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예전에 말한테 뒷발차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난 말을 무서워해. 아니,

0: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는 말이 안 무서운 거지. 왜냐면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1: 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우리에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경험이 없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일단 꺼림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모든 걸 가로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2: 다른 사람이 무섭다고, 많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면 따라할 수도 있네?
1: 맞아, 그럴 수 있지.
3: 내 마음은 나쁜 거라서 부끄럽게 해야 되는
4: 감정. 아니, 아니지, 절대 아니지. 아니지.
1: 내가 왜냐하면은
4: 아, 먼저 말해.
1: 아, 고마워. 응? 무서움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 무서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었고, 무서움이 없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게 실현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시시대로 남았겠지.
5: 생존 본능 얘기하려는 거지.
1: 응, 생존 본능.
2: 살기 위해서 진화한 감정인 것 같다.
4: 나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태민이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또 극복해낸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그 극복해 나간 사람이 그 두려움 덕분에 성장해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1: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 이거
1: 뜻인가?
2: 뭐야 이거?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처음에 정전인가 싶었고 좀 깜짝 놀랐어.
1: 나는 살짝 신비로웠어.
3: 무섭진 않았어?
2: 무섭지 않았는데.
7: 귀여웠어요.
1: 성우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 아, 맞아, 나도 알아.
4: 이미 우리가 유형이라는 게 없는 걸 알잖아. 그래서 알아갖고 안 무서운 게 아닐까?
2: 잠시만, 근데 나 왜 이 상황에서 증권이 어떻겠지?
1: 저도 조금씩 먹어.
4: 나 먼저 말해도 될까? 사람이라 생각해,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
1: 저는 엄마예요. 엄마보다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2: 엄마의 잔소리.
8: 하나, 둘, 엄마의 잔소리.
2: 나를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라고는 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어. 근데 너무 과해. 너무 과해.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나타나.
9: 아, 불이 났어요.
10: 그랬대.
11: 무슨 소리지?
9: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9: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9: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12: 안 돼!
9: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9: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1: 도와주세요!
9: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응? 우리 관계는 뭐지?
0: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주는 자신과 메탈카드 보스는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0: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0: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2: 야, 패스야, 패스!
3: 어, 가고 있어!
2: 패스! 타이거,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4: 잘 노는 메탈 카드봇이네.
5: 와일드 카드봇.
6: 그게 그거 아니야.
7: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8: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4: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5: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7: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9: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7: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9: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5: 아니거든.
9: 주는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0: 또 그런 낯뜨거운 소리. 이야!
2: 조심해!
0: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리로.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5: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5: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5: 야!
4: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3: 부침성이라곤 일도 없네.
10: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4: 그냥 내버려 두라고.
5: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5: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5: 그럼 이건?
4: 짐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1: 어,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7: 이건 어떨까? 단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9: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5: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수...
1: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5: 뭐?
1: 넌 항상 그런 식이야?
5: 너 자꾸 그렇게...
4: 그만 그만.
0: 뭐야, 싸움이야 싸움.
2: 타이건 멈춰.
0: 이치대장의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2: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한다고. 제가?
0: 뭐라고? 널 나와.
12: 바라던 바다 솔레유.
5: 해보자는 거야?
1: 그래야 한다면 펜터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1: 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리,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2: 돈 뭐냐?
3: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2: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2: 내가 질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2: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군.
3: 타이건, 돌아와.
2: 소리, 내가 가지.
3: 블레이온, 세다.
4: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2: 넌 이게 놀이라도 생각하는가 본데. 이제 철이 될 때도 되지 않았나?
4: 철은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까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5: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3: 왜?
5: 보고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3: 내가 알아서 할게. 레이온, 레온 러시아. 블레이언!
2: 이거 놓지 못해!
4: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3: 온다! 이어나, 블레이언!
2: 알고 있어!
4: 스크림 오브 탈러!
3: 파이어 로어, 블레이드!
2: 파이어 로어, 블레이드!
0: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슬레이어, 여길 벗어나야 해!
4: 역시 보통이 아니시여.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지만!
0: 어서! 이런, 먼저 피해! 괜찮니?
3: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6: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3: 이해가 안 돼.
6: 그리고 너한테

0: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1: 뭐?
2: 피닉스 파이어 너
3: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 너무 흥분했나?
0: 몸이 쳐버린 것처럼 뜨거워.
1: 피닉스 파이어
3: 뭐야 이 엄한 곳을 꽂히셨군.
1: 블루캅 깨놈 드랍.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4: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5: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1: 하지마!
3: 변화의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5: 블루캅! 날 건물에도 올려줘!
6: 와일드가디! 내가 이불러!
5: 준! 나에게 힘을!
1: 알았어!
5: 뭐해! 얌전히 있어!
1: 와일드 가니! 대장!
5: 와일드 칼리버!
6: 내가 인물로 서둘러!
1: 크리스!
6: 좀만 참아! 넌 당하잖아!
3: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5: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몬.
3: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0: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7: 고생했어.
4: 늦지 않았나 봐.
8: 다행이야.
1: 피닉스 파이어!
9: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1: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9: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1: 어?
10: 맞아, 크레스트.
9: 어머니!
10: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4: 오랜만이야, 오빠.
9: 그래, 오랜만이야.
10: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4: 네, 어머니.
1: 잘 가.
4: 블레이온, 가자.
10: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7: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9: 잘 부탁할게.
1: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9: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10: 완성된 거야?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9: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1: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9: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 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1: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10: 그래? 준의 메탈 카드 보시 그런 얘기를?
4: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10: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4: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10: 그랬지.
4: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 카드 봇은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10: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4: 네?
10: 아무것도 아니야.
4: 전 진지하다고요.
10: 준이 메탈 카드 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4: 네.
10: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4: 절 메탈 카드 봇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10: 괜찮아, 솔레이유?
4: 죄송해요.
11: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10: 우린 걱정 마, 게리슨.
11: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10: 괜찮아. 고마워.
4: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11: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10: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12: 어? 이제.
13: 진짜 깜짝 놀랐어.
4: 좋은 아침.
10: 좋은 아침.
14: 좋은 아침.
1: 좋은. 좋은 아침.
4: 어젠 고마웠어.
1: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11: 손을 세워야지.
4: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1: 물론이지.
12: 박수?
10: 특종이다.
4: 이제 나죠.
1: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4: 미안해.
13: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0: 쌀쌀맞은 분위기였잖아.
1: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2: 수상하게.
3: 베라!
0: 언제 왔어?
1: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코믹의 뻔한 패턴이잖아.
4: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3: 하지만!
1: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전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0: 그건 뭐야?
1: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2: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4: 솔레유랑 데이트? 내가 왜?
3: 그럼 둘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5: 특훈이야.
1: 특훈?
4: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6: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1: 안 들을래.
4: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5: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4: 보행 역할은 진행방향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서 블루팟 대동.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2: 그래서 단련하던 거야?
1: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3: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0: 초음속?
6: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4: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어때였다.
1: 어이없어 정말.
5: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7: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1: 아, 에휴, 있어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8: 도와줄 녀석?
4: 아니, 누군데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1: 가만 있어봐.
0: 어? 저 비행기는...
4: 어?
1: 잘 왔어, 플래카젠트.
9: 깜짝 놀랐어요. 베라 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4: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경호는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9: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둘러는데 와야죠. 물론 의뢰인께는 양해를 구했다고요.
4: 그래.
1: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9: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1: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9: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 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1: 이 바람둥이.
9: 나야.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래타젠트라고요.
7: 솔레이유라고 해.
9: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10: 소리 떨어져!
1: 떨어져!
9: 아야야야.
4: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9: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4: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9: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4: 내 생각이 맞았네, 뭐.
1: 그래, 축하해.
10: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11: 난 나이트 아는데.
10: 왜 나까지?
7: 그야 협동 작전이니까.
9: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역.
12: 이런 게 정말로 도움이 있다는 게 맞는 거야?
9: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길럼님처럼요.
10: 그렇군. 이렇게. 하!
4: 어? 잘한다, 블루카.
9: 좋아요. 더 높이.
12: 난 괜찮아.
9: 자, 다시 한 번.
11: 언제까지 해야 된다, 저거?
10: 네, 이딴 훈련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12: 한 번만 더 부탁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10: 말은 쉽지.
12: 뭐?
10: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못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9: 이게 무슨 짓인가?
10: 해보자 이거구만.
9: 자, 당신도. 자.
13: 이랑 이랑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9: 작전에 걸려들었군.

0: 화이트 그리폰.
1: 작전?
0: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2: 나는
3: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2: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0: 난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이미지.
4: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5: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 거야.
2: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 거
6: 연극이지.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7: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8: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2: 야,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대장들이 적함.
5: 팬텀 포넷 세다.
2: 어디?
5: 스팅레이드.
4: 그때 방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지.
3: 블루캅 타이거.
2: 뭐야 당신들, 어울리지 않는 팀워크이신가?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파리는 나의 장난감일 뿐이시지.
0: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3: 플랜타 제트 개동.
0: 빅킹 에로.
2: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군 형제야.
0: 저야말로 지금의 프레디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2: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쓰신 것 같군.
0: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녀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이 취하다 보니.
5: 지금이야 패스터 보내.
2: 내 귀여운 크림슨 랜스를 돌려주시지.
4: 싫은데 따끔 한번 나눠면 충분하거든.
3: 온다. 좋아, 플래타 제트 돌아와. 타이건 준비.
2: 그런 아담하신 날개로 나에게서 도망 멈춰.
4: 솔레이오 지금이야.
5: 지금이야 지금. 타이건.
8: 타이건 캐롤레이드.
4: 그냥 놀아줘.
5: 놓치지마 플레이어.
8: 레오노사.
3: 나이스 샷.
0: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 낼 거예요.
3: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유.
2: 이깟기. 그렇게도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려가주지.
0: 저건 여길 벗어나야 해요.
8: 죽다 까마귀.
2: 샤우트 오브 핑크.
0: 모두 대피해!
3: 솔레이유, 뭐해?
8: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3: 얼른 가자!
5: 역을 벗어나자, 플레이온!
0: 타이건!
9: 주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5: 그럼 저를 메탈 카드복과 똑같이 취급한단 건가요?
10: 솔레이유, 정신 차려!
5: 솔레이유!
10: 조심해!
5: 우주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테니까. 메탈브라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너도 나의.
2: 허허, 거기는 있으셨구만. 한참 찾았잖아.
5: 플레이온 오메가 히트 플레이.
8: 오메가 히트 플레이.
5: 가자 준, 우리의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3: 알겠어 솔레이유. 블루캅 가자.
0: 레이온 타이거 부탁할게.
8: 그걸 하는 건가? 실전이다.
2: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5: 팬텀 포넷, 팬텀 리저스.
8: 가서 한번 먹여.
3: 가라.
2: 이 나이파리 같은.
8: 알파 썬더 반지.
6: 비행에 성공한 블루캅의 한 방이 통했습니다.
4: 플래타 제트의 특훈이
6: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0: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캅.
8: 마무리는 우리에게
4: 맡기라고.
0: 부탁해.
2: 스크린치 오버 플레이
3: 마무리하자.
5: 응.
3: 그라울 엑스투.
8: 그라울 엑스투.
5: 인테르널 빙고.

0: 좀 아씨 내들
1: 어떠냐?
2: 어서 봉이네.
1: 그래도 돼?
2: 응.

0: 나이트 그리폰 공인! 우리가 해냈어!
1: 해냈네.
2: 손바닥을 쳐.
0: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자니까.
1: 앞으로 잘 부탁해, 준.
3: 그래? 또 와일드카드 보슬?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4: 죄송해요, 어머니.
1: 나이트 그리폰은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2: 목표물을 놓쳤는데 후련한 표정인걸?
1: 그럼 안 돼?
2: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1: 나 알게 됐어.
2: 뭘?
1: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0억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가족,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 너무 쉽죠?
0: 네, 이 정도야 수근육 먹기죠.
3: 그런데 가족이란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0: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나 가족.
3: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란 뜻이에요. 우리 준성이와 리아가 생각한 가족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4: 맨날 보는 사이?
3: 매일 보는 사이.
2: 매일매일 함께 사는 사이.
3: 함께 사는 사이. 가족이라고 하면 그냥 아빠, 엄마, 나를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조금 복잡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0: 네.
2: 네.
3: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가족은 주로 부부, 즉 우리의 아빠, 엄마를 중심으로 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일 처음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준성이나 리아 같은 친구들이 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동생이 또 생긴다면 짠!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처럼 아빠, 엄마가 있는 거 아시죠?
0: 네, 할머니, 할아버지요.
3: 맞아요. 부모님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빠의 아빠.
4: 할아버지.
3: 아빠의

0: 엄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되지요. 그리고 엄마의 아빠.
1: 외할아버지.
0: 엄마의 엄마.
1: 외할머니.
0: 와. 그래서 가족은 대부분 여러분의 아빠와 엄마, 즉 부부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가족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를 한번 만나볼까요?

0: 쓰는 짝꿍 단어는 바로 친척이에요. 가족과 친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같이 살지 않고 맨날 놀러만 가요.
2: 가족은 맞지만 같이 살지도 않고 조금 한 번씩만 보러 놀러 가는 그런 사이의 가족?
0: 친척은 아빠의 가족과 엄마의 가족을 이르는 말이에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지금 나와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친척은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만나는 사이, 하지만 한 집에 같이 살지는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아빠 쪽 친척은 누가 있을지 그림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볼까요? 짜잔!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빠의 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2: 큰아빠?
0: 큰아빠!
1: 큰아버지!
0: 큰아버지! 뭐라고 부르는지? 큰아빠, 큰아버지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빠의 여자 형제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2: 고모!
0: 딩동댕동! 고모! 고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의 여자 형제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2: 이모?
1: 이모.
0: 이모. 딩동댕동.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 엄마의 남자 형제는 바로 외삼촌. 그럼 고모나 큰아빠, 이모나 외삼촌의 아들, 딸들을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언니, 누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사촌이라고 합니다. 사촌 언니, 사촌 오빠, 사촌 동생이라고 하죠. 재밌었어요?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가족과 친척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1: 네.

0: 가족,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친척, 아빠의 가족과 엄마의 가족을 이르는 말.
1: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2: 네!
1: 우리 리아 발표해주세요.
2: 나의 가족은 엄마, 아빠나 고양이다. 나의 친척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척은 할머니, 할아버지다.
1: 선생님이 띄어쓰기 한 곳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두둥! 바로바로 나의 가족은 여기를 띄워주세요.
2: 네.
1: 우리 준성이 발표해주세요.
3: 가족은 음식을 맛있게 해준다. 나의 친척은 엄청 많다.
1: 이 글에서는 다 사이좋게 한 글자 쓰고 띄고 한 글자 쓰고 띄고 한 글자 쓰고 띄고 너무너무 사이가 지금 좋아 보이죠? 다음부터는 가족은 여기를 다 붙이고 띄고 음식을 붙이고 띄고 맛있게 붙이고 띄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오늘은 가족, 친척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단어를 배우면서 가족과 친척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맞아요.
1: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구용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추억을 표현하는 그림 남매! 그림 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등잔 밑이 라라라. 라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
4: 등잔 밑?
1: 근데 등잔이 뭐야?
3: 등잔이란 기름을 담아 불을 켜는 데 쓰던 그릇이야.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옛날에 어두운 밤에 불을 켜기 위해 쓰던 도구지. 촛불 같은 것을 얹어놓기도 해.
1: 내 생각에는 등잔 밑이 더럽다? 아니면 등잔 밑이 예쁘다?
4: 응? 왜 그렇게 생각했어?
1: 왜냐면 등잔 밑이 흐린데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먼지가 쌓이잖아.
4: 그렇지?
1: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등잔 밑을 자주 청소해주면 예쁘니까 등잔 밑이 예쁘다.
3: 괜찮은데? 그럼 우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4: 나는 등잔 밑이 뜨겁다? 당연히 등잔이니까 등잔 밑이니까 뜨겁겠지?
3: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그려볼까?
1: 그래.
4: 그래.
1: 그러면 접시니까 접시를 그리는 게 좋겠네.
3: 그렇지. 등잔불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한번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볼까요?
4: 짜잔. 촛불을 붙일 초를 그려.
3: 윤슬이는 더럽다로 할 거야, 예쁘다로 할 거야?
1: 나는 더럽다고 할 거야.
3: 알겠어.
4: 옛날이니까 쟁반 같은 거 없었어.
1: 먼지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이렇게 먼지. 그릴까?
4: 글쎄, 쫌쫌쫌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림 남매는 자유분방. 자, 초를 그려주고.
3: 그럼 우준아.
4: 응?
3: 등잔 밑이 뜨겁다라는 뜻은 어떤 말일까?
4: 당연한 소리를 하는, 당연한 거를 뜻하는 거 아닐까?
3: 아, 당연한 걸 굳이 얘기할 때 등잔 밑이 뜨겁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4: 어, 맞아 맞아.
3: 좋아. 그럼 윤슬이는 어떻게 생각해?
1: 그 아래가 청소를 많이 안 하면 더럽잖아. 그래서 만약에 먼지가 쌓이고 청소를 많이 안 할 때 등잔 밑이 더럽다라고 할 것 같아.
3: 아, 청소를 안 한 상황에서?
1: 응.
3: 등잔 밑이 더럽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1: 응, 맞아.

0: 계속 우리의 작품을 완성해보자고.
1: 그래.
2: 방금 그린 건 무슨 뜻이야?
1: 이거는 냄새 난다.
0: 아, 냄새라는 걸 표현한 거구나?
1: 응.
2: 냄새가 올라오는 걸 표현한 거구나.
1: 응, 맞아.
2: 우준아, 그럼 아까 말했던 뜻을 살려서 예시를 한번 들어줄 수 있어?
0: 친구가 당연한 걸 거창하게 꾸며서 말할 때 아, 등잔 밑이 뜨겁네 하고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2: 친구가 당연한 걸 말할 때. 그럼 윤슬이는 방 청소 혼자서 잘해?
1: 아니, 근데 아빠가 정리 정돈하라 할 때는 하는데 오빠 방이면 내 방 거의 맨날 정리 안 하는 거 들었잖아.
0: 맞아. 완전 더러워.
1: 맞아.
2: 그럼 윤슬이랑 우준이가 맞아. 방 정리 정돈을 잘 안 하니까? 윤슬이와 우준이네 어머니가 어우, 등잔 밑이 더럽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0: 그럴 수도 있겠다.
2: 좋아. 그럼 오늘은 누구부터 해볼까?
1: 내가 먼저 하기로 했어. 짜잔,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촛불이 있잖아. 촛불 아래가 먼지가 많이 쌓였지.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더러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냄새 더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2: 좋아. 어때? 어딘가가 더러울 때 등잔 밑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1: 응, 맞아.
2: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우준이 차례.
0: 나는 이렇게 그랬어. 나는 등잔 밑이 뜨겁다 하니까. 왜냐하면 아니, 등잔 밑이 뜨거운 건 당연한 거 아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굳이 또 거창하게 꾸며서 말하는 걸 이러는 말 그런 거 같대.
2: 좋아. 오늘도 둘의 정답 정말 재밌는데?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1: 아, 내가 맞출 거야. 내가 맞출
2: 거야. 뾰로롱.
1: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은 기름을 담아 불을 켜는 데에 쓰는 그릇이야. 보통은 나무를 깎아 대를 세우고 그 위에 삭이나 철제 등으로 만든 등잔을 올렸어. 기름을 넣은 작은 잔에 심지를 꽂아 불을 붙이면 깜깜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환한 불이 생기지. 하지만 등잔의 바로 밑은 등잔의 그림자 때문에 오히려 더 어두웠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은 등잔불을 밝히면 등잔 받침의 그림자 때문에 바로 밑은 어둡듯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알기 어렵다는 뜻이야. 만약 코앞에 있는 책꽂이에 책을 꽂아두고 한참을 찾았다거나 발밑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지갑이 없어졌다고 당황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두고 한참을 찾았네 라고 말이야.
1: 오늘의 속담은 등잔 밑이 어둡다.
0: 가까이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3: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3: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사례상 물값.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1: 아이라고 뭐 이렇게 재수용 이런 거 하고 하면 70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2: 저희는 식구들이 많아서 한 100만 원 들어요.
0: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곳이 있어 인기라는데요. 바로 차례상 대행 서비스입니다. 식재료를 골라 상차림을 완성해 배송하기까지. 남의 집 차례상이지만 내 가족의 상을 차리듯이 만든다는데요.
3: 내 음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그래도 자신 있게 남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0: 추석 음식의 꽃 송편. 명절을 앞두고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4: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만
0: 됐어요. 80kg의 깨를 볶기 위해 열기와 맞서는 작업자들.
5: 저요, 육수 나오는 거 안 보여요?
0: 인내심과 체력 없이는 쉽지 않은 송편 소 만들기.
6: 3시간을 앉아서 까야 돼.
0: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작업 하나도 대충할 수 없습니다.
4: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0: 한편 송편 못지않게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전입니다. 맛있는 전을 만들기 위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더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한눈 팔 시간도 없습니다.
7: 2,000개 정도 하게 되면 분산이 되세요.
0: 이 일을 31년째 해온 작업자.
8: 바쁠 때는 네. 몇 천 개 나가요?
9: 그 나는 항상 올해 하루에 없어 세 번 가라 이거.
0: 명절을 앞두고 더 바빠진 사람들,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이때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차례상입니다.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차리는 상이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 고민을 파고든 곳이 있으니 바로 차례상 대행업체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0: 제수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작업자들. 집에서처럼 정성껏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군요. 이렇게 만든 차례상과 제사상을 통째로 배달해주니 편리함에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1: 사실 요새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장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어요. 병원 신세도 적고.
2: 힘드시죠?
1: 지금은, 네, 지금은 이래도 제가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7년째 제사상 대행 및 차례상 대행을 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제사상 및 차례상 대행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요새에서 직접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전부 세트로 구성해서 댁으로 갖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나가는 제사 음식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고추전, 남 두부전, 경상도 지방에서 빠질 수 없는 문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선은 3종이에요. 40에서 45cm는 돼요. 자,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자, 지금 한참 바쁜데 소고기 산적을 조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사 음식 모든 거를 총괄해서 다 생산해 주시고.
2: 아, 지금 불 앞인데 뜨겁지 않으세요?
4: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뜨겁지만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서 좋고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0: 제수 음식은 가짓수가 많아 매일 직접 장을 보는데요.
5: 명절 맞이해서는 얼마나 나가요?
6: 한 달에는 이제 제사상 명절상 합치면은 진짜 많으면은 500상 정도 합니다.
0: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농수산물 시장. 바닷가와 가까운 울산이라 싱싱한 제철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이 중에서도 차례상에 올라갈 생선은 따로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생선 찾으러 왔어요.
7: 요거는 그거 인어 쪽이에요. 요거 큰 사이즈로만 골랐어요.
3: 예예.
7: 50마리.
3: 네네네.
0: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데요.
8: 돈이 10마리.
7: 사장님들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좋은
3: 대로만
7: 해라.
3: 감사합니다.
7: 선별도 되게 까다로우시고 고객님들한테 좋은 물건만 하시거든요.
0: 조기 말고도 여러 생선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3: 70마리. 조기 한 마리는 무조건 올라가고 예전으로 치면은 귀한 생선들을 제사상에 다 올리다 보니까 민어하고 도움을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네, 사장님 돈백이 오늘 맡겨놓은 거 돈백이 좀 찾으러 왔어요.
0: 경상도에서 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선 돈백이. 이름도 낯선데 생김새는 더 낯섭니다. 그 정체는 영화에서나 보던 상어. 이 상어를 돈박돈박 네모나게 썰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돈백이라는군요.
3: 이것도 제사상에 경북 지방에는 또 돈백이를 네. 상어고기를 올리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14호짜리 10마리 충청권 이런 데는 거의 닭이 올라가요. 엄청 큰 거예요.
0: 지역에 따라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다르다 보니 챙겨야 하는 재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둘러 구입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가는데요.
4: 조기. 아, 좋네. 크기도 좋고.
0: 생선이 이렇게 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 저희 울산 부산 쪽은 특히 생선이 작으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4: 아, 우리 이제 생선 나눔자.
0: 이미 손질된 생선이지만 이곳에서는 조리 전에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느러미 제거인데요.
4: 네, 그래도 조상님 제사상에 놓는 건데 네. 좀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너무 삐죽삐죽하고 네. 뭐 보기 싫으니까 여기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그 옆에 아가미 지느러미, 여기 꼬리 지느러미 다 다듬어야 돼요.
0: 아직 추석 전인데 벌써부터 생선을 이렇게 많이 다듬는 이유가 뭘까요?

0: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는 물량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작업을 다 해놔야 돼요.
1: 지금부터 준비해야 겨우 주문량을 맞출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제수 음식이다 보니 조기를 굽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0: 한 번만 뒤집어야지 위로 올라오는 쪽이 예쁘게 굽혀요.
1: 뒤집는 건 딱 한 번. 손을 댈수록 살이 부서져서 최상품 조기라도 차례상에 오를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가 돼야 합격점. 조사님도 좋아하시겠는데요. 다음은 담백하면서 고소한 두부전입니다. 그런데 두부 한 모가 원래 이렇게 큰가요?
0: 우리 동네 두부 가게에서 만드는 손두부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슈퍼에서 파는 두부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특별히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1: 부드러운 만큼 충격에 더 약한 두부. 조기보다 부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두부의 상태를 살피며 제때 뒤집어줘야 하는데요. 두부 모양을 사수하기 위해 화상 위험도 무릅쓰죠.
0: 뜨거워요. 뜨거워서 참아야 돼요.
1: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0: 손이 아니면 안 돼요, 두부는. 뒤집게로 하면 깨져요.
1: 그렇기에 마지막 두부 한 장까지 아기 다루듯 옮겨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소고기 산적. 추석 대비용이라 양이 상당합니다.
0: 오늘 할때 한 100kg 돼요. 무게 한 장에 한 200g 정도 나간다 치면 몇점 되나요?
2: 500점?
0: 대충 되겠죠.
2: 다 구워야 돼요?
0: 네, 오늘 다 구울 거예요.
1: 100kg을 한 장씩 구워내야 하는 대장정. 이번에도 손이 불판 위를 떠나지 못합니다.
0: 뜨거워도 네. 합니다. 고기가 흐물흐물한 거를 딱 이제 단백질이니까 굳잖아요. 열에서 굳으니까 그 굳기 전에 형태를 예쁘게 딱 잡아줘가지고 그 형태대로 구워지게.
2: 그럼 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1: 하나하나 500장의 모양을 잡다 보니 작업자 3명이 붙어도 장장 3시간이 걸립니다. 진땀깨나 쏟을 수밖에 없죠.
0: 정말 많이 덥습니다. 불 앞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1: 봉들여 산적을 완성하고 나서야 드디어 불 앞을 벗어납니다.
0: 나한테 이렇게 더워. 아우 힘들어.
1: 주문 들어온 제사상에 추석 차례상 준비까지 같이 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는 건 당연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아들의 특급 안마.
0: 아야야야.
2: 산적 오늘 너무 안 많았어요.
0: 많았지.
2: 미안함도 있고 감사함이 크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빨리 더 잘 돼서 자리 잡아서 두 분 이제 좀 쉬게 해드려야죠.
0: 그 체력만 받쳐주면 네. 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이제 진짜 명절에는 정말 힘들어요.
1: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아들의 손을 거쳐 포장을 마칩니다. 당일 배송이 원칙이라 오늘 나갈 상차림만 7쌍. 제수 음식이 모두 준비되면 이렇게 통째로 배송된다는데요. 이쯤 되니 가격이 궁금합니다.
2: 20만 9천 원이요.
1: 그럼 가장 비싼 제사상은 얼마일까요?
2: 제일 좋은 거는 57만 9천 원까지 있습니다.
1: 산적, 생선, 전 등 기본 구성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추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제사상. 명절 대목에는 주문이 몰려 차례상만 만드는데 300쌍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2: 미용실 고사 좀 갔다 올게요.
0: 갔다 와요.
1: 고사쌍도 배달이 되나요?
2: 제사를 하다 보니까 고사 개업하거나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런 데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1: 목적지는 자리를 옮겨서 새로 문을 여는 미용실입니다.
2: 제가 어디서 좀 해야 되지?
3: 제가 쪼아가지고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장사 잘 됐어요?

0: 고사 진행까지 직접 챙기는데요.
1: 향을 피워 하늘의 대박 연재 시작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0: 주문한 사람은 다 차려진 고사상 앞에서 절만 하면 된다는 구요.
2: 대박나게 해주세요.
3: 올해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2: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0: 한편 그 시각 작업장에서는 또 다른 제수 음식 준비로 바쁜데요.
4: 민어나 돔은 살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굽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생선이 마르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분 정도 찝니다.
0: 노하우로 쪄낸 민어와 돔이 이제 남은 생선은 돔베기뿐입니다. 귀한 돔베기는 특제 간장 양념에 조려줍니다. 한 토막에 4,000원이나 하는 귀한 재료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익히는데요. 다 익으니 겉보기엔 영락없는 닭고기.
2: 닭가슴살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어지네요.
0: 맛도 닭고기와 비슷할까요?
4: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어 살처럼 약간 퍽퍽하긴 해요.
0: 경상도 향토 음식인 돔베기 산적도 마무리됐습니다. 차례상 대행,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4: 우리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이 다녀가시면 제사 음식이 홍보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수제비집을 같이 했었어요. 정말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단시간에 그렇게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앞을 내다보니까 수제비를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딱 2년만 장사하고 접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이 7년 차가 되네요.
0: 7년 동안 가족을 원동력 삼아 쉼없이 달려온 시간.
1: 안녕하세요.
0: 이제 명절은 물론 제사 때도 찾는 이들이 늘었답니다.
5: 아이고. 제사 음식 시키신 거예요?
6: 네. 팔에 두 번 수술해요. 원수가.
5: 아, 그전에는 집에서 차리셨어요, 어머님?
6: 17월 달에 제가 제사 때 아들이 막 해줬을 때 음식 값이 마음이 들대요. 그래. 그래, 오븐에서 이거 막 사는 것 같아. 이제는 뭐 내가 원하겠네. 1년에 두 번 쓰면 꼭 맞춰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석 다가오는데 직접 차례상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 저희가 깨끗하게 정성껏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 두 배로 바빠지는 곳 바로 떡집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 가게의 찜기는 쉴 틈 없이 떡을 쪄내는데요. 기계 버튼만 누르면 송편이 뚝딱 나오는 요즘이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송편을 빚습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제맛을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는데요. 수많은 노력과 손길을 거쳐 완성된 송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이거 참기 힘드네요.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7: 안녕하세요. 저는 43년 동안 송천을 짓고 있는 이선규입니다. 저는 어려서 종갓집에서 태어나서 떡을 많이 만들고 또 떡을 많이 좋아했어요. 떡을 만들면서 어르신들께 배운 것이 정성을 다 들여야 맛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는 지금요, 송편 만들고 있죠? 송편이 몇 가지예요, 만드는 게 지금?
8: 지금 우리가 콩, 깨, 밤, 녹두, 팥, 다섯 가지 이상이잖아요.
7: 이쪽에 우리 강 실장은 몇 년 됐죠?
9: 30년 됐죠.
8: 40년 가까이 될까요?
7: 어떻게 나도 40년 동안 일을 할까요?
9: 가족적인 분위기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정도 들어가지고, 힘들고, 아키테피스, 근데 또 나와달라고 하면 와서 이제 해주고 싶어요.

0: 지금부터 저희만의 특별한 송편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후가 되자 가게 앞에 나타난 트럭 한 대.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을 싣고 온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가져온 양이 상당합니다.
0: 찹쌀이 지금 20kg짜리가 20개고요.
2: 아, 10kg짜리 80개.
0: 10kg짜리 80개 쌀은. 요새 같으면 한 3, 4일?
2: 3, 4일치.
1: 네. 오늘 들어온 쌀 1200kg 중 송편에 사용되는 양만 무려 800kg.
0: 오늘 한 6,000개예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만 되지.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 다음 날 아직 컴컴한 골목에서 떡집만 불이 훤합니다.
3: 고장님 출근했습니다.
0: 왔어?
3: 예.
0: 비가 많이 오지?
3: 네, 많이 와요.
0: 그래서 이거 먼저 건지고.
1: 어김없이 시작은 불려놓은 맵쌀 건지기. 떡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이기에 작업에 앞서 세심하게 상태를 확인합니다.
0: 잘 불었어요. 부드러워. 먹었을 때 입에서 싹 녹두지 그냥 문질러줘야 돼. 그건 한 6마리 정도 되고요. 송편 한 4,000개?
2: 4,000개?
0: 네.
1: 먼저 송편 반죽을 만들기 위해 불린 맵쌀을 분쇄기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소금도 따라 들어갑니다.
4: 다 소금 간이니까 맞아야 되니까.
1: 분쇄기를 두 번 거치면 맵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꽃처럼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반죽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죽기를 이용하지만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43년 내공이 담긴 손길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0: 이때만 봐요. 고기라까지 다 먹어. 올려야지 얘가 골고루 돼. 말랑말랑해서 반죽이 어느 정도 하면 직박.
1: 고수의 손길은 정말 다를까요? 오호, 한눈에 봐도 부드러운 질감이 정말 살아있네요. 송편 반죽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0: 쑥인데요. 삶은 쑥이에요.
2: 쑥이 확 나는데요? 예.
0: 쑥송편이요. 아. 이제 쑥송편인데 팥을 넣고 하고 또 깨도 넣고 하고 그래요. 두 가지로 해요.
1: 사실 송편 반죽을 만들 땐 무엇보다 물 온도가 중요하다는데요.
0: 끓는 물을 넣어야 돼. 그래야 송편이 만들어서 터지질 않아. 찬물을 넣거나 시원한 물을 넣으면 송편이 갈라지고 터지고.
1: 송편 반죽 하나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작업자. 덕분에 이곳 송편은 부드러우면서 쫄깃함을 자랑한다는군요.
2: 송편만 하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0: 깨송편, 녹두송편, 콩송편, 팥송편, 밤송편. 다섯 가지. 그래도 깨를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깨 뽀꾸로 갑시다.
5: 네. 가자.
0: 감사합니다. 네.
1: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2: 뭐야? 대문이.
0: 깨 먹는데 내려가는데. 어? 다.
1: 그리고 마주한 것은 비밀의 공간.
2: 오! 이거 뭐야?
1: 알고 보니 송편 소에 들어가는 깨를 볶기 위한 작업장이라는데요. 바로 오늘 볶을 깨 80kg이 등장합니다.
2: 깨를 직접 볶으세요? 네,
0: 그럼요.
6: 총 어딨어, 총.
0: 그래야지.
2: 네.
0: 맛있고 한 번에 다 볶아놓으면 고소한 맛이 없어서.
2: 네.
0: 내일 쓰고 오늘 볶고. 하루 전날 볶는 거지.
1: 이때 한 번에 다 볶는 것이 아니라 솥 하나에 두 바가지씩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는데요. 다섯 명이 일손을 나눠도 쉽게 끝나지 않는 일. 작업자들에겐 인고의 시간입니다.
0: 하나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저어야 되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덥고.
1: 그럼에도 맛을 위해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작업. 43년 동안 지켜온 전통 방식으로 오늘도 깨를 볶습니다. 어느새 열기로 가득 차 사우나가 따로 없을 지경인데요.
0: 더워요. 육수 나오는 거 안 보여요?
2: 깨
0: 볶는 날은
2: 네.
0: 이 편정이 다 지어요.
2: 아.
0: 그거 먹으면서
2: 네.
0: 다 됐나 먹어보는 거예요.
1: 고소한 깨 냄새가 작업의 끝을 알립니다.

0: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소작업.
1: 홍성뼈, 서리태라고 그러죠.
0: 단단한 서리태를 10분간 부드럽게 삶고 나자 때마침 완성된 세 번째 송편 소. 콩은 아닌 것 같고 대체 뭘까요?
2: 깊이 파세요.
3: 깊이?
2: 네.
3: 깊이가 뭐예요?
2: 아, 이것도 파세 일종이에요.
0: 네 번째,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녹두 소까지 만들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밤뿐입니다.
1: 날밤이에요. 이제 공주밤인데.
0: 날밤이라 기계를 이용해 손질 시간을 단축하는데요. 그런데 나온 밤을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소 껍질이 남아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까서 쓰시는 거예요?
1: 그럼요. 매일 까요. 온갖을 힘들게 해야지 그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놔도 이제 금방 까지.
3: 직원들이 힘들겠네.
1: 힘들어도 그냥 해야지.
0: 뭐든 사람 손을 거치는 것이 철칙인 만큼 밤도 예외는 없습니다.
3: 깜밤 쓰자고 얘기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1: 있죠. 힘 주고 우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손가락이 아파서 못해. 이게 살짝 해갖고 이제 살살살살 해야 돼. 3시간을 앉아서 까야 돼.
0: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은 밤 껍질 까기. 매일 3시간 동안 팔과 어깨, 손목을 쉴 새 없이 쓰다 보니 통증을 피할 수 없는데요.
1: 어깨 쉽지 아프고 그냥 힘들다 생각하면 다 힘들어서 못해요.
0: 하지만 송편소가 되기 위해선 아직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30분간 쪄서 빻는데 이때 완전히 곱게 만들지 않고 알갱이가 살짝 씹힐 정도로 빻아야 합니다.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잘 만들어졌을까요?
1: 맛있다. 약간만 넣어야 돼요.
0: 여기 꿀을 넣어 달콤함을 더해주는데 양 조절이 관건입니다.
1: 꿀이에요.
3: 꿀!
1: 약간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질어서 안 돼요.
0: 이 단계를 거친 밤은 단맛의 깊이가 달라지기에 번거로워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군요. 밤솥까지 완성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리는 작업자.
1: 아유, 힘들어서 좀 쉬러 가야 되겠어요.
0: 그런데 쉬러 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또 뭔가를 꺼냅니다. 비닐에 싸서 소중하게 보관해 온 것은 오래된 책인데요.
3: 이거는 무슨 책이에요?
1: 이거 다 요리책이죠. 이거는 네. 100년, 103년? 네,
3: 103년이요?
1: 네. 또 하나가 있어요.
3: 어, 이거.
1: 네, 이거는 완전히 막 부서져가지고 113년?
3: 113년이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서졌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내가 넘길 때마다 부서지니까
3: 네.
1: 책상에다가 내가 넓은 네. 종이를 하나 펴놓고 구해서 책을 봐야 돼요.
3: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리책 더 잘 돼 있잖아요.
1: 잘 돼 있는데
3: 네.
1: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떡은 이 책자가 정통이야. 이걸로 아. 공부를 해야 돼. 이건 완전 옛날 방법인데 저도
3: 네.
1: 이거를 지켜서 해요.
0: 송편 맛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3: 이 책자는 그러면 어디 누가 물려주신 거예요?
1: 요리를 배우러 제가 갔는데 할머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가 아마 한 7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이 저한테 이 책을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 그래. 책을 읽으면서
3: 네.
1: 늘 감탄을 해요. 이걸 한번 피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공부를 해야 돼.
0: 잠시 후 떡집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송편을 빚을 참인데요.
4: 아유, 뭐 언제부터 심심했는데 어서 나시는 말을 하고 있어.
0: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니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이.
4: 말라서 안 돼.
0: 3, 40년을 같이 맞춰온 호흡은 송편을 빚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작업자들의 손이 빠르다 보니 이 인원으로도 하루 물량을 거뜬히 소화하는데요.
1: 아니 오늘 이렇게만 3,500개.
3: 이거 그러면 하나만 드는데 네.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1: 그래서 제가 네. 하는 거는 한 5초에서 6초면 되겠지.
3: 시작.
0: 정말 6초를 넘기지 않을까요? 그 결과는
3: 6초 나오네. 6초. 선생님 아까 몇 초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5: 글쎄 저도 지금 이거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3: 시작.
0: 덩달아 긴장되는 순간 과연 사장님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3: 아, 7초 1. 1초 정도 빠르신데요, 나머지 직원분들.
1: 아, 안 돼, 그렇게 가지고. 더 빨라요.
6: 아니, 원장님은 3초는 끊어야 3초 때.
1: 아이고, 사람장네. 한번 해봐요.
3: 시작.
0: 기세 좋게 송편빚기에 도전한 담당 PD. 분명 쉬워 보였는데 반죽 펴기부터 소를 넣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어쩌나.
1: 빨리 한 게 아니라 네. 못한 거지. 이게 뭐야.
3: 아, 뭐야요?
1: 안 되지.
3: 이거 보세요?
1: 아, 그럼 그래도, 안 되지.
7: 그래도 오므려서.
1: 그건 비품이야, 비품.
0: 손으로 대충 빚는 것 같아도 소를 넣고 한 번에 오므르기까지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1년을 꼬박 연습해야 한답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빚어도 추석된 송편 대란이 일어난다는데요.
5: 아우, 명절 때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줄이 저 바깥에까지 서가지고
3: 네.
5: 막 떡안 준다고 그냥 쌈도 나고 막 그래. 줄 서는 사람끼리.
3: 아, 그래요?
7: 네. 번호표.
5: 번호표 나눠주고 그러잖아.
0: 예쁘게 빚은 밤송편의 다음 행성지는 찜기.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옮겨서 쪄냅니다. 이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불. 전기가 고르게 올라와야 제대로 익는 까닭인데요. 딱 30분을 쪄주면 달콤한 밤송편이 완성됩니다. 송편끼리 달라붙기 전에 서둘러 식혀줘야 하는데요. 다른 송편까지 연달아 나오는 통에 작업자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뭐 하시는 건가요?
5: 참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0: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1: 밤 하나만 줘요.
0: 송편을 신중하게 음미하는데요.
1: 맛있네요.
0: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1: 당실장 공송편 하나 줘봐.
0: 식감과 맛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군요.
1: 간이 맛나.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0: 송편 나올 시간이 되자 어느덧 모여든 사람들.
8: 송편 맛 좀 보세요.
0: 갓 나온 송편을 맛보는데요.
8: 맛있죠? 아이고, 감사해요.
0: 노련한 손길로 빚어낸 송편. 어떤 맛일까요?
5: 재료도 너무 많이 넣으시고 맛있어요.
1: 추석 송편 정성스럽게 만든 거 많이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이번에 찾아온 곳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시장입니다. 벌써부터 추석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골목이 붐비는데요. 그중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유독 발길이 몰리는 곳 바로 전집입니다. 보기만 해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 누가 만드는 걸까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수유시장에서 전집을 31년 차 하는 유금자입니다. 타이와 딸하고 서희 운영을 하고 있고 종업원은 5명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꼬집꼬꼬 있네요. 일하고 있네요.
10: 안녕하세요. 딸이에요.
9: 이건 무슨 전인데요?
10: 꼬지전이에요. 꼬지전. 이렇게 일일이 재단해서 하나하나 한올한올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서 나오는 꼬지전, 맛있는 꼬지전입니다. 우리 엄마가 건강하니 이렇게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9: 엄마가 이제 오래오래 하면 안 되지. 그만해야지. 이제 우리 사이 소개시켜

0: 드릴게요. 여기 이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위.
1: 예, 안녕하세요. 저 유금자 여사님 사위 좋은 분입니다.
0: 사위한테 15년 전에 제가 이 가게를 물려줬어요. 우리 사위 훌륭한다고 힘든 일을 이렇게 잘 이겨내서.
1: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0: 훌륭해요.
1: 네, 낯 뜨거워서 못 듣겠어요.
0: 이거는 김치전, 메밀전, 이거는 수수 빈대떡, 수수 볶음이 맛있어요. 그리고 녹두전이에요. 녹두 갈아서 이렇게 집에서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파전이고요. 봉태전, 꼬지전, 동그랑땡 세 가지가 명절 때 이게 많이 나가요.
2: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성화. 가족들이랑 먹을 건데 본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모듬전으로 많이 싸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4: 네,
3: 이 집이 동그랑땡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왔던 데여가지고.
5: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인가요?
3: 저 한 5살 때부터 왔었어요. 동그랑땡이 간이 정말 잘 돼 있고. 간이 정말 잘 돼 있어요.
6: 전이 이 가게의 주인공이라면 조연은 수제 식혜. 이것만 찾는 손님도 있다는군요.
3: 매주 하나씩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밥통에다가 네. 한 솥씩 꼭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6: 하하,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해 다음날 다시 찾았습니다. 가게를 물려준 지 15년째. 하지만 여전히 가게 문을 여는 일대 주인장입니다.
0: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소르게 잘 하니까.
7: 아이고 뭐가 맨날 이래.
6: 일찍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도 있는데요.
8: 식혜를 이렇게 매일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0: 보통 2시, 3시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데 6시간씩 걸려 시간이.
6: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8: 손이나 부어줘야 돼. 이렇게
0: 이렇게 이 밥통으로 한 7~8개.
8: 땀 범벅이에요.
0: 나는 항상 올해 하루에 오서 3번 가라 이거.
6: 여든의 장모님이 식혜 만드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사위.
9: 아유 또 아침부터 뭐 하셔. 힘들게.
0: 한 대 없어. 떨어졌어. 해야지.
9: 저 그만 좀 하시라니까.
6: 이렇게 만류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9: 연로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힘든 것도 있고요.
8: 네.
9: 3년 전에 이제 저 식혜를 이제 끓여가지고 식히는 과정에서 저걸 이쪽으로 푸다가
8: 네, 네.
9: 이게 뒤집어졌어요.
8: 아 냄비 예. 아 그쪽으로 식히려고 했다가요?
9: 예, 이게 뒤집어지면서
8: 네.
9: 그 화상을 크게 좀 당하셔가지고.
8: 아...
9: 한 6개월 고생하셨어요.
8: 장모님이요?
9: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류하고 그래요. 근데 말 안 드세요.
0: 손님들이 찾으니까 맛있다고. 그리고 이 재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가 없거든.
6: 때마침 출근한 딸.
10: 엄마 일찍 나왔네.
11: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뭐부터 할까?
0: 기본이 꼬지 붙이고.
11: 꼬지?
0: 동태 붙이고 동그랗게.
6: 이 세 가지가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전이라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인데요.
0: 바쁠 때는 네. 맨척에 나가요.
6: 꼬치전은 밑작업을 먼저 해놓습니다.
0: 잠깐만요. 3분의 1로 나뉘는
9: 거죠? 3분의 1? 그럼 크게 딱 맞아요?
0: 네.
6: 3분의 1이 꼬치 하나의 크기. 거리는 자투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눈대정으로 맞춰 자르지만 그게 어려울 땐 자체 제작한 전용 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0: 이거 대두하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6: 빨리 준비해야 할 땐 이만한 게 없다는군요. 마지막으로 팥까지 네. 3등분하면 꼬치전 재료가 다 갖춰집니다.
11: 다 왔네요.
6: 재료가 모이자 본격적으로 네. 꼬치전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는 작업자. 다친 걸까요?
4: 꽂을 때 이쪽으로 네. 눌러주거든요. 손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많이 마찰이 가니까 2,000개 정도 하게 되면 또 햄이랑 다 각각

0: 밀어줘야 되니까 네. 굳은살을 보게요.
1: 그냥 꽂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재료의 높이를 맞추면서 꼬치가 가운데를 정확히 지나가게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당 이 일을 대략 500번 반복해야 합니다.
2: 최대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1: 숙련된 작업자 4명이 힘을 합쳐도 2,000개를 완성하기까지 꼬박 5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 또 다른 전 재료가 가게에 도착했는데요.
3: 동태 많이 들어왔어. 여기서 조리 띄워주세요.
4: 오늘 들어오는 건 한 200kg 되고요. 명절에 총 저희가 쓸 물량 자체가 한 1,500kg 정도 돼요. 이제 전 부치기 전에 밑간을 좀 해야 되니까.
1: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소금을 뿌리는데요.
5: 간은 약간 손맛인가요, 선생님?
4: 네, 20년 됐습니다.
5: 20년이요? 명절에 여기 있을 때. 20년 정도 하면 이제 그냥 감이 오시나 봐요.
4: 예.
1: 꽃이 전에 비해 수월해 보이지만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았습니다.
4: 내장 감싸고 있는 칼. 그쪽은 무조건 가시가 있어요.
1: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부위인 셈인데요. 가시가 워낙 많아 포를 떠도 남는 경우가 있어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4: 여기 숨어 있는 건데.
5: 아,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지. 잘 모르겠어요.
4: 예, 이건 뭐 그렇죠. 근데 뭐 이거 저희 시장에서도 포를 떠서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5: 네.
4: 그런 분들 아니면은 잘 모르죠.
1: 동태포 2,000장의 가시를 100% 없애진 못하지만 최대한 잡아내려 애쓰는데요. 꼬박 2시간을 몰두하니 땀 범벅이 됐습니다.
5: 아, 저기 집중력을 좀 많이 요하나 봐요. 예. 잘 빼야 되니까 계속.
1: 바로 동그랑땡 작업이 이어져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요.
4: 저희 동그랑땡은 고기 비중이 좀 많아요. 고기가 전체 무게로 따지면은 한 3분의 2 정도 돼요. 두부, 양파하고 당근하고 그리고 생강즙이 좀 들어가요.
6: 생강즙이요?
4: 확실히 약간 조금 더 고급진 이런 맛이 나요.
1: 동그랑땡 역시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5: 이렇게 치듯이네.
2: 네, 이렇게 치대서 기포를 좀 빼야
5: 네.
2: 여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5: 네.
2: 찰기가 생겨요.
5: 기포를 빼시는 거예요?
2: 네.
1: 이제부터는 속도전. 간 돼지고기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재빨리 경단 모양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빠른 손놀림에도 크기가 일정합니다.
5: 이거 하나에 한 몇 그램 정도 돼요?
2: 20에서 22. 요 사이인 것 같아요.
1: 정말 손 감각만으로 무게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오호, 대단하네요. 야, 다시 해봐도 20에서 22g. 손이 아니라 저울 아닌가요?
5: 정확하신데요?
2: 몇십 년간 딱 쥐었던 손의 감각이라
5: 네.
2: 왜 몸이 기억하는 거는 안 있잖아요. 개수로는 한 1,300개 정도
1: 많이 만드는 만큼 사용하는 달걀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6: 50판이요?
5: 아, 50판이요?
6: 네. 명절 때 네. 한 380 정도.
1: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골프공. 아하, 달걀을 깨는 용도였군요. 오래 일하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라는데요.
4: 계란 끼리 부딪히면 약간 계란 파편 같은 것도 약간 여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5: 아, 네네.
4: 예, 근데 이게 골프공 자체가 워낙 단단하니까
5: 네.
4: 이게 순간적으로 때리면 좀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1: 골프공 덕분에 작업 속도가 한결 빨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동그랑땡을 붙일 준비를 하는 작업자. 마지막으로 모양을 다시 한번 잡는데 이곳만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5: 손으로 안 빚고 이렇게 거기다 컵에다 끼워서 이렇게 하시네요?
2: 크고 작고 하면 어떤 건 입고 어떤 건 안 입고 이러거든요.
5: 네.
2: 그러니까 이걸 균일하게 하느라고
3: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5: 네.
3: 가만 있어봐. 따라와.
5: 뭔데요?
3: 맨 처음에는
5: 네.
3: 이 종이컵에다 눌렀어.
5: 아,
3: 하나 넣어서. 하나 넣어서 내가 해볼게.
1: 네. 딱 맞는데요. 그런데 왜 바꿨을까요?
3: 얘가 종이는 종이고 이거는 물기가 있잖아.
5: 네.
3: 이렇게 떨면 안 떨어져. 이렇게.
5: 아~
3: 애로사항이 많아. 시장에 가서 저 플라스틱 컵을 사다가.

0: 컵이 나니까 이제 이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야, 이게.
1: 아.
0: 수도 없이 이거를 하다가 중국 가서도 컵을 다 봤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1: 몇 센치인데요? 이게 원하는 딱 사이즈.
0: 이게 몇 센치인지는 몰라. 이거하고 사이즈가 같아.
1: 아, 종이컵하고?
0: 어. 그래서 푸딩 같은 거 담아져 있는 디저트 통. 어.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네. 양해를 얻었어. 이거를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쓴 지가 그냥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2: 이거 3개 정도 얻었어요.
1: 아, 3개요?
2: 네. 그래서 저 애지중지예요. 애지중지.
3: 3개밖에 없다니 애지중지할 만하네요. 용기 덕분에 크기가 똑같아진 동그랑땡. 달걀물을 거쳐 불판 위에 올라가는데 붙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뜨거운 불판을 떠날 수 없고 온몸에 배는 기름 냄새도 견뎌야 하죠. 뜨거운 불판 앞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붙이는 작업자들. 명절이 다가올수록 불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0: 명절 때는 한 100바구니 붙이니까 한 10,000개 정도.
1: 아, 10,000개 정도. 네.
3: 이외에 배추전, 버섯전, 메밀전 등 명절이 아니어도 방금 부쳐낸 전을 살 수 있다 보니 급할 땐 이 집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0: 오늘 제사인데 이자로 가야 돼요. 제가 사가서 집에서 막 데펴서 저희 시아버지 드렸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아버님이 네가 있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대답은 안 했어요.
3: 아, 이거 아버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어쩌죠?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앞으로 내가 내 몸만 건강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거고 또 해서 우리 사위랑 딸들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5: 서울 집은 이제 챔피언이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아니, 유학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 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 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이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였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막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네, 방금 주셨던 이 리듬. 따라리라리라리라 하는 리듬이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그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학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0: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 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에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 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5: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파견! 띄엄띄엄, 허니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에세이입니다. 저는요,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제가 27살에 평론가로 등단을 해서 한 평론을 한 200편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정말 정말 힘들게 썼어요. 그리고 지금 칼럼을 1년에 50편씩 한 400편 정도 썼습니다. 제가 쓴 글들을 헤아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글들마다 다 보람이 있었고 좋았는데 돌이켜보면 어떤 글도 나만의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나 학술단체, 어떤 잡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글쓰기였거든요. 이런 글쓰기를 하다 보면 가끔 공허할 때가 와요. 진 빠진다라는 그런 표현 아시죠? 글을 열심히 써서 세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 띄워보내고 나면 저는 좀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가장 좋았던 글쓰기는 에세이였어요. 제가 쓰는 논문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어떤 문서랑 다르게 에세이는 글을 쓸 때 이 글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메랑처럼 갔다가도 나한테 돌아오는 글쓰기였습니다. 에세이 읽기를 배우는 학창시절을 지나왔지만 이젠 에세이 쓰기를 하는 인생의 시점을 맞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연 시인이 산문집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이 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삶이 가치 있는 거라고 믿는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어서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을 하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후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내가 뒤돌아보면서 그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쓰는 순간 말로 포착되지 않고 의미화되지 않는 산산이 부서지던 과거의 가치가 이렇게 모아져서 나에게 의미로 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위인이든 평범한 사람이건. 그래서 에세이를 쓰면 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희미한 내 자신의 의미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 점점 윤곽을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흐려져가는 나의 의미를 다시 복구를 해내는 것이 에세이 쓰기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SNS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존재 의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자기를 너무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강한 어필들 사이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진짜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찾고 싶다. 라고 할 때 에세이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내실 수 있어요. 이걸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자체로 반짝거리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바로 에세이 쓰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

잘못돼 있습니다. 잘 표현되지 않는 내 감정이나 포착되지 않는 내 생각을 다시금 잡아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합심해서 만드는 자아 찾기, 이게 바로 에세이 쓰기입니다. 자아를 찾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쓰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이 에세이 첫 번째 이득이라면요. 두 번째 에세이 쓰기의 이득은 깨끗해진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에세이집, 첫 번째 에세이집을 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해요. 이 에세이집을 내기 전에 남편하고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화가 너무 많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너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부르르 화를 내고 있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또 화가 났거든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내가 화낼 정도면 얼마나 내가 힘든 거야. 그럼 위로를 안 해주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서 이거는 뭐 분노조절장애 치료하는 그런 과정 전에 법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서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에세이집을 내겠다. 딱 15편의 에세이를 써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겠다. 목표를 정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썼거든요. 밤마다 애들 재우고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거 쓰고 나서 출간된 책을 내가 다시 읽는 그런 과정 거친 후에 남편이 그래요. 너 좀 변했다. 이제 너 예전에 너하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너한테 분노가 사라졌다. 화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인간인지도 몰랐고 이제는 내가 화를 잘 안 낸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급하고 짜증을 내는 줄도 몰랐고 지금 템포가 천천해지고 뭐 그래 이렇게 조금 보는 시야가 넓어진 줄도 몰랐어요. 에세이를 쓰면서 여러분 내 안에 맺혀 있었는데 몰랐던 미움, 분노, 화, 아픔 이런 것들이 토해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토해내서 글에다가 옮겨놓고 그 글과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요. 뭔가가 정리되고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톡스의 글쓰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어떤 아픔을 토해내는 용기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세이 쓰는 시간이 다른 어떤 글 쓰는 시간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를 공부한다고 시 창작 공부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웹소설이 한창 유행일 때 저 웹소설 작가 되고 싶어갖고 밤에 또 궁리해갖고 뭐 세계관 만들고 막 했었어요. 소설도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에세이 쓰기는 뭔가 작법을 되게 많이 배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샘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면 그걸 떠담는 과정 같아요. 시가 소설이 건축물을 굉장히 정교하게 올리는 거라면 에세이는 훨씬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허들이 좀 낮습니다. 용기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에세이를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 에세이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세이는요, 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시를 닮았어요. 그런데 쓰는 방식은 소설을 닮았습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굉장히 진실한 장르의 글쓰기예요. 제가 이제 에세이 얘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기하고 에세이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는 그 말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한 일과 오늘 내가 갖고 있었던 오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형인 거에 대해서 쓰는 현재 진행형에 주목하는 게 일기입니다. 근데 에세이는요, 더 묵은 글이에요. 더 묵은 글. 자, 일기가 나의 오늘 일상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면 에세이는 조금 더 깊이 박혀있는 가시를 건드는 시간이에요. 더 깊이 박혀있는 과거의 이야기, 다시 건지고 싶은 거. 다시 말해서 일기가 지금 겉절이라고 막 태어난 어떤 일에 대한 단상, 막 진행된 어떤 삶에 대한 단상이라면 에세이는 2년 전 묵은지, 3년 전 묵은지, 20년 전 묵은지, 이렇게 묵은지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에세이를 쓸 수 없어? 물론 쓸 수 있죠. 그런데 쓰다 보면 에세이는 조금 궁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뿌리는 오늘 당장 생긴 게 아니고 묵은지.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더 어렸을 때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들을 이 따라 나옵니다. 줄줄이 오늘 일로 시작을 했어도 이렇게 고구마가, 감자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듯이 줄줄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일기는 오늘의 것, 현재 진행형의 것, 에세이는 더 옛날의 것, 묵은 것, 오래되어 있는 어떤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상국 시인의 해화역 4번 출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2010년도에 처음으로 잡지에서 만났을 때 남의 시 같지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딸애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잔다. 그 애는 몸을 바꾸자고 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그냥 고향 여름 밤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닥이 편하다. 어떤 상황인지 아실까요? 딸애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을 찾아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자는 아마 원룸일 것 같아요. 원룸에 들어와서 하룻밤 몸을 의탁해서 자는 거예요. 딸은 침대에 재우고 아버지는 바닥에 잡니다. 하룻밤 이렇게 같이 자는데 이 바닥에 누운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럴 때 나는 아직 돼지 소작이다. 내 조상은 수백 년이나 소를 길렀는데 그 애는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한국의 대유럽 경제정책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보다는 부리는 걸 배운다. 그 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딸내미는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을 보면서 어렸을 때 참 아버지가 딸 많이 사랑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우는 절을 업고 별 하늘 아래 불러준 노래나 내가 심은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알겠는가. 그래도 어떤 날은 서울에 눈이 온다고 문자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그거 다 애비가 만들어 보낸 거니 그리 알라고 한다. 모든 아버지는 촌스럽다. 나는 그 전에 서울 가면 인사동 여관에서 잤다. 그러나 지금은 딸의 원룸에 가 잔다. 물론 거저는 아니다. 자발적으로 아침에 숙박비 얼마를 낸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농사다. 그리고 헤어지는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애는 나를 안아준다. 아빠, 잘 가. 이 시 안에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일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딸을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그 집에 가서 좁은 방바닥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책상 위에다가 돈을 조금 놓고 오고 그 다음에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잘 있어 딸내미 하고서 헤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굉장히 진실되고 뭔가 깊이 있는 어떤 부성애가 느껴지죠. 내가 딸내미한테 업고서 불러주던 노래 이야기, 내가 딸내미 생각하면서 심었던 은행나무 이야기, 이런 아버지의 추억과 함께 한 편의 산문을 쓰면 그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고두고 읽으면서
굉장히 헛헛한 마음을 에세이로 달랠 수 있을 거예요. 시를 쓰고 싶으신 분들도 에세이로 시작하면 사실은 조금 입문하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된 시를 한번 써보는 그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요, 암만 진료가 나라고 해도 어떤 글을 쓰려면 그 제재가 있어야겠죠.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우선 잘 주어야 돼요. 에세이스트가 되시려면요, 책을 읽으실 때 주 쓰세요. 조개 껍질을 줍는 것처럼, 예쁜 낙엽을 줍는 것처럼 나를 위한 조각을 주워 오세요. 그래서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붙이면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건 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애들 학교 보내고 혼자서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 다음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나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에세이 쓰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예열이라는 게 필요해요. 에세이라는 글을 쓰실 때 정말 좋은 기법은 마중물이에요.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는요,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를 물을 한 바가지 붓고요,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이제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 퍼다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깊이 있는 생각을, 과거에 있는 기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맨입으로는 안 돼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셔야 돼요. 이 마중물로 정말 좋은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좋은 마중물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마중물입니다. 내가 그걸 언제부터 좋아했죠? 저는 우리 딸내미가 수학여행 갔다 와서 사왔던 조그마한 키링을 낡았지만 그거를 아직도 5년째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는 잊었어도 저한테는 그걸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걸 좋아하고 계세요. 본인이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언제 좋아했지, 왜 좋아했지를 쓰세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에세이가 되고, 그 에세이들이 모이면 내 취향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게 부끄러운데 제 수업의 예시로 제가 쓴 에세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세이는 제 인생 최초로 쓴 에세이였어요. 그런데 조금 못난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 에세이가 최고예요. 우선 저 첫 번째 에세이는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데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죽을 때도 기억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서 세 개를 꼽았어요. 첫 번째는 감꽃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커다란 감나무가 두 개 있는 집에 살았어요. 집은 맨날 연탄가스가 새는데 집은 아주 작고 못났는데 감나무는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꽃이라는 게 피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럼 감꽃이 하얗게 떨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꿰어갖고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밟지 않은 감꽃을 주스러 마당을 쏘다녔거든요. 그 감꽃을 제가 버리고 공부를 하러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감꽃이.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했던 나의 유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책을 쌓아놓은 창고에 가면 항상 나던 냄새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곰팡이 냄새, 줄여서 곰팡내라고 식구들이 불렀었는데요. 그 곰팡내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기약 뿌리는 냄새하고 곰팡내를 좋아했는데, 곰팡내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좋아했고, 그 책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거가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한자로 거북기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자로 거북기자를 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학자님도 그 거북기자를 반드시

반드시 쓰고 싶어서 연습을 하신단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너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수업을 들을 때 거북기자를 찾는 마음으로, 그것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있었고 지금 나를 만들었고 나와 함께 했었던 세 가지,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한 세 가지를 썼더니 에세이가 나왔어요. 좋아해서 썼는데 쓰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좋아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감꽃, 곰팡내, 거북기가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제 옆에 친구처럼 같이 있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에세이 쓰는 시간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있죠. 두 번째는요, 싫은 것이라는 마중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내가 이 싫어하는 음식은 뭐지? 내가 되게 체했을 때가 있는데 그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싫어서 되게 체했었어. 그 이후로 그 음식을 나는 못 먹게 되었어. 자, 여기에 딸려오는 여러분의 기억과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땐 싫어했는데 지금은 안 싫어하게 된 게 있어. 그 싫음이 나한테 어떤 생각이나 영향을 미쳤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거라는 마중물, 싫은 거라는 마중물 말씀드렸는데, 좋고 미운 것 중에 제일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서 자다가도 미워갖고 잠 못 잔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설레어서 잠 못 잤던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 이야기가 에세이의 기본입니다. 내 사람, 그때 그 사람, 그분, 그 캐릭터, 그 좋은 사람, 그 미웠던 인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피재현 시인의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시가 한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네 애비도 없는데 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감나무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 감나무를 베어버린 이야기 같지만 이 시는 사실은 아버지시죠. 아버지 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감나무 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잘못 따면 감나무 감이 뚝 떨어져갖고 퍼져버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귀찮고 힘든 일 같이 하자 했을 때 같이 해드릴 걸.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감나무도 필요 없고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많은 감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시가 되었지만 문장으로 탄생이 돼서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중물은요,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잊어버리셨어도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한 사건도 있고요. 그때 참 나는 예뻤지, 행복했지. 아, 그 작은 어떤 일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것은 나의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눠주게 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 내가 태어나서 내 생애에서 행복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넌 언제 제일 행복했어?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아이를 못 가져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첫애를 낳았거든요. 첫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배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가 묻은 아이가 저를 이렇게 제 배 위에 올라가서 눈을 뜨고 저를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 저를 지켜보는데 그때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억에 남는 사건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다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 에세이를 끄집어내고 생산하고 탄생시키는 데 되게 큰 기여를 합니다. 김광

한림 시인의 갈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갈등에는 조금 어떤 사연이 좀 숨어져 있는 시인데요. 비탈로가 난 아내를 데리고 대불고 고속버스 온천으로 간다. 18년 만에 새삼 돌아보는 아내, 수척한 강산이여. 그동안 내 자식들을 등꽃처럼 매달아 놓고 베베 꼬인 줄기 까칠한 아내요. 제 아내분이 뭔가 빚을 지셨나 봐요. 그걸 이제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천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이 노년의 아내를 보니 아내가 너무 거칠한 어떤 아주 메마른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헤어지자고 나선 마음 위에 덩굴처럼 얽혀드는 아내의 손발. 내가 지금까지 참 고생시켰구나. 싸늘한 인연이야, 싸늘한 인연이여, 허탕을 치면 바라보라고 하늘이 적이 걸려있다. 그대 이 세상에 왜 왔지? 빚 갚으러. 이분은 이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제 이별 여행 갔다 와서는 헤어져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어떤 아내의 그 덩굴처럼 얽혀있는 손발, 그리고 아내의 여의고 거친 육신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 아내가 진그 빚을 나도 같이 갚아야겠다. 왜? 나는 아내한테 이미 모종의 빚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내와의 어떤 빈이야기, 그 여행에서 깨달았던 이런 생각, 적어놓으면 한 편의 에세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할 때도 남의 이야기지만 그 어떤 구절을 따다가 거기에 댓글을 달듯, 주석을 달듯 내 이야기를 연결시키실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에세이의 재료 중에 하나는 내 심장에 꽂힌 누군가의 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오래 남아있던 어떤 말. 서정춘 시인의 시 30년 전이라는 시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시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봤어요. 서울역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곳에 이 시가 있다는 게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리고 배고팠던 그 어린 자식이에요. 자식이 고향을 뜨는데 아버지가 줄게 없어요. 줄게 없어서 말을 주셨어요.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말 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기서는 배고르니까 다른 데 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든 자식이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난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붙들고 시인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이 시인이 힘들었을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나타나서 시인을 건져줬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쓰면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에세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언은 제 가슴속에도 몇개 접혀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한 문장 구절이 여러분 에세이를 도와주는 마중물이 될수 있습니다. 마중물 중에서 제일 파워가 센 마중물은요, 사실은 아픔과 상실이에요. 아픔을 겪고 역경을 겪고 어떤 미술가가, 화가가, 소설가가, 시인이 이런 절작을 낳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흔히 보시는 스토리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그 아픔에서 마치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송진이 배어나오고 수액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말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말들이 생겨요. 그 아픔과 상실이라고 하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글을 에세이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시인데요. 이여령 쌤이 남기신

마지막 시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따님을 생각하시면서 쓴 시예요. 따님이 헌팅턴 비치에 살고 계셨나 봐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살던 집이 있을까? 네가 돌아와 차고 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네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 길이 거기 있을까? 네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바람처럼 스쳐간 흑인 소년의 자전거 바퀴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까? 가면 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기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딸이 너무나 그립고 그다음에 딸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 작품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없어진다, 좀 나아진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내 상처하고 마주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덜 아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뭔가를 상실하셨을 때 연필하고 종이를 준비해서 한번 에세이를 써보세요. 그 아픔하고 상실을 다독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에세이는요, 사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런 원리하고 되게 비슷한 작법이 있습니다. 경물치지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물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 안에서 추상적인 의미하고 이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마중물로 제시했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경험, 어떤 기억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말, 대사, 어떤 소설의 한 구절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뒤에 내 의미, 내 생각을 정리해서 붙여보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나의 감정만 갖고 저글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일화나 사건이든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반드시 등장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모호하게 끝나는 게 우리 에세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세이는요, 쓰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에세이를 쓸 때는 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했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니야 잠깐만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딩을 쓰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이 막 시끄럽게 떠든 소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막 제멋대로 날뛰는 거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바로 나의 인생과 삶과 사건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에세이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만의 가치관 중심을 찾는 어떤 표현이 뒤에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세이가 왜 좋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에세이를 쓸 때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중물로서 좋은 몇 가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방법은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못 쓰겠어 라고 싶으시면 자, 이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라는 문장을 앞에 세워놓고 그 문장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뭔가가 나올 겁니다. 내 에세이가 처음 했을 때는 분명히 못 났더라도 그 에세이를 지우지 마세요. 나의 비밀 폴더에다가 넣어두세요. 우리 속꿉장 할 때 남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도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보물들을 내가 이렇게 상자에 담아놓는 것처럼 담아두세요.

나는 거기다가 넣고 닫아버려도 그 글은 내 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글과 그 글에 담긴 내 자신과 마주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혁 교수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돈을 벌고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기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기업들은 사회 환원적 성격의 CSR, 즉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해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법률을 준수하고 윤리적 실천을 한 이후에 지금의 시대는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공공의 가치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국립암센터에 서홍관 원장께서는 매년 지속적으로요, 술을 약간 마시면 건강에 좋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음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적정 음주량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금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끊어야 돼 막 얘기하지만 똑같은 1급 발암물질인데 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하죠. 알코올 도수 16도 정도면은요. 우리는 그 술에다가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말일까요? 잠시 우리의 공공장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3, 4, 5 음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뛰노는 아이들이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요, 주요 선진국의 공공장소에서 어른들이 거리낌 없이 음주하는 행위를 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법과 조례가 촘촘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법이 예를 들면 오픈 컨테이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류 개봉 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개봉된 술을 들고 공공장소를 산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미국 뉴욕주에서는 $1,000 이하의 벌금, 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캐나다도 대부분의 주의 공공장소에서 사전 허가를 득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대한 음주문화 속에서 변화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류 회사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켓을 쉐어하는, 즉 시장을 확대시키겠다라고 한다면요. 갑자기 일반 아이들도 가고 모든 연령대가 방문하는 카페에서도

진열대에 맥주나 A를 진열해 놓고 판매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마인드쉐어, 즉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정한다면 무슨 무슨 술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어떤 술을 마시면 뭐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는 마케팅 전략 또는 메시지들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시선으로 주변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음료수와 함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 맥주라든가 소주라든가 늘 일상적으로 이러한 주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에는 바로 이 최소화 조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류 제품 자체에 대한 노출 최소화.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노출 최소화죠. 이 최소화의 원칙을 갖고 접근만 하더라도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갔을 때 주류를 넣어 놓은 냉장고에 19세 이하는 열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냉장고 문에 붙일 수 있는 주류회사가 있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기업이 절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활동들을 누군가 채택하고 그와 같은 캠페인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실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모든 기업들은 불편한 의제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기업 활동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부작용과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 CSR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평가도요,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나뉘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통의 절대량과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그 자체의 양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다 없을 때 우리는 CSR이 누락됐다라고 오미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공헌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히려 소통의 양이 적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브러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소통도 많이 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양도 절대적으로 많을 때 커미팅한다라는 표현, 즉 헌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의 양은 적은데 소통의 양만 많이 했을 때는 우리는 워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CSR 워싱, 뭐 그린 워싱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죠. 일종의 유사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영역만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들이 간과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보이딩, 즉 회피의 영역입니다.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서비스, 제품 또는 기업과 관련해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마주하거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일련의 활동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불편해하는 의제, 우리 기업이 다루고 싶지 않은 의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의제, 그 의제 앞에 당당히 마주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 어보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해내야만이 진정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공헌 활동의 절대 양,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의 소통량,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의제, 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앞에 당당히 마주해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무언가 새로운 해법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20% 플라스틱을 줄인 컵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한게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컵 그러면 가장 불편한 의제로 받아들일 기업이 아마 스타벅스 같은 기업일 겁니다. 그 의제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의제와 마주하고 비판자들과 토론하고 어떤 식으로든 R&D를 통해서 무언가 해보겠다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런 협력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뭐 친환경 홍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의제에도 주목하고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그 회피라고 하는 부분을 교묘히 어떻게 더 빠져나가고 본인들이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만 기업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활동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팔려고만 하면 단기적으로는 팔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도달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의 과제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민감한 이슈 앞에 당당히 마주하면서 무언가 작은 단기적인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나가면서 이해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유지하고 또더 나아가서 그 기업이 한발더 혁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핵심은 피하고 싶은 의제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다로 하겠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돼.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나흘째가 되니까 점점 친해지고 점점 내용이 익숙해지고 고대근동 세계를 이렇게 쭉 우리가 3000년을 훑으면서 띄엄띄엄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자 이제 수메르하고 이집트에서 큰 문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독자적으로 이 당시 기원전 3000년대는 서로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는 의식하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 교류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원전 2000년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점점 직접 교류하는 시대가 나오게 돼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당시 고대근동 세계 기원전 2000년대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북부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남부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명이 비옥한 반달지대를 중심으로 시리아하고 필리스티아, 아나톨리아 반도로 쭉쭉쭉 뻗어나간다. 물론 페르시아 쪽, 엘람 쪽으로도 뻗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중심부와 주변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메소포타미아 남부나 북부는 세계의 중심의 역할을 해서 여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종교나 언어 같은 게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다른 지역, 즉 시리아, 필리스티아, 아나톨리아 반도, 페르시아 이쪽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지역, 이렇게 문명이 발원하는 지역과 받아들이는 지역, 표준 지역과 그 표준을 받아들이는 지역,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아시리아라는 도시부터 시작할 건데요. 아시르는 저번에 보신 압칼로 그림 있죠. 그거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훈남 있죠. 최초의 그 천사. 지금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하지만 그 당시는 이게 너무 잘생겼어. 막, 진짜. 고대 아시리아의 강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리아는 원래는 아슈르라는 도시예요. 근데 아슈르라는 도시는 수메르 연맹 때도 안 나왔었고 비교적 후반에 나왔어요. 왜냐? 땅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나오거나 물산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티그리스강을 건너는 딱 요지에 있어요. 거기를 거쳐가야지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은 절묘한 요충지에서 도시들의 그 상업을 서로 거래해주면서 컸어요. 그래서 이미 기원전 3000년대,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물건이 강을 넘어가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이 집산지가 되고 물건이 모이게 되면 창고업이 발달하죠. 보관해주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고업이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어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요. 이미 그것이 발달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상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상인들이 쭉쭉쭉 뻗어나가게 되고 처음부터

안치아, 브리타니아, 캘리포니아. 이렇게 뒤에 이하 붙으면 말레이시아, 말레이반도 근처에 그거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요 부근의 땅 이름을 그렇게 하죠. 하다가 지역 이름이 되거나 주의 이름이 되거나 나라 이름이 되거나 하는 건데,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할 때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그걸 다 얘기하는 거고, 아수르라고 하면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 그러면 바빌론이라는 그 도시, 바벨이라는 아카드어로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바빌로니아 하면 그 바빌론에 영향이 미치는 곳. 을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처음부터 아수르도 중요했는데 아시리아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 장사를 하려면 우리의 상거래나 우리의 그 거래하는 그 영역이 미치는 영역이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곳. 저 사람들하고는 약속도 할수 있고 물건을 맡길 수도 있고 어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역이 미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자기네 장사하는 영역이 미치는 곳은 정정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안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까지, 즉 상인들이 정치까지 장악한 곳인데, 이 시대가 끝나고 1000년쯤 지나게 되면 신아시리아 제국이 나오거든요. 신아시리아 제국은 상업적인 제국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의 멘탈에는 이미 여기서는 상인들이 주도한 어떤 진취적인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상업 정신에 투철했냐?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아 상업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티그리스 강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서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기원전 2000년대에. 그래서 아나톨리아 상업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아나톨리아는 이때 처음으로 문자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히타이트인들은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세머를 써요. 그러니까 어족이 되게 다른 사람들인데 아시리아가 자기들의 언어를 아나톨리아 반도 히타이트인들한테 물려주면서 히타이트에서 상업 식민지와 문자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의 문자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중국 글자 써가지고 이두나 가차 쓰듯이 아시리아 문자를 가져와서 그것을 변형해서 쓰던 문자예요. 옛날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최초로 상업적인 어떤 마인드로 자기 영역을 개척한 나라다. 이게 아시리아의 멘탈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종교인이 주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즉 사제들이라든지 이런 게 주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헌도 바빌론 것을 베낀 문헌은 많이 있는데 스스로 만들지는 못해요. 대신에 상업적인 마인드, 어떤 전쟁, 원정, 여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실용적인 사람들. 자, 이게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차지한 아시리아고,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차지한 바빌론은 어떤 사람이냐? 바빌론은 전통적인 문화대국이에요.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첫 번째, 수메르와 아카드의 적자였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아시리아, 그 다음에 하이집트 쪽의 파라오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비옥한 반달지대를 통해서. 그럼 그 편지는 무슨 언어로 쓰여 있을까요? 어떤 한 언어로 쓰여 있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바빌로니아의 언어였어요. 이게 아카드어예요. 아카드어를 쓰는 나라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예요. 그래서 아카드어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카드어를 공부하게 되면 바빌로니아 문헌도 볼수 있고, 아시리아 문헌도 볼수 있고, 아카드 문헌도 볼수 있고, 이집트 일부 문헌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 전체가 아카드어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즉, 링구아 프랑카, 그 국제 공용어인데 지금의 영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죠. 한중일 만나면 한문으로 소통했잖아요. 그이 당시 사람들은 아카드어로 소통한 거죠.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수천 년 동안 아카드어가 표준이었는데 이 아카드어는 어디 아카드어냐? 바빌로니아의 아카드어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힘이 엄청났죠. 그 자기네 언어를 그렇게 퍼뜨릴 정도가 되었으니까. 바빌론에서 아카드어를 썼던 임금들 중에 바빌로니아가, 고 바빌로니아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임금은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예요.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죠. 함무라비 이렇게 생겼어요. 측면에서 보면 좀더 리얼하게 보이죠. 이 섬노감 석비인데 여기 돌아가면서 아주 깨알같이 그 썼어요. 그 여기 이제 이게 위거든요. 함무라비가 태양의 신한테 법전을 받는 장면인데 누가 함무라비게요? 왼쪽이게요? 오른쪽이게요?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왼쪽이 왠지 인상이 함무라비 같다. 오른쪽이 함무라비스럽다.
예, 앉아 있는 사람이 신이에요, 대체.

그러니까 임금이 겸손하게 태양의 신 샤마시한테 이 법전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표면 보여주시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 그 텍스트가 이렇게 쫙 깨알같이 쓰여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만든 거예요. 이거를 뺏겨서 수사에 갔다가 수사에서 다시 프랑스 루브르로 왔던 그 석비예요. 함무라피는 어떤 사람이냐? 사르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정복 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함무라피를 따르는 바빌론 사람들한테 함무라피는 엄청난 영웅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함무라피를 평가하는 글이 남아 있거든요. 주위 작은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정말 배신자라고 뒤통수 잘 치고 오늘 동맹을 맺었다가 그래서 저놈 도와가지고 같이 군대를 출정했을 때는 같은 편인데 자기가 수 틀리다고 그냥 뒤통수 치고 이런 걸 잘하는 약간 그런 좀 능수능란한 모습으로 들여진 게 약간 정복자들이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좀 남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큰 제국을 이루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을 눈에 넣는 이에는 이밖에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그거 한줄 나오니까. 근데 눈에 넣는 이에는 이는 진짜 함무라비 법전은 어떻게 쓰여 있나. 그걸 지금부터 볼 거예요. 법전 더 뒤로 가면은 이제 196조나 돼야 돼요. 거기 가면은 눈에 넣는 이에는 이가 바로 196조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약 한 자유인이 자유인의 아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면 그들은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유인이 아빌룸이라는 아카드어인데 이거는 그 바빌론 사회의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평범한 그냥 사람이에요. 자유인이 자유인 아들, 그러니까 자유인대 자유인이에요. 그렇게 뭐 눈을 멀게 하였다면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그런데 197조는 거의 비슷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른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분은 그 눈에 눈눈 이에는 이. 지금은 뼈라고 번역하지만 옛날은 이라고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눈눈 이에는 이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 대 자유인.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닌 노예는. 그게 그 바로 밑에 199조예요. 시작. 만약 그가 자유인 노예의 눈을 멀게 하였거나 자유인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노예 가격의 2분의 1을 달아줘. 노예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따진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눈이나 뼈가 부러지면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반이 손상되었다 생각을 해서 노동력으로 한 거죠. 이게 눈에 눈은 이에는 이에요. 즉 이게 바빌론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정의인 거예요. 자유인끼리는 동등하게 하고 평민은 조금 돈으로 금전 형으로 할수 있고 노예인 경우에는 노동력으로 셈을 하는 그런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이 아윌룸이라는 단어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아윌룸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바빌론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자유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권리가 다 있고 의무도 다 있고 모든 걸다 있어요. 하지만 아윌룸 밑에 있는 평민이나 노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접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서 빠진 게 있어요. 왕족과 귀족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법 위에 존재 같아요. 아예 언급은 안 하니까.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이 법전이 실제 쓰여졌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늘 의문을 가져요. 이게 아마 통치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공정하게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지 실제 법률로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물음표 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법전은 있는데 법전이 이대로 실제로 적용되었으면 뭔가 법률을 진행했다는 판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성전의 신전의 제일 가운데 있었거든요. 신전의 제일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지를 못하는데요, 거의. 그래서 통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했는데 만약에 통치 이데올로기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정교한 사회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바빌로니아가 이랬다는 거고 우리 이제 금방금방 뛰어가니까 히타이트로 가봅시다. 히타이트는 이게 이제 차탈라 휴육에서 나온 건데 이제 켈레 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쿠바바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대지의 어머니라고 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풍요로운 어머니 상이죠. 다산 뭐 이렇게 풍요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몰라요. 왜냐? 명문이 안 나와요. 요 옆에 근처에서라도 어떤 신의 이름이나 이런 게 글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차탈리옥에서는 거의 다안 나와요. 이거 외에도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히타이트가 아시리아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도 훌륭한 문명을 세운 건 맞아요. 이런 훌륭한

것들이 나와요. 사슴상 같은데 이것도 역시 명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 밑에 있는 설명이나 책에 있는 건 엄밀히 말하면 추측이에요. 그렇다고 그 추측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거 외에도 비슷한 그림들 많아요. 이거는 태양을 표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찬란하게 잘 만들었죠. 기원전 3000년대 이런 거 만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것도 역시 이런 사슴이라든지 이런 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업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도시를 만들고 뭐 하투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네 문화가 꽃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어요. 우리가 고대 근동 3500년부터 수메르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문명이 있었던 흔적은 곳곳에서 나와요. 굉장히 잘 만든 것도 있고 와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건 텍스트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누가 만든 거고 왜 만든 거고 어떤 습관과 관습을 가졌고 이런 걸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아나톨리아 상업 식민지 이후의 히타이트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지도를 봐주시면요. 아나톨리아 상업 식민지 시대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히타이트 쪽으로 넘어간 것도 되게 놀라운데 히타이트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적인 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자마자 굉장히 빨리 아나톨리아 반도를 통일하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쭉쭉쭉쭉 뻗어나갔어요. 사실은 약간 슬픈 역사가 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가가지고 굉장한 이익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게요? 이거는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얻는 이익은 도량형을 속인 거예요. 문맹인들한테 가니까.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금방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식으로 자기네들이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투실리가 나오고 갑자기 저 시리아 지방의 알레포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어요. 아시리아 시기였어요. 이건 정말로. 빨리 가서 원정을 해서 저 도시를 장악해서 자기네 식민지로 삼는 거.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투실리를 이어서 무르실리가 무려 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1595년에. 이거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바빌로니아까지 쳐들어가서 그 수메르 아카드의 적자이자 적통을 잇는 그 문화적인 제국이자 그다음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진 바빌로니아가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이 과정이 기록이 정확하게 없어서 몰라요, 사실은. 여기에서 점령을 하고 오래 있었으면 역사가 많이 기술되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점령하자마자 곧 돌아가 버렸어요. 웃기죠? 아나톨리아 반도는 물산이 적은 데예요. 산물이 적어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라서 그 히타이트는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평생 정책이 뭐냐면 남진 정책이에요. 이 부욕한 반달지대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전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역사는 저 오른쪽에 그리스 있죠? 북쪽에 그 흑해 쪽 있죠? 여기 동서남북에 있는 잡다한 조그만 민족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는 무조건 남진이에요. 비옥한 초승달지대로, 비옥한 반달지대로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저 풍요로운 바빌론까지 우리가 점령을 해보자 그러고 기세 좋게 내려왔는데 지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내려온 무르실리가 하투샤, 즉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를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냐? 자기 매부 한틸리한테 맡겨놓고 왔거든요. 한틸리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없을 때 저기서 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늘 자기 매부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점령을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다스리고 거기에서 그냥 왕이 되면 되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바빌로니아로서는 한숨 놓은 거죠. 그럼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틸리 손에 죽었어요. 너무 아깝죠.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역사인데 왜 그러냐면 히타이트가 이 동네를 다 한번 뒤집어 놨어요. 알레포 멸망시켰죠. 아시리아는 이때 약체였죠. 바빌론까지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이른바 암흑 시대가 와요. 암흑 시대는 뭐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시대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시대. 즉 어느 도시 국가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질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수메르와 아카드의 질서가 있었는데 저 변방에서 히테이트가 쳐내려와갖고는 중요한 도시 국가를 다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자기는 여기를 또 완전히 다스리지도 않고 돌아가 버리니까 돌아간 다음에 더 여기가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보면은 천황하고 매부가 맞선 역사가 많잖아요. 맨날 좀 권력 다툼 하잖아요. 막. 그리고 드라마로도 맨날 나오잖아요. 이렇게 칼 쓰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히타이트의 한틸리하고 무르실리 1세가 맞선 역사는 너무나 후과가 컸어요. 고대 근동 세계가 전부 거의 몰락해버리는 지경에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영역 국가가 막 쭉쭉쭉 나오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었으면 야훼 신앙은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잠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신은 수메르와 아카드의 신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메이저 갓, 나머지 그룹은 마이너 갓, 즉 큰 신, 작은 신. 이걸 한문으로 주신, 종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냥 큰 신, 작은 신 하면 돼요. 큰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신전이 있는 신들이에요. 니프르의 엔닐이라든지 아니면 이슈타르라든지 아니면 엔키라든지 이런 큰 신들은 큰 신전의 주인이고 자기 도시가 있어요. 이런 신들은 주신들이고 대체로 신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요. 아니면 결정적인 역할을 맡든지. 작은 신들, 마이너 갓은 어떤 신들이냐? 신전이 없어요. 자기 도시도 없어요. 이 신들은 뭐 하냐? 대체로 제한된 역할을 해요. 엔닐이 아누한테 전령을 보내잖아요. 그럼 전령 신들. 아니면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 뚝딱뚝딱 만드는 장인신들, 아니면 집안에서 문지기 신들, 이렇게 작은 신들이, 아니면 광해에 떠도는 신들, 광해에 떠도는 신들은 대체로 불길한 신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신학, 그 수메르와 아카드 이런 신학들, 큰 신과 작은 신을 갖고 있는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야훼 신에 대해서 들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이삭의 후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야 너네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럼 야훼 신이에요. 그러면 그 신은 어떤 신이겠어요? 마이너 갓이에요. 신전이 없잖아요. 도시도 없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작은 백성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데 이게 야훼 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신전 없는 신. 근데 야훼 신이 신전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나중에. 언제 가졌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다윗이 이제 다윗 성이 됐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사무엘기 하권 7장쯤 보면은 나는 다윗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막 고생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궁을 만들었어요. 다윗궁. 그래서 나는 향방나무 궁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느님은 아직도 저렇게 천막을 돌아다니시니까 안 되겠다. 하느님한테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탄 예언자한테 문의를 해요. 그런데 그날로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야훼 하느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서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았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훼가. 나 집 없는 신이다 이거예요. 나 원래 떠돌아다닌 신이었고 뭐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체질이 안 맞는다. 나는 성 밖에서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신이었지 큰 집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 때는 못 들어가고 솔로몬 때에 들어가서야, 그 아들 때에 들어가서야 그 정성을 봐서 들어간다고 하세요. 이 야훼 하느님의 특징이죠. 야훼가 이제 어떤 신인지는 대충 아셨겠죠? 제가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야훼와 이제 싸운 신이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어떤 신이었냐? 바알도 굉장히 넓게 퍼진 큰 신이었거든요. 그 바알이 어떤 신이었냐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바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알은 원래 일반 명사였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인님, 주인님 할 때 바알님, 바알님 그랬는데 그리고 요 오른손에 든 게 번개 다발이에요. 번개를 우르릉 꽝꽝 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신이 있어요. 현대에. 예. 토르죠, 토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거를 하러 가면 쌔가루가 막 날리게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기름진 빨래 이런 걸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 하면 쌔가루 같은 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0벌 이상 들어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이제 마스크, 귀마개, 뭐 볼펜, 어떤 때는 이제 열쇠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는 잠바 하나 맡길래 해도 보통 5, 6천원은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는 시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하 여름 거 같은 경우는 1,000원, 동복 같은 경우는 2,000원이에요. 춘추복도 상하 1,000원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만지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까 일하실 때. 그러니까 더 깨끗이 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지원사 일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식사 준비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무릎을 다쳐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서로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손발이 맞고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제 찢어진 옷, 구멍난 옷, 단추가 떨어진 거.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도 오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분은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단 얇은 걸 안에다 대서 다시 누벼주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다 수선해주고 있어요.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같이 깔끔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건성건성 해주면 그분들이 일할 보람이 나겠어요. 옷을 봤을 때 아 그래도 깔끔하다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입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패브리지를 한 번씩 싹 뿌려드려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0: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Why not? 과학이 전 국민의 취미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된 취미는 과학이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예, 지금까지 99회를 방송했던 겁니다. 저는 참 대단합니다. 100화까지 이렇게 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울 줄은 몰랐고, 물론 이제 고비도 많았죠. 네, 정말 이게.
1: 그러니까 수학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2: 귀에서 피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을 만든
3: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만든 거죠.
1: 이거는.
3: 그죠? 예.
0: 여러분들 한 40분, 50분 보시지만, 정말 한 두세 시간을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는데요. 이게 보통 칼로리 소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데, 기억나는 편 있으실까요?
4: 저는 상대성 이론 특집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0: 상대성 이론.
4: 그때는 진짜 약간 유레카의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연구실에 달려가서 저희 학생들한테, 얘들아, 들어봐봐 하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 설명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어, 진짜로?
4: 네.
5: 저는. 예. 그 예전에 정희선 박사님이 나오셨던 네네. 독극물 편.
0: 아, 독극물.
5: 네. 뭐 독극물 내용도 재밌었지만 또 제 옆에 있는 이 장홍재 교수님이 정규 멤버로 들어오면서 더 풍성해졌던 그런 화여서.
0: 먼저 들어왔다는 거 어필을 하시네.
5: 어, 맞습니다.
6: 저는 뭐 연금술 편이 기억이 남습니다.
0: 연금술, 네. 그렇죠.
6: 제가 이분들 못 해봤지만 게스트로 입장도 해봤고 또 역병의사 옷으로 모았던 코스튬도 직접 입어보고.
7: 안녕하세요.
6: 물어보고 맞아요. 하고 싶은 말 실컷 떠들어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솔베이. 아. 짠. 솔베이 편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신진 세력과 양자 역과 그 선배들아 이게 약간 그 도전장을 내면은.
8: 진영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0: 보어파 그리고 아인슈타인파. 약간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그 큰 획을 그은. 그런 그 솔베이 회의가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오늘, 그나저나, 100회 특집이고,
1: 네.
0: 100번째 아이템입니다.
1: 맞아요.
0: 보통 이 제작팀들 같은 경우는 100번째면 힘을 많이 주거든요.
1: 네.
0: 100회를 맞이할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4: 저희가 100회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네.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0: 아, 파티?
4: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0: 파리, 파리 타임.
4: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0: 뭡니까?
4: 초파리.
0: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아, 초파리 타임.
1: 아, 라임이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뭔가 백회니까 의뢰 이제 힘들 줄 알고 좀 너무 복잡한 주제라든가 머리 아픈 주제가 또 갈까봐 다른 양자로 가나 생각을 했는데 초파리다.
6: 너무 초파리 얘기를 많이 들은 기억이라 우리가 했나 안 했나가 조금 헷갈려요.
0: 그렇죠.
6: 네, 오늘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대왕 씨만 믿고 가면 되나?
4: 또 저희 초파리 이 패밀리 초파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0: 초파리 연구회가
4: 초파리 그 연구회가 초파리 학회가 있습니다.
0: 학회가 아 학회 네. 있겠죠. 네. 아, 초파리 연구회.
4: 초파리 학회 또 회원님.
0: 아 회원님. 아, 네. 좋습니다.
4: 회님 회님 모셨습니다.
0: 회님.
3: 회님.
0: 자 우리 초파리 연구회 회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선생님이시다. 예. 자,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초파리를 동물 모델로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심지원 교수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우리 심 교수님, 일단 너무 반갑고요. 초파리 연구회라는 걸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100회 만에요. 근데 제 초파리가 이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낳았습니다. 우리 기특한 초파리 구경 좀 하실라우? 뭐 이런 걸 한다든지.

0: 이런 건가?
1: 뭐 실제로 최신 연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촛파리도 공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2: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촛파리를 서로 바꿔요?
1: 네, 촛파리가 이제 플라스틱 병에 저희가 바이알이라고
0: 아, 진짜 부르는 배달이 와요?
1: 네, 플라스틱.
0: 네, 플라스틱 병에 진짜 움직이는 저기 있네.
1: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3: 네, 요거는 오레곤에서 발견된
1: 네, 오레곤에서 발견된 빨간 눈 야생형
0: 초파리.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안 보이는 거지? 빨간 눈이 안 보이는데 빨간 눈이에요?
2: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했어요.
0: 와, 대박이다.
3: 보여요? 보시면 빨간 눈.
1: 그리고 여기가 이제 퓨파, 구더기들도 같이 옵니다.
0: 아, 다 다르구나, 종류들이.
4: 이거 땡기면 뽑히는 거예요?
1: 땡기면 그렇죠? 탈출합니다. 어.
0: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 계십니다. 아, 이거 신 교수! 아, 좋은 거 있어. 고보학과 써. 그럼 맞대리 한번 할까? 뭐 이렇게 교수님들끼리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
3: 그거는 아, 되게 중요한, 네. 중요한 게 네. 특정한 초파리를 만들었는데 네. 이 초파리가 연구에 여러 개 활용될 수 있으면 아,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연락 오면 네. 보내주는 게 미덕이에요.
0: 네. 아, 그래요? 아, 진짜로요?
3: 실제로는 서로 널리 널리 나눠 쓰고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크자.
0: 그래서 그 네. 패밀리인 거죠?
1: 네. 아,
0: 근데 초파리 학계를 이제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분 약간 감투 있죠?
1: 그럼요. 뭐 높으신 있죠? 분이십니다.
0: 뭐예요? 높으신 분이요?
3: 저는 임원.
0: 임원.
3: 아, 임원이에요. 초파리 학계 임원이고 여기는 전직 임원.
0: 아 전직 임원이 네,
3: 전직 임원이시죠?
1: 전 회원의 임원.
0: 그러면 그냥 집에서 수박 먹고 다가 나오는 그 초파리를 연구한다는 겁니까?
3: 아 무시하시는 겁니까?
0: 아니 궁금해서요.
3: 네, 아 우리 왜 머리에 눈이 달리고 몸통에 팔이 달리고 초파리가 없었으면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0: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초파리 연구의 두 분 학회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학회 명예를 걸고 초파리가 인류에게 어떤 공헌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민의학 100회 특집 주제는 초파리입니다. 자, 여름이면 나타나는 그 초파리, 이 작은 초파리가 대체 인간한테 뭘 해줬다는 겁니까?
1: 제일 먼저는 이제 유전 인자의 실체를 밝힌 것이 초파리가 유용하게 쓰인 가장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0: 유전 인자의 실체? 네. 무슨 말이죠?
1: 유전 인자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1850년대에 네. 맨델이 이제 완두콩 실험으로 증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완두콩 실험?
2: 아, 너무 네. 항상 배우죠. 네.
1: 첫 번째 세대에 둥근 모양의 아빠 완두콩과 쭈글쭈글한 주름진 모양의 엄마 완두콩을 같이 네.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 다시 둥근 모양의 아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1세대 둥근 모양을 다시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 둥근 모양뿐만 아니라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이 다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유전 인자에 대한 것을 처음 깨달았죠.
0: 완두콩 실험으로.
3: 맨델의 그 연구 논문 제목의 핵심 단어가 잡종이거든요.
0: 잡종.
3: 잡종의 문제를 사실 맨델이 풀면서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아빠 완두콩도 둥글었고요. 그 자식. 쭈글쭈글한 콩과 교배해서 낳은 자식도 둥글었는데 네. 둥근 완두콩과 쭈글쭈글한 완두콩의 잡종인 자식은 심으면 그 자식들에게서는 쭈글쭈글한 애가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율이 항상 3:1로 나와요.
2: 그러니까요. 이거 학창시절에 네. 배우느라고
1: 맞아요.
3: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맨델이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가능성을 이제 되게 분명하게 이 수치적으로 보여줬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실체, 유전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맨델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2: 그렇겠죠.
3: 그 이후에 아마도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추정을 확실하게 보여준 생물이 사실은 초파리였던 거예요.
0: 아, 그러면 초파리를 뭐 이렇게 해부를 한 거예요?
1: 아, 초파리를
0: 말로 이제 알려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초파리를 이제 정식으로 연구에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는 토마스 헌트 몰건이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사실 몰건이 목표했던 연구는 유전자를 찾겠다라는 게 아니었고요.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키우면 어떤 진화를 하지 않을까?
0: 초파리가
1: 라는 거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2: 아 진화는 안 하는군요.
0: 초파리 진화는 다 끝났다.
1: 네, 네.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막 엄청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눈 색깔이 다른 초파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0: 눈 색깔이요? 네. 어떤 색깔로?
1: 눈 색깔이 원래 초파리 야생형

0: 들은 네. 빨간색 눈인데요.
1: 아, 원래 빨개요?
0: 네. 이제 하얀색 눈인 초파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흰색이요?
1: 흰색 눈을 가진 초파리들이 갑자기 태어나기 시작했다.
0: 네, 네.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되지? 혹시 이게 다음 세대에도 흰색 눈이 전해져 내려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 교배 실험을 또 시작합니다. 암컷의 빨간 눈을 가진 초파리와 네? 흰 눈을 가진 수컷을 교배를 하면 예. 그 다음 세대에는 모두 다 빨간 눈을 가진 1세대가 태어납니다.
1: 이게 다 100%예요, 이거는?
0: 네.
3: 멘데리안 실험이랑 똑같아요.
0: 네, 똑같네요.
1: 완벽하게 똑같네요.
0: 네, 그래서 시블링 크로스라고 하는데 1세대들을 서로 교배를 하면 네? 그 다음 세대에 빨간 눈은 계속 나오지만 하얀 눈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1: 그게 이제 약간 그 손주가.
0: 네, 손주의 하얀 눈이 나오는데 근데 흰색 눈을 가진 초파리들이 유난히 수컷에 많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1: 수컷에?
4: 사라졌던 게 다시 튀어나온 것은 맨델의 실험과 동일한 네. 현상인데
1: 그렇죠.
4: 튀어나온 애 성별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네. 거죠.
1: 수컷에게만 하얀색이 하얀색 눈이 되니까.
3: 그게 어떤
1: 주제에 대해서?
0: 피메일의 경우에는 XX 그리고 메일의 경우에는 XY로 성이 결정이 되고요.
4: 우리랑 똑같은 거죠.
0: 근데 이제 흰색 눈을 결정하는 그 유전 인자가 X염색체에 있었기 때문에 X염색체를 하나 가진 그 메일 초파리의 경우에는 흰눈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흰색 눈을 이제 보이는 형질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4: 빨간색이 우성에 해당하고 하얀색이 열성에 해당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성 하나, 열성 하나 암컷에서는 우성이 튀어나는데 수컷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열성을 하나를 받아버리고 다른 하나는 Y염색체가 되니까 말하자면 얘를 중화 혹은 완화시켜주는 게 X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3: 그 이해를 한 게 1세대에서 수컷의 흰 눈이 안 나타나는 거는 1세대 수컷에게 나오는 X염색체는 다 엄마한테 온 거네요.
0: 네, 맞죠.
4: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서턴이나 보바리 같은 다른 연구자들이 뭐 메뚜기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아마도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유전의 염색체설,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다는 가설을 내놨는데 이 모건의 실험은 염색체 위에 있을 거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눈을 희게 만드는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체를 정말로 1대1로 대응시켰다는 점에서 유전자 어떤 실체,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 실체를 보여준 그런 중요한 실험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1: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초파리 이야기고, 근데 이걸로 초파리가 인류에게 공헌을 했다 하기에는 좀 초파리. 아니 초파리 파리인데 그 파리하고 인간하고 좀 다르지 우리하고 그거 상관없지 않냐. 막 뭐 밝히는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우리하고 네. 뭔 상관일까?
0: 모건이 네. 거기서 더 대단한 점은 돌연변이를 그 이후로도 계속 찾았다는 건데요. 이제 빨간 눈, 흰 눈만 찾은 게 아니라 약간 덜 빨간색, 갈색,
1: 세분화라는군요.
0: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달라지는 눈 표현형도 볼 수 있었고요. 몸 색깔도 원래 야생형 초파리는 회갈색인데 노란색 몸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예 까만색 몸을 가진 그런 초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표현형을 보고 나서 아 이런 눈 색깔과 몸 색깔을 바꾸는 그런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있다면 이들이 같이 유전이 될까라는 질문을 이제 또 다시 던지게 되죠.
1: 질문이 되게 중요하네.
4: 그러니까 유전자를 하나만 찾고 그쳤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1: 끝났는데
4: 도대체 그 염색체와 섞일까? 유전자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발견을 하면은 아 됐다. 이걸로 나는 업적을 세웠다.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본인이 숙제를 만들잖아요.
0: 네.
1: 원래 과학자분들은 좀 다 그런 편이세요?
0: 숙제를 좋아하세요?
5: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던 게 되는 건 뻔한 일이라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될 일이 안 돼도 재밌고 이게 왜 되지 않는 게 돼도 재밌어.
1: 맞아요.
5: 이게 왜 되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솔직히 뭔가 새로운 게 보이면 항상 즐거운 거 같아요. 이건 왜 안 되지도 재밌어요, 근데.
1: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도 재밌고. 어쨌거나 답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2: 네.
1: 아니, 근데 아까 그 질문이 같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항상 같이 유전될까?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0: 네. 네. 모건은 이제 초파리가 만약에 이런 다양한 형질들이 같은 염색체 안에 있으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교배를 했는데요.
1: 네.
0: 옅은 색깔 눈에 회색 몸을 가진 엄마와 붉은 눈에 노란 몸을 가진 아빠가 교배를 하면
1: 많이 다르네.
0: 네, 그 다음 세대의 우성 형질인 빨간 색깔 눈 그리고 회색 몸을 가진

0: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이 아이들을 다시 옅은 색깔 눈을 가진 그리고 회색 몸을 가진 아빠와 다시 교배를 시키면 그 다음 세대에 원래 엄마 아빠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형질을 가지지 않은 노란색 몸을 가진 옅은 색깔 눈을 가진 개체.
1: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되는구나. 네. 어쨌거나
0: 이 새로운 어쩌판대.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했고, 네. 그리고 이게 아마 감수 분열 중에 상동염색체 일부가 서로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갑자기 또 머리 아파지네. 감수 분열이 나왔어요. 지금 상동염색체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지금 진도가 후루룩 가는데, 자, 감수 분열, 상동염색체. 이제 이거를 정신줄을 잡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 이거 저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 예, 이거 정신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잡으세요, 지금. 이거 알아야 됩니다.
3: 염색체는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염색체가 46개라고도 얘기하지만 23쌍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 왜 우리가 46개가 아니라 23쌍이라고도 부르냐면 23개는 아빠한테서 받고 23개는 엄마한테서 받는데 그 23개들이 1번부터 이제 성염색체까지 다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엄마에서 받은 염색체랑 아빠에서 받은 염색체 이 쌍을 세트를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1: 세트. 엄마 아빠한테 받은 이 쌍을.
3: 네. 근데 그 감수 분열 우리가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생식 세포를 만들 때 엄마에게서 받았던 거랑 아빠에게서 받았던 거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1: 정확하게 반절을 딱 받는 거예요?
3: 근데 정확하게 반절을 나누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0: 네.
3: 그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진 첫 번째 단계에 엄마에게 받은 염색체랑 아빠에게 받은 염색체가 물리적으로 섞여요. 네. 그거를 교차라고 해요.
1: 교차? 네.
2: 그럼 섞인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약간 물처럼?
1: 그 정확한
3: 아니, 그러니까 X자 염색체 생각이 나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X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말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나란히 붙어요. 얘가 이렇게 꼬이면서 오른손가락이 여기로 넘어가고 왼손가락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2: 아, 물리적으로 정말로 이제 합쳐진다고요? 네.
0: 물리적으로 상동한 지역, 그러니까 서로 같은 서열을 가진 지역에서 교차가 일어나는데요.
4: 그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4: 약간 그 결국에는 상동이니까 약간 비슷한 서열이어서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네. 그 교차되는 순간에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그 섞이는 순간에 어쨌건 또 다른 조합이
0: 생기는
1: 생길
0: 거죠.
1: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맞습니다.
3: 그럼 원래 한 염색체에 있던 유전자들은 서로 같이 세트로 다니는데 교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아빠 거랑 엄마 거의 조합이 섞일 수가 있는 거죠.
1: 엄마 아빠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손주한테 갈 때 네. 이게 네. 염색체가 크로스가 되면서 어쨌거나 재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어쨌건 둘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재조합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 발현될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1: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케이, 좋습니다.
0: 그래서.
3: 네.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1: 초파리 학회 해요, 나.
3: 홍보 임원으로 한 번.
1: 아니, 전 회장이죠. 예, 어쩌고도 장이죠. 네.
0: 원래 없었던 형질을 가진 저 파리가 태어나는 확률은 아주 아주 드문데요. 모건이 저런 초파리가 나타날 확률들은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매료됐던 사람이 바로 모건의 제자였던 알프레드 스터디번트였습니다. 사실 스터디번트는 모건의 연구실에 오기 전에 아빠의 농장에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교배하면서 말이 어떻게 브리딩이 돼서 형질이 섞이는가를 공부를 혼자 독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1: 관찰을 또 엄청 해낸 사람이네, 또.
0: 네, 그래서 그걸로 논문을 내고 어떤 유전인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다.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모건의 랩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모건이 형질이 이렇게 섞이는 형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 실험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스터디번트가 그 당시에 학부생이었는데요. 수업을 다 안 듣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시험도 제대로 안 보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이 모건한테 받은 데이터들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아~
1: 거기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3: 야, 훌륭한 과학자로서.
1: 진짜. 네. 그래서요, 그렇게
2: 계산을 하면요?
0: 거기에서의 이제 가설은 두 유전자가 멀리 있으면 교차가 될 확률이 더 높지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교차될 확률이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설이었습니다.
1: 근데 왜 멀리 있는데 왜 잘 나오죠?
2: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1: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 나오는 거 아닌가?
3: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의 같은 염색체 위에 A라고 하는

0: 유전자랑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아빠는 대문자 A, 대문자 B, 엄마는 소문자 A, 소문자 B가 있으면 대문자 A, 소문자 B나 소문자 A, 대문자 B의 조합을 물려받으려면 이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섞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근데 이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어디서 교차가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랜덤하긴 한데 이게 멀면 멀수록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1: 아,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간격이 그 어디서든 가능한 게 많아지니까.
2: 아니,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상식적으로 애초에 가설을 그렇게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학부생이 그렇게 세웠다고요?
3: 네, 학부생이 그렇게 다 증명을 했고요.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 유전자들마다 거리에 따라서 이 재조합될 확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유전자와 B 유전자의 재조합 확률이 5%, 그리고 B 유전자와 C 유전자가 10%. 그리고 A 유전자와 C 유전자는 15%다라고 한다면 B가 AC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건과 스터디번트가 상대적인 이 재조합 비율을 계산해서 X 염색체 위에 놓인 다양한 유전자들의 거리를 계산했고, 그리고 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2: 지도요?
4: 지도요?
2: 저게 지도예요? 알파벳만 적혀 있는데요?
4: 저도요.
2: 저게 어떻게 지도가 되죠?
4: 우리가 보통 지도라 하면은 위아래가 있고
2: 그러니까 뭐 형체가 좀 있어야 될 텐데.
4: 그러니까요.
3: 여기서 B가 옐로우라고 해서 노란 몸 유전자고요. C와 O는 화이트라고 해서 흰눈
2: 흰눈.
3: 유전자. P는 버밀리언이라 그래서 선홍색, 옅은 빨간색 유전자고요. R은 미니어처라 그래서 작은 날개. 그리고 M은 루디멘터리라 그래서 날개가 이제 거의 없어진 퇴화 날개를 말합니다.
2: 근데 B 같은 경우가 저게 옐로우라고 그랬죠.
3: 네.
2: 옐로우면 좀 좀 이해할 수 있게 Y를 좀 넣어가지고 뭘 했어야 되지 않나? Y 이런 식으로.
4: 그러니까요.
3: 사실 여기서 이 B는 이제 보이는 대로 적은 건데요. 블랙을 뜻하는데요. 이 유전자가 없으면 블랙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B라고 적었습니다.
4: 블랙이 없어지기 때문에 옐로우로 보인다.
3: 네.
2: 근데 저 밑에 0.0, 1.0, 30.7, 33.7 저게 지금 거리입니까?
3: 네, 저게 바로 이제 재조합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저희가 저 단위를 붙여서 센티몰건이라고 붙입니다.
2: 센티몰건.
3: 네.
4: 그 모건의 그 모건이에요?
2: 모건.
4: 아, 길이를 모건이라고.
0: 네, 센티몰건이라고.
3: 예를 들어 B와 CO 사이의 거리가 1.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1센티몰건을 말하는 거고요. 이두 유전자가 상대적인 재조합 비율이 약 1% 정도 된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 제일 좁으니까.
3: 네.
2: 예. B하고 C는 좁으니까 저 안에서 뭔가
0: 교차가 잘안 일어나고.
2: 교차가 잘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B하고 뭐 M 사이에는 절대 이제 활발하게 재조합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3: 네,
2: 그런 얘기잖아요.
4: 그러면은 저거는 지금 확률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예요?
3: 실제로 초파리 유전체가 다 읽히고 나서 X 크로모솜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 유전자의 순서와 거리가 몰건과 스톨디번트가 계산했던 이 상대적인 거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훗날 연구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0: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지금은 저희가 DNA 서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그 실제로 그 텍스트 몇 쪽에 있는지 예를 들면 이거를 볼수 있는 건데 조시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2: 그렇죠.
0: 저 계산해서 교배해서 나오는 재조합 빈도로 유전자 사이 물리적인 거리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의 어떤 순서, 말하자면 유전자들의 질서죠. 그걸 저렇게 시각화해서 마치 지하철 노선도 그리듯이 쫙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 때는 심지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2: 야, 근데 그게 얼추 지금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3: 네.
2: 그러니까 약간 인간 게놈지도 완성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먼저 초파리 쪽에 지도를 완성을 하니까 이제 인간하고 또 비슷한 것도 알게 되고. 뭐
3: 네.
2: 그런 거 아닐까요?
0: 그 인간의 게놈 지도의 시작에 가면
3: 맞아요.
0: 네.
3: 초파리와 스터디번트가 그렸던 저 지도가 최초의 지도인 거예요.
1: 지금 말한 모든 걸 학부생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2: 학부생?
1: 이거 말좀 키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학부생이 몇 살이죠? 몇 살이에요?
1: 대학생이니까 뭐 이때 해봤자 스무 살?
3: 20대 초반.
2: 이제 20대 초반인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4: 와.
3: 네, 실제로 몰건이 스터디번트를 엄청 총회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2: 천재주자네요, 천재주자야.
3: 그리고 몰건이 나중에 칼텍으로 옮겨갈 때 같이 이제 칼텍으로.
2: 스카우트 해가지고.
3: 네, 같이 갔어요.

0: 자, 이 타이밍에서 또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초파리 교배 있잖아요, 교배. 초파리 교배. 이거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뭐 아크릴 상자 안에다가 통째로 열어가지고 Let's go party time! 뭐 이렇게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1: 진짜로.
2: 초파리 교배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막 태어나는 초파리에서 버진 플라이라고 하는 아직 교미를 하지 않은 초파리를 고르는 겁니다.
0: 야, 그거 어떻게 고른대?
2: 배에 태변을 가지고 있어요.
0: 태변?
2: 그래서 그들을 골라서 방을 또 따로 줬다가 네. 나중에 필요한 피메일과 메일을 합쳐서 교배를 하게 됩니다.
0: 아니 근데 이렇게 작은 애들인데 구분할 때 이 핀셋으로 잘못하면 그냥 배 터질 텐데.
3: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저기 뭐 딱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 나 너무 궁금한데요.
3: 붓으로 해요.
2: 네.
0: 무슨 붓으로?
3: 무슨 붓으로?
2: 그림 그릴 때 쓰는 얇은 붓으로.
0: 그 붓으로 어떻게 해요?
2: 그리고 저희가 이 초파리들을 마취를 시키는데요.
0: 마취요?
2: 네, 보통은 이산화탄소에다가 네. 넣어두면 얘네들이 잠을 잡니다.
4: 근데 잠자는 게 막 몇 시간씩 자는 게 아니라 초단위로. 네,
3: 초단위? 초단위요?
2: 그 이산화탄소에 노출됐을 때만 자고요. 또 없어지면 또 이제 깹니다.
0: 깨요? 네. 그러면은 초파리 연구하시잖아요. 초파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때려잡습니까? 아니면 어서 와 환영하는 그런...
2: 저는 이제 초파리를 잘 알기 때문에 초파리가 집에 보이면 다 씻습니다.
3: 아, 어떻게든 박멸하려 하시는 거죠?
2: 박멸해야 돼요. 왜냐하면
0: 아, 그래요?
2: 그 며칠 이후에는 몇백 마리가 나오거든요.
5: 예. 저도 궁금한 게 그 보통 이제 화학적에서 어떤 분자를 만들 기술이 생기면 도전을 하는 게 정말 정말 복잡한 모양 만들기 진짜 어려워서 불가능할 거다라는 걸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막 자연에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못 만들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이런 약간 극한의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초파리도 그러면 막 교배를 하면 새로운 형질이 나오곤 하잖아요. 막 궁극의 초파리를 만들려고 막 온갖 힘을 다해 조합하는 이런 분은 없어요.
2: 궁극의 초파리.
5: 그 있지 않을까? 궁극의 무언가가?
4: 아, 근데 그런 시도가 결국 합성생물학적인 시도인데요. 네. DNA 같은 것 혹은 유전자들을 분석해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만 어떤 유전자가 켜지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초파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6: 그러면은 지금 1세대 연구자들은 이런 돌연변이를 그냥 기다렸던 거잖아요.
2: 네. 초기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0: 아, 초기에는요? 그러면 돌연변이 초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자, 나와라. 이게 약간 가차인가?
4: 그렇죠. 돌연변이는 가차다.
0: 아, 돌연변이는 가차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쫄깃함.
2: 처음에 모건은 기다렸죠. 그래서 2년을 기다리고 찾고 찾아서 흰색을 찾았는데 네. 그 학생이었던 윌러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돌연변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0: 야, 제자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까?
2: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0: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자식, 저건 돌연변이다. 저건 내 자식 아니여. 그게 거기로 그런 게 된다구나. 아, 스트레스를 줘요?
2: 네, 그래서 고온에 키워보는 실험을 하는데요. 높은 온도의 초파리를 키웠더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확률로 네.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윌러가 그때 가설을 세웠던 거는 유전자도 화학적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분자 수준의 변형을 일으키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변형이 나타나지 않을까?
0: 그러면서 이제 실험에 들어가는구나.
2: 네, 질문을 하고 고온보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엑스레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0: 네, 엑스레이를 어떻게 해요?
2: 엑스레이를 이제 초파리를 놓고. 주는 거죠.
0: 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 쐈더니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0: 아, 이거는 그거네. 그럼 감마선이면 헐크가 나왔듯이. 감마선 쬐니까 헐크가 돌연변이같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파리도 액션 계속 쬐니까 돌연변이들이 나왔다.
2: 네.
0: 어떤 돌연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2: 그때 이제 밀러가 발견했던 돌연변이는 뭐 눈 색깔이 얼룩덜룩한 돌연변이도 있었고 그리고 염색체 구조가 통째로 뒤바뀐 돌연변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유전학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유전학은 돌연변이에 대한 학문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유전자는 보이지 않잖아요.
0: 그렇죠.
4: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이게 하냐.

0: 망가뜨려서. 아. 보이지 않는 유전자를 엑스선이 됐던 뭐 스트레스 됐던 망가뜨려서 눈에 보이는 게 바뀌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뀌는 걸 찾고 그럼 이것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법론, 우리가 말하는 이 유전학의 방법론을 만든 게 사실은 이런 엑스선 실험 같은 걸 통해서 확립한 거죠.
1: 그래서 그 엑스선을 쪼인 애들 중에 이제 그런 애들을 다른 애들하고 교배를 시키면서 이제
2: 아까 새로운 애들
0: 지도를 그리고
1: 지도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애들이 막 또 추가로 이게 또 나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3: 생명과 힘들다니까.
1: 야, 그러니까 그러면 엑스선 맞은 애들 중에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4: 궁금하다, 궁금하다.
1: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애가 나왔다. 뭐 있습니까?
2: 사실 이거는 이제 밀러가 만든 초파리는 아닌데요.
4: 네, 네. 이게 뭐야? 이
2: 가장 뭐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네. 초파리는 안테나피디아라는 초파리입니다.
1: 안테나피디아? 이름이 안테나가 들어가요.
2: 왼쪽 그림에 보시면 네. 안테나가 냄새를 맡는 후각기관이라서 네. 머리에 눈 사이에 붙어있는데요. 네. 오른쪽에 안테나피디아 돌연변이는 어? 이 안테나가 나와야 할 자리에 다리가 나와있어요.
4: 그렇죠. 저거 지금 다리인 거죠?
2: 네. 그래서 원래는 초파리의 정상 더듬이 세포는 자기가 더듬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안테나피디아라는 유전자가 망가진 세포는 더듬이가 더듬이인지 모르는 거죠.
1: 와, 더듬이에서 다리가 자랐다. 또 있어요? 또 돌연변이 또 있어요?
2: 후대 과학자인 에드 루이스라는 교수님께서 네. 날개가 한 쌍이어야 되는데 날개가 두 쌍, 그 대신에 평형곤이 없는 그런 돌연변이를
1: 잠깐만, 날개가
2: 만들게 됩니다.
1: 근데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잠자리 같은 것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날개 두 쌍이죠.
1: 또 네. 좋은 거 아닌가?
2: 곤충이 원래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지죠? 네네네.
4: 항상 배우죠.
2: 네, 그리고 가슴은 초파리의 경우에 세 개의 체절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슴 1번, 가슴 2번, 가슴 3번.
1: 그렇습니까?
2: 2번 가슴에서 날개가 나오고, 그리고 초파리의 경우에는 3번 가슴에서 평형곤이라는 날아다닐 때 평형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잠자리처럼 예. 된 저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가슴 3번의 체절에 정체성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4: 정체성이
1: 바뀌었다.
4: 가슴 3번은 평형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날개를 만들었으니까 네. 정체성이 변했다. 네.
2: 가슴 2번으로 혼동했을 것이다.
0: 특정한 부분에서 어떤 정체성이 뒤바뀌거나 기관이 잘못 만들어진 돌연변이들을 호메오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호메오 돌연변이에서 망가진 유전자를 찾다 보니까 폭스 유전자 일종의 군, 여러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그 부분을 염색해서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폭스 유전자들이 뭘 하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초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되게 심플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초파리 배아에서 앞에서, 머리끝에서 뒤까지 체절이 머리 체절 하나, 가슴 체절 셋, 배 체절 8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딱 1번, 그 앞에 1번부터 12번까지 쫙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체절이 나눠진 다음에 각 체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정하는 것. 요거를 하는 애들이 폭스 유전자인 거죠.
4: 유전자.
3: 근데 초파리랑 인간이 거의 60% 비슷하다고. 그럼 인간한테도 혹스 유전자 같은 게 있겠네요?
1: 네. 있지 않을까? 예.
2: 그래서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이제 월터 게링이라는 연구자인데요. 예. 이 연구자가 초파리의 혹스 유전자 군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180여 개의 염기쌍이 이제 똑같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180여 개의 염기 서열을 호메오박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4: 호메오박스, 아까 그 호메오 돌연변이.
3: 네, 호메오박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 네. 네. 초파리의 호메오박스가 180개의 염기쌍인데 네. 이 염기쌍이 사람한테도 있을까?
4: 그렇죠.를
2: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DNA는 더블 스트랜드이기 때문에 상호적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쪽을 뗍니다.
1: 한쪽을 싹요?
2: 네, 한쪽만 남기고 이 한쪽에 표지를 한 다음에 사람의 유전자에 붙여봅니다. 그러면 이게 상호적으로 둘이 시퀀스가 동일한다면 이제 붙게 되는데요. 초파리의 호메오박스 180여 개의 염기가 사람의 유전자에 붙어있다라는 네. 거를 알게 됐죠.
1: 근데 이게 초파랑 인간 DNA를 어떻게 붙이죠?
3: 교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학 결합이니까
1: 화학 결합으로?
3: 물질끼리 붙을 수 있는 네. 짝이 맞는 거면 그냥 무조건
1: 네.
3: 붙을 수 있어요.
1: 난 약간 도덕적으로 생각했네. 왜 인간 DNA랑 초파리 DNA를 왜 붙여? 이렇게 약간
2: 네, 그 있는데, 얘기는 이제. 인간의 호메오박스 유전자와 초파리의 호메오박스 유전자의 상동성이 상당히

0: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1: 잘 붙는다. 네.
2: 자, 그래서 에드 루이스가 이제 결국은 이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인간이랑 초파리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른 생김새를 지닌 생물을 만들어낸 유전자들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초파리 속수 유전자들을 발견했는데 인간들도 혹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혹수 유전자의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아까 체저를 순서대로 얘는 뭐가 되고 뭐 1번, 2번, 3번, 4번 얘는 뭐가 되는 걸 지정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혹수 유전자가 배열된 순서가 이 유전자가 켜지는 체저의 순서랑 일치해요. 똑같이 선형적으로 배열이 된 데서 공선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 패턴이 인간도 똑같아요.
0: 사실 사람의 몸도 체절로 일부 나뉘어져 있는데요.
3: 아,
0: 가장 잘 알려진 게 저희의 척추뼈입니다.
3: 척추뼈. 아, 예, 예.
0: 척추뼈의 순서대로 혹수 유전자가 켜지게 되고요. 척추뼈의 체절이 저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이 신경다발을 통해서 나는 게 똑같습니다. 체절의 구성과.
3: 그러면은 초파리의 혹수 유전자는 이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다 알려져 있나요?
2: 네, 알려져 있죠.
3: 그럼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다 알려져 있나요?
2: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과 초파리의 공통 조상이잖아요. 개가 혹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혹수 유전자가 그때도 앞에서 머리끝에서 꼬리까지 아마도 너는 뭐가 돼, 너는 뭐가 돼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지정해줬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4: 그럼 앞으로도 초파리 연구를 좀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알 수도 있겠네요. 그게 사람한테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초파리가 우리랑 유전자 60%가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비슷하다고 하니까.
2: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네. 초파리 학회 학술 임원으로서 네네. 이 학회 세션을 구성할 때 또 중요한 세션이 이 인간 질병 모델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또 따로 이제 학술 세션을 만드는데요. 의학적으로 중요한 유전자일수록 초파리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0: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발생학적 그런 돌연변이에서 네. 진짜 많은 돌연변이들이 찾아졌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나치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4: 나치요?
0: 나치는 나치. 이제 뭔가 찝혔다라는 뜻인데요.
3: N-O-T-C-H. 아우 나 그 나치인 줄 알아요.
0: 나치라는 유전자는 이 날개가 끝이 약간 찝혀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표현형을 보이는 돌연변이인데 이 나치라는 유전자가 발생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으로 옮겨오면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2: 나치 유전자가 초파리에서 처음 발견된 네. 거예요. 하... 줄기세포에서도 엄청 중요한 유전자고
4: 아직도 밝혀야 될 게 너무 많네. 도다지네요 진짜.
3: 그러네요 진짜로. 그렇죠?
0: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4: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0: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2: 예전에는 뭐 누구는 날개만 연구하고 누구는 뇌만 연구하고 했는데 그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이 복잡한 기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른 그런 뭐 척추동 마우스나 다른 것들 연구할 때 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서 네. 또 초파리만이 할 수 있는 그 또 그런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4: 그러면 두 분은 초파리로 무슨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저는 냄새를 못 맡는 초파리가 면역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가설로 실험적 증명을 했었습니다.
4: 냄새를 못 맡는 초파리가 있다?
0: 사람에서도 사실 후각은 다양한 전신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다양한 면역 반응의 그 표현형을 나타내는데 사람에서는 그런 직접적 연관성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가 힘들지만 초파리는 단순하고 실험이 쉽기 때문에 직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0: 재작년.
2: 이제 재작년이구나. 네. 네, 2년 전에 그 네이처지에.
4: 네이처지에.
2: 네. 네이처지에. 초파리는 네이처지에 논문 내기가 진짜 요즘 엄청 어렵거든요. 네. 네이처지에 논문이 나왔는데 네. 그 논문이 그냥 네이처지 논문 정도가 아니라 네. 교과서의 내용을 바꿀 정도로.
4: 아, 진짜로요?
2: 저도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밝힌 연구를.
4: 엄청난 업적을.
3: 네. 이거 뭔데요?
4: 뭐예요?
0: 저희가 이제 냄새 연구를 하다가 네. 보니까 초파리가 맡을 수 있는 다양한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네. 그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네. 밝혀져 있는데 네. GR63A와 GR21A라는 유전자가 이미 네.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 유전자 두 개가 없어지면 초파리의 면역세포 중에 크리스탈셀이라고 부르는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4: 그럼 크리스탈 셀 그게 뭔지 이제 알겠네요.
0: 네, 크리스탈 셀은 초파리의 혈소파.

0: 혈소판입니다.
1: 혈소판.
2: 혈소판.
3: 그 상처나면 막아주는
0: 네,
3: 거네.
0: 상처나면 피 딱지를 만들어서
3: 아,
0: 막아주는.
3: 네네네. 혈소판으로 딱지가 진다.
0: 혈소판도 상처가 나면 그 까만색 스캡을 형성합니다. 아. 근데 혈소판은 이산화탄소와 딱히 관계가 없는데 네. 왜 이산화탄소와 혈소판의 발생에 관계가 있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1: 질문 숙제가 또 떨어졌고
0: 네. 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 네. 이 크리스탈셀이라고 혈소판으로 알려져 있던 세포가 사실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다.
4: 그러니까 저희가 적혈구에 가져온 산소를 몸 전체에 또 운반해서 다른 데에서 세포들 에너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곤충 초파리에서는 적혈구 같은 세포가 안 알려져 있었어요.
2: 아, 예.
4: 근데 혈소판 기능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크리스탈 세포가 적혈구 기능까지도 한다.
2: 아.
4: 라고 한 거를 밝히셔가지고, 아, 곤충도 적혈구 같은 세포가 있다. 저희가 이 연구랑 또 사실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 게,
2: 아, 그래요?
4: 그때가 코로나19가 터져서 예. 스위스에 못 가게 된 거예요.
2: 네네.
4: 그때 이제 저를 또 구원해주셨던 분이
2: 야, 여기 계신
4: 네, 심지원 교수님께서 제 연구실에서 제가 연구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셔가지고
2: 알바 자리를 좀 내주셨어요.
4: 그래서 이제 그 연구실에서 제가 매일매일 같이 있으면서 그 흥분된 순간들을 옆에서 봐서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2: 야.
1: 네이처지에 실린 게 본인의 어떤 지분이 좀 있다는 거죠?
4: 저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저는. 네.
0: 그거 아니에요? 같이 토의해줬던
2: 네.
0: 지분.
2: 아, 토의해줬, 아, 토의로 선을 그으시네요. 그냥 토의해줬던 사람이다.
3: 토의해줬던 토의.
2: 아, 토의, 토의?
1: 아, 예, 예, 예. 우리 심지원 교수님에게 이대한 교수란?
0: 돼지보이?
2: 돼지보이,
3: 돼지보이. 돼지보이가 뭐야?
2: 돼지보이가 뭐예요?
5: 돼지가 그거 아니에요?
2: 뭐야?
5: 그 바위에 들어가 있냐?
4: 네, 맞아, 맞아. 근데 예쁜 꼬마 선충 밥 만들어주는 알바생으로 아~ 처음 만났어요.
5: 요리사였네요?
4: 아, 요리사였어요.
1: 셰프님이네.
2: 셰프.
1: 아. 아무튼 생물학, 이 초파리 연구가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 인간, 아니 이 모든 생명체의 어떤 근원을 알아내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초파리가 참 고맙게 예, 느껴집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3: 초파리 이렇게 많은 발전에 기여했는지 저 오늘 처음 들었고요. 이대형 씨 많이 말씀해 주시면 보통 한 개로 흘렸다가 신규 씨 말씀이 너무 즐겁게 잘 들었고
2: 맞아요.
3: 앞으로 뭐 초파리 보이면 보이는 쪽 잡아서 이대형 교수님 보내겠습니다.
1: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도 초파리를 이렇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100회 특집으로 초파리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네, 아, 오늘 초파리에 대해서 진짜 새롭게 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왜 우리가 100화에 또 우리 초파리 특집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100회인데 기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 이대한 교수님이 잠시 저희와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2: 네.
1: 아, 왜죠?
2: 왜죠?
1: 많은 분들이 왜 우리를 떠나는 거죠? 라고 하십니다. 아,
4: 제가 이제 연구년으로 영국으로 연구년을 가게 됐어요. 예쁜 꼬마 선충 연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해서 생명과학의 성지 같은 곳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1: 뭐 방송 일이 바빠가지고 여기에서 하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학자로서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학문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 해외로 떠납니다.
2: 네.
1: 함께해서 반가웠고 즐거웠고 이제 다시는
4: 한층 더 성장한 과학자로 한층 더 성장한 과학자로 돌아오도록 해요.
1: 함께해서 즐거웠고 이제 다신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 아.
1: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사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2: 어? 와, 예. 그런 게 있어요?
1: 감사장은,
2: 예. 아, 진짜요?
1: 예, 그럼요. 진짜죠.
3: 청구서 아니야? 예.
2: 오,
1: 감사장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장. 취미는 과학의 공식 정미우정 이대한. 그러니까 이 말은요로 시작되는 교수님의 설명은 과학을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4: 아, 저 잠깐 멘붕 왔는데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중력장이 형성돼서 볼록 렌즈 효과로 더 큰 것처럼 보이고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2: 네.
1: 쉽게 말하면요 라고 사람들 안심시킨 뒤 어려운 설명을 덧붙이는 기술을 선보

0: 이기도 네. 했습니다.
1: 쉽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DNA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네. 10만 개의 그 블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붙이고 덩어리 만들어서 얘네를 이어붙이고
0: 예, 우리는 교수님의 퇴장을 양자 도약 삼아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려 합니다.
2: 이렇게 원래 현명이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연애도 하고.
0: 안 오기랑?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동안의 도구에 감사드리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취미는 과일도. 네.
3: 감사합니다.
0: 카메라 보시고. 자, 이거 펼치고.
2: 예. 처음 해봐가지고.
0: 예, 저 앞서 하시고.
4: 오늘 빼곡해.
5: 이렇게 빼곡했어요.
0: 예, 아, 축하합니다.
2: 아, 네. 네. 아, 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또 백화를 맞이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초팔 이야기. 그리고 또 그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심지영 교수님과 함께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과학을 이 취미로 정말 만들어주신 우리 콘 MC님을 비롯해서
0: 진짜 안 돌아올 모양이네. 이게 좀 길어졌네요.
2: 준비가 안 돼가지고.
6: 사실 여기에 이제 또 누군가가 오시겠죠. 네, 누군가가 오셔서 이대한 교수님의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 보세요. 꼭 모니터 하시고.
0: 거기에 덕담이야. 덕담이야.
2: 불꽃이긴 한데
0: 이대한 교수님이 없어도 취미는 과학은 계속 달립니다. 과학이 전 세계인들의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들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사실 생명과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7: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0: 혹시 그분?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8: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0: 단백질도 종류가 좀 다른가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8: 한 가지가 아니고요.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00만 가지요? 네.
8: 완전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0: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8: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0: 아, 진짜요?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9: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0: 아, 이 분위기?
11: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2.

책 대피하세요. 물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유현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커피에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면서 커피 변천사 얘기를 좀 했었죠. 옛날엔 정말 우리가 커피를 한 스푼 한 스푼 떠가지고 프리마하고 설탕 섞어서 만들었던 시대가 커피 믹스로 바뀌고 요즘에 원두 커피 시대로 바뀌었다. 그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할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요. 커피 머신이나 커피 기계를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워낙 또 많아졌고요. 집에서도 커피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특히 요즘에 거리 두기로 카페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커피 기계를 실제 구매하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커피 기계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중요한 단어도 한번 보고, 뭐 캡슐 커피 기계 같은 건 영어로 뭐라고 할지, 뭐 내려먹는 거, 갈은 원두 같은 것도 뭐라고 할지, 자,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봅시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다. 자, 내리다. 집에서 커피를 만들다. 이게 내려먹는 게 이제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먹는 건데, 그냥 별거 없습니다. make 동사로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물론, 내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brew가 맞아요. 그 cold brew coffee에서 brew coffee at home.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단어도 이따 쓰긴 쓸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하는 거 그냥 집에서 커피 내려먹다. 이거 있죠? make coffee at home. I make coffee at home. 이런 식으로. 난 집에서 직접 커피 만들어 먹는다. 약간 인스턴트 느낌보다 직접 내려먹는다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0: 자, 그래서 직접 집에서 이렇게 내려 만든 커피를 뭐라고 그래요? Homemade coffee. 별거 없습니다. 요거는 커피만 쓰는 단어는 절대 아니고요. 집에서 만든 이걸 다 그냥 homemade. homemade. homemade 하면 돼요. homemade coffee. I like to drink homemade coffee. 난 집에서 직접 내가 만들어 먹는 커피 좋아해. homemade coffee. 들어볼게요.
1: Homemade coffee. Homemade coffee.
0: 오케이.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신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한국말은 되게 긴데 되게 짧네요, 영어는요. 집에서 직접 커피 만든다니까 make coffee at home.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직접 집에서 커피 만든다.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자, 들어볼게요.
1: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0: 직접을 뭐 강조하려면 themselves 하면 돼요. themselves.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themselves. themselves. 그냥 붙이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거 없어도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고요. 자, 됐죠. 집에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 요거 이제 대전제가 깔린 것 같고. 자, 그러면 드립 커피 기계. 갈은 원두가 있어야 되죠. 갈은의 단어가 필요할 것 같고, 바로 내린 커피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다. 자, 커피 기계는 드립이란 건 드립. 뚝뚝뚝뚝 이게 드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립 커피 머신이라고 그래요. 드립 커피 머신. 그렇죠? 요즘 뭐 요거 쓰시는 분들보다 캡슐 기계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드립 커피 머신. 들어보세요.
1: Drip coffee machine. Drip coffee machine.
0: 자, 드립 커피 기계. 자, 이런 것들 이제 썼던 것들이 뭐냐면 초창기 때 기계들이죠. 갈은이 뭐냐면 여러분 그라인드 아시죠? 그라인드. 그라인드. 갈다. 그라인드. 그것의 과거분사 형용사가 ground예요. 오, 저 땅바닥이란 뜻 아닌가요? 맞아요. ground가 땅바닥이란 명사도 되는데, 갈은, 갈은의 의미로 ground. ground coffee beans. 그러면 갈은 원두예요. 갈은 원두. ground coffee beans. 들어보세요.
1: Groun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0: 그래서 여러분, 커피 찌꺼기 있죠? 이게 커피 내리고 나서 그 찌꺼기. 카페 같은 데서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 탈취 효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used coffee grounds라고 그래요. used coffee grounds. 이걸 명사로 s로도 씁니다. 그러면, 커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 coffee grounds. used coffee grounds.

0: 이거를 명사로도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가르는 의미지만. 자, 바로 내린 커피를 뭐라고 하냐면요. Freshly brewed coffee. 여기 나오네요. Brew. 이게 뭐야? 내려 먹는 거죠. 똑똑똑 떨어뜨린. Freshly. 아주 막갓 내린 커피예요. Freshly brewed coffee. 아침에 일어나서 막갓 내린 커피를 먹는 거 좋아한다. Freshly brewed coffee. 들어보세요.
1: Freshly brewed coffee. Freshly brewed coffee.
0: 오케이. 문장에. 드립 커피 기계는 갈은 원두를 이용하죠. 그렇죠? 원두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니까. Drip coffee machines used ground coffee beans. 3단계네요.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들어볼게요.
1: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0: 그렇죠? 이거를 뚝뚝뚝뚝. 그렇죠? 이거를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는 이제 고압 수증기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뚝뚝뚝뚝 빨리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계들을 또 전문 기계들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캡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편해진 세상인 것 같아요. 캡슐 넣고 잉 돌아가면 2, 3분 안에 내가 원하는 커피 종류가 웬만큼 다 나오죠. 맛도 다 다르고요. 캡슐은 그냥 영어로 캡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퍼드라고 돼요. 퍼드라고도 하고 캡슐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하나 있죠? 캡슐 하나를 퍼드 혹은 캡슐. 캡슐 커피 메이커. 커피 머신 해도 되고 메이커란 말도 쓰죠? 커피 메이커, 커피 머신. 캡슐 커피 메이커. 들어보세요.
1: Capsule coffee maker. Capsule coffee maker.
0: 나 집에 캡슐 커피 기계 샀다. I bought a capsule coffee maker at home. 이렇게. 자, 커피 캡슐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Pod라고도 한다고요. Capsule이라고도 하고 Pod라고도 해요. 요 단어 알아두세요. Coffee pods. There are various flavors of coffee pods. 하면 다양한 그 캡슐 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 될 때도 있죠. Coffee pods. 들어볼게요.
1: Coffee pods. Coffee pods.
0: Beautiful. 자, 인기 상품. 뭐 popular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제가 표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The hot ticket. 이거 the까지 붙여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뜨거운 표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콘서트, 영화, 매진돼요. 그죠? 그러면 뜨겁죠, 그 표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기 상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에 비유합니다. The hot ticket. 요즘에 캡슐 커피 기계가 아주 인기예요. 그러면 그 기계가 is the hot ticket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1: The hot ticket. The hot ticket.
0: 좋죠? 그럼 이거를 넣어가지고 얘가 이거 인기다 이거 붙여볼게요. 문장에 캡슐 커피 기계들은 요즘 아주 인기 상품이다. 이거 the hot ticket 뭐가요? Capsule coffee machines or makers are the hot ticket.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요즘 these days. 오케이? Okay? One more time.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these days. 들어볼게요.
1: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these days.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these days.
0: 좋습니다. 자, 집에서는 다양한 커피 기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들 혹은 단어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다 그러면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일단 만들다죠.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들어볼게요.
1: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0: 자,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단어가 이 갈은 커피였어요. 자, 가는 걸 뭐라 그래요? Grind. 갈다란 뜻도 되고, 뭐, 사실, 가는 기계도 grinder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과거분사형이 ground였죠? Ground. 저거 기억하세요? Groun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다시 들어보세요.
1: Groun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0: 그 다음에, 커피 다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는 coffee grounds, coffee grounds s를 붙여가지고 그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캡슐 커피 기계는 capsule coffee maker, 그죠? capsule coffee maker 들어보세요.
1: capsule coffee maker, capsule coffee maker.
0: 혹은 이 자리에 pod를 써도 돼요. pod coffee maker, pod coffee maker.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슐 커피 기계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This week we talked about coffee. So many aspects of coffee, right? 자, 다양한 커피 관련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었고 커피 잘안 드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뭐 카페인에 내가 좀 예민해서 커피를 잘안 먹는다. 이런 표현들은 꼭 갖다가 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한주 단위로 여러 가지 주제를 수십여 개를 했습니다. 그쵸? 그 주제들 중에 여러분이 또 유용하게 쓰고 싶은 주제나 관심 가는 주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 들어가서 옛날 거쭉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좋은 주제 많습니다. 자,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천사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이미 수천 분의 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매일 하고 있어요. Ok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everyone.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Have a great day. Good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Desire versus need. Desire versus nee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desire 그리고 need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desire.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desire. 네, 여기 스펠링은 de이지만 di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desire가 아니고요. de, 그 다음에 s는 여기서는 z 발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desire가 아니고요. desire. 해볼게요. desire.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스스로 이제 녹음도 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빨리 발음이 좋아질 거예요. desire. desire.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바랄 때 desire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Okay, so desire is a very strong feeling of wanting or wishing something to happe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문장들 몇 가지 볼게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Desire, 욕구, 갈망, desir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맞지 않아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그래서 desire, it's a strong feeling of wanting something. We all really want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무슨 말일까요? 그녀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근데 이 열망을 좀 더 강하게 has a strong desire. 정말 강한 열망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를 배우고 싶은지 또 얘기하셔도 돼요.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English.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how to ride a bike.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그는 성공을 갈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거라고 해서 has no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Desire 잘 이해하셨죠? 다음은 need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는 need, 우리나라 말로도 need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need는 깔끔하게 이름절로 그리고 마지막 소리는 d 소리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need, 으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Need, need. Okay? 이거는 필요 혹은 요구입니다. 뉘앙스 차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뭔가 필요할 때 need를 사용하고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욕구를 need라고 표현합니다. So a need is something that is essential, something that's important, and something that is required. Ok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all need to be loved.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Do you need some help? Need, 필요, 요구. Nee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 all need to be loved. 네. 이거는 desire하고 약간 다르게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필요가 있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We all need to be loved. 물론 우리는 다 뭔가 좀 갖고 싶은 그런 강한 느낌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 We all need to be loved. It is essential. It is important. It is required. We all need to be loved.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나는 내 취업 면접을 위한 조언이 필요해. Okay, 그럴 때는 need가 적합하겠죠.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기서 만약에 I desire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그러면 갑자기 좀 이상해지고 좀 느끼해져요. 그래서 need는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Okay?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마지막 문장입니다. Do you need some help?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o you need some help? Do you need some help?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드릴게요. The desire. Desire는 명사로 욕구,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s that strong feeling of wanting something, okay? 그리고 need. Need is something that is essential, that is required. 그래서 필요, 요구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Okay? Remember, reviewing is key. 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Yeah, so review, review, and practice.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Bye-bye.

0: 꿈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바로
1: 텍스팅입니다.
0: 네, 문자를 보내는 걸 말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게 좋다, 전화가 더 좋다, 문자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오늘도 이야기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1: That's right.
0: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easy to be late with texting. Okay, 문자, I agree.
0: Yeah. I agree too. 문자 메시지와 함께 늦는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or because we have texting.
1: Yeah.
0: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be late, 지각하기가 약속 시간에 늦기가 쉬워요라는 mm-hmm. 내용입니다.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렉스 씨가 해 줄 건데요.
1: That's right.
0: 요약 문장부터 만나 볼까요?
1: Okay. 알렉스 씨, 나와 주세요.
2: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0: 네, 알렉스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So Alex said,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0: 네, 굉장히 짧은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문장입니다.
1: Right?
0: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저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 것 같아요. To be late, 늦게, 늦어지게, to certain meetups, 일부 모임에 늦게 가게 만든 것 같아요. More often, 더 자주.
1: Mm-hmm.
0: 정말 요소가 많죠?
1: Yeah.
0: 왜냐하면 now I know,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I can tell them, 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I'll be late.
1: Yeah.
0: 늦을 거라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늦어, 조금 늦어도 괜찮은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더 자주 지각하게 된다.
1: Mm-hmm. I think so. Mm-hmm. Grea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0: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줄한줄 공부해 보겠습니다.
1: Let's start.
2: I used to be on time. When I would meet my friends or hang out with someone, I would never be late because if you were late, well, how do you meet up with them? Now, we can text and tell them that we'll be there in 5 minutes.
1: I used to be on time when I would meet my friends or hang out with someone.
0: 네, I used to be
1: on time. On time.
0: 그러니까 do something on time. 무언가를 제 시간에 하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냥 be on time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1: Yeah, please be on time. 네,
0: be early, be late처럼 be on time. 그래서 제 시간에 가는 걸 말해요. So, 저는 when I would meet my friends or hang out with someone. 친구들을 만나거나 hang out with someone. 사실 같은 의미인데 누군가와 어울려 노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약속이 있을 때 제 시간에 도착하곤 했어요.
1: He says, I would never be late because if you were late, well, how do you meet up with them?
0: 네, 시제가 조금씩 섞이고는 있는데요. Yeah. 구어체의 특징입니다. Mm-hmm. 만약에 글로 똑같은 사람들한테 이걸 글로 써달라고 하면 아마 조금씩 다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 yes.
0: I would never be late. 저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Mm-hmm.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시제 통일되어 있어요. I would 하면 과거에 하곤 하던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never가 들어갔을 뿐이죠.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Because if you were late, 만약에 늦으면 how do you meet up with them? 여기서 시제가 섞였죠. 늦는다면 how would you?
1: Would you?
0: 라고 했다면 다 통일감이 좀 있었을 텐데 구어체니까. 그래서 늦으면 어떻게 만나요? 네, 못 만난다는 이야기죠.
1: Yes. And next he says, now we can text and tell them that we'll be there in 5 minutes.
0: 그런데 이제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리고 문자메시지 뭐 거의 요금 없이 다들 쓰니까
1: yeah.
0: we can text 문자를 보내서 and tell them 발음은 tell them 이렇게 됐습니다.
1: Tell them
0: 네, that we'll be there in 5 minutes. Mm-hmm. 문자 보내서 상대방에게 5분 뒤에 도착할 거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1: That's right.
0: Yeah.
1: And it's very easy and quick to tell them you'll be late as well.
0: You can use the voice control too.
1: Right.
0: Tell so-and-so that I'll be late and then they will do the job for you.
1: Right. I need to try that.
0: Yeah.
1: I'm behind the times.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we're 10 minutes behind. We'll be there soon. And I think because of that, I've become a little lazier. I've become a little bit more lax and I'm late to meetups more often.
1: We're 10 minutes behind. We'll be there soon.
0: 10분 정도 늦어진다고. Behind라는 것은 뒤에 있는 건데요. Mm-hmm. 일정상에서 behind는 항상 behind the schedule.
1: Yes, you're behind schedule.
0: 네, 그래서
1: right?
0: behind schedule 그냥 굳어진 표현으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 mm-hmm. 원래 일정에서 이제 늦춰진 거니까. Mm-hmm. 그래서 10분 늦어진다는 거고요. We'll be there soon. 곧 도착할 거라고. Mm-hmm. 그런데 10분 늦어지는 거 아니고 10분 남았다. 만약에 나 지금 가는 길인데 10분 있으면 도착해. 10분 남았어라고 할 때는 behind를 쓰면 안 되죠.
1: All right. Then you can't say behind. You'll just say be there in 10.
0: Yeah.
1: If you want to make it really short.
0: Yeah. I'll be there in 10 minutes. Uh-huh. I'll be there in 10 and be there in 10. 아니면 we're 10 minutes out.
1: Oh yeah. 네. 10 minutes out.
0: 네. out 하면은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잖아요.
1: Yeah.
0: 10 minutes out. 근데 곧 갈 거다.
1: Yeah, that means you'll be there in 10 minutes.
0: Yeah, never behind when you're not yeah. late.
1: Only behind is when you're behind schedule.
0: 맞아요.
1: There's a set time and you'll be coming 10 minutes after.
0: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거리상으로 10 minutes away, 근데 금방 갈 거다.
1: Yes.
0: 그리고
1: And I think because of that, I've become a little lazier.
0: 그리고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I've become a little lazier. 조금 더 게을러진 것 I think, 같아요.
1: Yes, I think, right? He says more, I've become a little bit more relaxed and I'm late to meetups more often.
0: 저는 a little bit more relaxed, 조금 더 느긋해졌고, relaxed, 그러니까
1: relaxed.
0: 뭐 급하게 서두를 거 없지 뭐, 그냥 천천히
1: yeah.
0: 가지 뭐, 말하면
1: yeah.
0: 되니까.
1: yeah, yeah.
0: So you worry less about
1: worry less.
0: being late.
1: Yeah.
0: And I'm late to
1: meetups. Meet up.
0: 네, 모임, 만남이죠. Mm-hmm. Meet up,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펠링은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Mm-hmm. 만약에 그냥 meet 하고 띄어쓰기 하고 up 하면 동사 표현처럼 쓸 수
1: yes.
0: 있고요.
1: Mm-hmm.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반가워요, 친구들. 자, 우리 계속 we have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Buzz and Bingo in the Starry Sky. 지난번에 우주로 갔죠.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이제 별자리를 만났는데 아무도 몰라요. Planet ICU. They don't know where it is. Well, can they find it? Okay, we'll see. But first, we have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to hurdle. To hurdle. 확 이렇게 나가는 거야. 돌진하다. All right, quickly. All right, to hurdle. The second word is to introduce. To introduce. 소개하다. Okay? Okay. And the last word, the third word, is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자, 진공 청소기죠? Vacuum cleaner. Right? Okay, you know those. You probably have one at home. Okay,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So, let's get started. Okay, so, will they find Planet ICU? 이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Let's start reading. Chapter 3. The spaceship flew on until it came to the planet Mars. There were little green men there, but they weren't very friendly, so the travelers quickly moved on. They passed by Jupiter and then wove through the rings of Saturn. But still, there was no sign of ICU.
1: I'll never get home, sobbed XY5.
0: Okay, 자, 이번에는 다양한 행성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Mars, 화성을 갔는데 they weren't friendly.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go away, 가요, clear off. 네, 여기 오지 마, 나 이런 사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목성도 지나가고 토성도 지나가는데 Planet ICU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계인이 굉장히 슬퍼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oosh! Whirr! Suddenly, the spaceship started to spin.
1: Oh, what's happening?
2: Yelled Buzz.
1: I don't know,
2: cried XY5.
1: The controls aren't working. Something's got hold of us.
2: The spaceship hurtled upwards.
1: Roof! Roof!
2: Barked Bingo as he rolled this way and that. Round and round spun the spaceship until at last, clang! It landed somewhere very dark.
1: I wonder where we are, said Buzz.
3: I don't know, said XY5, but I don't like it.
2: Bingo barked very quietly. He didn't like it either. Then lights went on outside the spaceship. A large green face peered in through the window.
0: Okay, 자, 여기 보면은 이 우주선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외계인이 그러는데 the controls aren't working. Something's got hold of us. 뭔가 우리가 이 컨트롤 내가 이렇게 조정을 못하고 뭔가 우리를 이 우주선을 컨트롤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the spaceship hurtled upwards. 자, here is our first word today. 자, hurdle, 돌진하다. 그러니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막 갑자기. 자, 그래서 어디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It's very dark, 어두워요. 근데 어두운데 다른 외계인이 딱 보고 있죠? I wonder who it is. I think I know.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Mommy!
2: Yelled XY5. He turned to Buzz with a huge smile.
1: Well, I'm home!
2: He said happily. XY5 introduced Buzz to his family.
3: This is my mom, Y, and this is my dad, X, he said. These are my brothers and sisters, XY1, XY2, XY3, XY4, and the baby, XY6.
4: Pleased to meet you all, said Buzz. My name's Buzz, and this is my dog, Bingo.
2: Woof! Barked Bingo, and he wagged his tail.
4: We come from the planet Earth, said Buzz.
5: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our son home, said X.
4: It was a pleasure, said Buzz, but I'm not quite sure how we got here.
0: 오케이, 드디어 외계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좀 많네요.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자, here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To introduce, 소개하다. 그래서 우리 외계인이 이제 가족을 소개를 하는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 그러고 뭐 이제 여기 형제간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여기 귀엽게 외계인 아기도 있어요. Baby. So cute. 그래서 자, 버스는 네, 반갑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이제 강아지 빙고를 소개를 하는 거죠. 자, this is My name's Buzz, and this is my dog, Bingo.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요. Buzz가 질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도착했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제 다음에 답이 나올 겁니다. Let's continue reading.
5: Oh, I'll show you, said X.
2: He took Buzz and Bingo to a viewing station. There, below them, was an enormous machine that looked just like a giant vacuum cleaner.
5: I thought XY5 might be lost, so I turned on the Max Attract, said X. It pulls in anything from light years around.
4: Hmm, I see, said Buzz.
2: He stared hard at the Max Attract for a moment or two. Suddenly, he had an idea.
4: Could I take a look inside your machine? He asked.
5: Of course, replied X.
0: 아하,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It was like an enormous machine that looked just like a giant vacuum cleaner. 자, 이 기계를 보면은 vacuum cleaner 같이 보이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And that is our third word for today. Vacuum cleaner. 친구들, 진공청소기죠. 아마 집에 다 하나는 있을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뭘 하냐면요. 모든 우주에서 근처에 있는 거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주선도 빨아들인 거죠. 왜냐하면은 아빠가 이 아이가 길을 잃어서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버즈가 이거를 좀 보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Could I take a look inside your machine? 자, 안에, 이 기계 안에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질문을 하는데 왜 질문을 하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 Alright, we're going to finish our book here. 아, 정말 다행이네요. 자, 드디어 우리 외계인이 가족을 다 찾고 네, 했는데 이 기계가, 이런 기계가 있는데 뭐 안에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so we'll find out next time.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마무리 지면은 주말이 또 마음이 편해져.
1: 그렇죠. 예.
0: 네.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승희 씨,
1: 예.
0: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아,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1: 너무 좋아. 캐리어 지금 다 있어요.
0: 예. 자, 호텔이에요.
1: 아.
0: 호텔에서.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짐 맡기는 거.
0: 아, 짐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 체크인.
0: 아, 조식이 중요해요.
1: 아.
0: 먹어야죠. 저는
1: 그죠.
0: 그 다음 날
1: 네.
0: 그 딱 씻고 나서 그 뭔가 뽀송한 느낌에
1: 그렇죠.
0: 에어컨이 딱 나오는 뭔가 조식하는 데 가면 그 행복. 말로 못합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육아를 조금 하니까
0: 아하.
1: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내가 밥을
0: 하시다가.
1: 네, 내가 밥을 안 해도 되는
0: That's
1: 게
0: right.
1: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0: 아.
1: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0: 많은 분들이
1: 예.
0: 공감하시지 않을까.
1: 네.
0: 자, 그래서 제목이요. 조식을 위해 엄마 대신 아. 자리 맡아두기 해서
1: 아.
0: 학생이 아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먼저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런 상황 준비해봤습니다.
1: 자,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아, 보통 몇 호에 묵냐고 물어볼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왜냐면 그 조식을 미리 신청해 놨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조식이 포함인 그 객실이 있고 포함이지
0: 맞아요.
1: 않은 객실이 있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그 체크해야
0: 요즘에는
1: 되거든요.
0: 좀 그런 식으로 자동화돼 있기
1: 네,
0: 때문에. 자,
1: 맞죠?
0: 두 번째 미션은요.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네.
1: 어허,
0: 자, 이
1: 예.
0: 문장들을 다 오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아, 배고픈데 잘 됐다.
0: All
1: 조식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아, staying?
0: What room are
1: What room?
0: you staying in? What
1: 아,
0: room number?
1: number?
0: Yes.
1: 아,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0: well, I don't know this language. I'm
1: 아,
0: sorry.
1: 예, 오케이. 310.
0: Ah,
1: Yes,
0: okay. Room
1: my
0: 310.
1: mom will come 2 minutes later.
0: Oh, your mum is coming in 2 minutes.
1: Yeah.
0: Well,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oom key?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Me?
0: Yeah.
1: Room key? I have?
0: Do you?
1: 여기 가방 안에, 여기요. 예. 엄마가 오시네요.
0: Is that your mom?
1: 예. here, key, room key,
0: Okay, you
1: and
0: have.
1: my mom coming.
0: 아, okay, great, great, great. Okay.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3: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거기서 보통 그렇잖아요.
1: 네.
0: 조식 있는데 딱 가면 그 앞에서 몇 호실에 묵고 있죠? 라고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1: 네. What room are you in? 몇 호실에 너가 묵냐? 이거죠.
0: 일단 이게 what room이라는 게몇 호실이 되겠네요.
1: 네.
0: 그렇죠?
1: 그러면은 당신은 묵고 있습니까? 몇 호실에 이거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냐라는 뜻으로 stay 저 한번 써볼까요?
0: Okay,
1: 예.
0: all
1: Are you
0: right.
1: staying?
0: Okay, so 몇 호실에 묵고 있죠? 이거는 보통

0: 고정이 된 수준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름이 뭐예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1: Stay
0: So what room are you stay in? 정답은요. 아,
1: in.
0: because yes.
1: Are.
0: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랑 ing가 오는 게 어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1: 그러네요.
0: 지금 한참 묻고 있냐? 그래서 진행형으로 물어본 겁니다. So
1: 네네.
0: 무슨 room에 are you staying in?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gain, stay는 머물다. 묵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 what이라는 게 의문사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근데 그 what이라는 것으로만 의문사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일단 1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what 뒤에 명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여기 what 뒤에 명사 뭐예요?
1: room.
0: room. what room. 이러면 그냥 무슨이 아니라 무슨 방이에요. 그게
1: 에.
0: 의역이 되면서 몇 호라고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what 명사라고 해서 무슨 명사 뭐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몇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이라고 하면
1: What
0: 뭐라고 하냐?
1: color?
0: What color, right? What color? How about 몇 호실? 무슨 방? 다시 한번.
1: What
0: What
1: room?
0: room?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얘를 여기서 끝내면 이 명작이 아닙니다.
1: 그쵸?
0: 가 볼게요. 무슨 색을 너는 선택했니? 자, 일단은 무슨 색을이 뭐라고요?
1: 무슨 색은 what
0: What
1: color?
0: color? 자, 너는 선택했어.
1: Are you?
0: 과거로.
1: Did you choose?
0: That's it. What color did you choose? 그러면 무슨 색을 너는 골랐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what color를 Did you choose? Did you choose는 질문 어순이죠. 자, how about this? 이것도 이 동사를 써볼게요. 대신에 시제만 좀 바꿔서 몇 호실에 당신은 묵었나요?
1: What room did
0: 과거로
1: you stay
0: in까지
1: in?
0: 해서 So what room did you stay in? 그럼 I stayed in 몇 호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So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질문 앞에다 의문사를 붙이는 거. What, where, who, 뭐, why 이런 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올리고 싶다? What color? What room? Right? What time? Right? 이런 식으로 what shape? 명사를 붙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color did you choose?
1: What color did you choose?
0: 자, 이번에는 What room did you stay in?
1: What room did you stay in?
0: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What room are you staying
0: 네, 물론 이제 What's your room number이라고 물어볼 수도
1: in?
0: 있죠. 오케이. 자, 미션입니다. 310호실이요. 그러면서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자리를 좀 맞는 느낌?
1: 그쵸. 왜냐면 조식 시간대 가면요. 정말 분주하고 자리가 없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굉장히 현명한 역할
0: 현명합니다.
1: 분담이에요.
0: 달려간 거죠.
1: 예, 맞습니다. 310.
0: Okay.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10 호실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저는 number 써볼까요? Number.
0: Okay.
1: Yeah, number
0: Number
1: 310.
0: 310. My
1: Yes.
0: mom is coming in 2 minutes. 자, 이거 뒤에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1: 우리 엄마는 오고 있어요. 2분 있다가. 여기서 나눌까요?
0: 2분 있다가 오고 있다고요? 그럼
1: 네.
0: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1: 오고
0: 그
1: 있다는 건데.
0: 한국어로도 좀 이상한데요?
1: 아, 2분 있다가 올 거예요.
0: 와요.
1: 와요.
0: 와요.
1: 네.
0: 오케이. 비동사 ing가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1: 네.
0: 제가 좀 살려드릴게요. So,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room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room 몇.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1: 그래요?
0: 되죠. 그래서 room은 당연히 방이란 뜻도 되지만 공간이나 여유도 될수 있다는
1: 예.
0: 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1: 네.
0: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310 or 310. 이렇게 하나의 디짓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10.
1: 오.
0: 앞에 하나, 나머지 두 개. 이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1: 310은요?
0: 선호에 따라 달라요. 310은 안 쓴다고 거의 봐야 되는데,
1: 그래요?
0: 그걸 써도, what? 이럴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1: 알아는
0: 없는데,
1: 들어주시네.
0: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하나씩 다 읽거나,
1: 예.
0: 아니면 앞에 하나 읽고 뒤에 두개 읽거나, 이런 식으로. Right? So,

0: 예를 들어 이게 10층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1, 15,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It's up to you, okay? All right, so room 310 or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 지금 비동사 ing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슬기 씨가 해석하는 게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헷갈리는 해석이에요.
1: 그쵸.
0: 우리 엄마는 오고 있는데 이분 있다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가라는 말은 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비동사 ing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쵸.
0: Alright, 바로 비동사 ing 뭐뭐 한다, 뭐뭐 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해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비동사 ing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고도 했죠. 그래서 저희 엄마 2분 있다가 와요. 팩트예요. 그냥 이미 정해진 거예요.
1: 그쵸.
0: 라고 얘기를 할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슨 뭐 계약서를 엄마가 계약서를 쓴 느낌. 2분 있다 옴. 이렇게 그만큼
1: 그렇지.
0: 거의 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1: 무조건 지켜질 수밖에
0: 네네네.
1: 없는
0: 맞아요.
1: 미래의 일.
0: 그래서 올 거예요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와요. 이렇게 팩트처럼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So, 예를 들면 요건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이거가 오늘 사실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 The bus is coming in 10 minutes. 그러면은 10분
1: 10분 있다가
0: 있다가 버스가
1: 버스가
0: 와요.
1: 와요.
0: 이거예요. 오고 있어요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오는 거는 뭔가 추측의 느낌도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해졌어요. 이 스케줄 보세요. 이거 정해졌어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와요.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1: Yes.
0: 자, 이것을 기반으로 저 뒤에 in 2 minutes라고 하는 거. 이게 아직 엄마가 안 왔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아니,
1: 오,
0: 전에도
1: 맞아요.
0: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in이라는 건 얼마 안에가 아니라고 했었죠.
1: 있다가,
0: 있다갑니다. 그래서 인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면 그만큼을 딱 채우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 그쵸.
0: 예를 들어서 in 30 minutes라고 하면 20분에 10분에 온다는 얘기 아니라요. Right?
1: 30분을
0: 30분
1: 채우고,
0: 채우고 뭐
1: 그 뒤에,
0: 30분 1초에 올 수는 있겠죠. 그 정도에 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출근을 할때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트레인을 타기도 하지만
1: 그쵸.
0: ferry를 타기도 해요.
1: 오?
0: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 오.
0: 미국에서 제가 뉴저지 쪽에 처음에 이민 가서 살았었는데
1: 네.
0: 거기서 뉴저지에서 뉴욕시티로 건너갈 때 있잖아요. 길이
1: 아.
0: 너무 막히니까 그냥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오, 너무 좋은데요?
0: 거기 주차를 해놓고.
1: 길 막힐 때는 최고겠네요.
0: Yes.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페리는 떠나요. 5분 있다가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이렇게 쓸수 있다? 아, 이 사람 영어를 원래 하는 사람이구나. 예.
1: 오.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으흠.
0: 자,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1: 오케이.
0: 제가 딱 봤을 때 숙제가 요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아. 10분
1: 네.
0: 있으면 딱 끝나는 게 거의 확정 느낌이에요.
1: 오케이.
0: 그랬을 때, 나 나올 수 있어. 10분 있다가. 나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할수 있다.
1: I can.
0: 나오다가 뭐예요?
1: I can come
0: 나오다. Come out.
1: 네.
0: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0: 그렇죠.
1: minutes.
0: Hey,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okay?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진짜 이거 간단한데요?
0: 간단해요. 그러니까
1: 네.
0: in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딱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in은 얼마 있다가 채우고라면, 만약에 그러면 쌤, in 30 minutes인데 30분도 안 돼서 그 내라고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30분 안에.
0: 네. 기억 안 나시죠?
1: 네.
0: 네.
1: 30분 안에.
0: 그러면
1: 잠깐만, 예.
0: 뭔가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쓰던가요? 아니면 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둘 중에 둘다 모르겠다 말아도 괜찮습니다.
1: 예, 둘다 모르겠어.
0: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0: 자, 그래도 이거 하도 보시면 이게 조금씩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알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So. 그죠? 이럴 줄 알았어요.
1: 이거 알죠?
0: Within.

0: less, in less than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단어만 계속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1: 그쵸.
0: 문장 내에 이거 다 써보고 in과 비교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1: 네.
0: 문장으로. 저 within이라고 하는 거, in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조금 더 격식이에요.
1: 아.
0: 그리고 in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in이 얼마를 채우고 있죠?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차마 못 채웠네요. 이기 때문에 해야체에서 더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1: 네. Alright.
0: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310 써도 되고요. 310 써도 상관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1: 네.
0: 방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에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요즘에는 막 열쇠가 다 카드키로 나오잖아요. 띡 이렇게 태그해서 들어가고.
0: 맞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또 이게 있을 수도
1: 있어요.
0: 있는데
1: 있어요.
0: 오히려 근데 카드로 된 거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Do you have your room with you? 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방 키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과 함께. 그죠?
0: 어디서 나누면 좋을까요?
1: 그러면은 여기 room 키고, have your room key, 여기서.
0: 오케이.
1: Okay. 예.
0: 자, do you have your room key? 오, 괜찮아요. 근데 with you는 왜 들어갔지?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1: 오.
0: 그죠? 키는 근데 사실 키, 오, 키 어딨어? 키 어딨어? 하도
1: 그쵸.
0: 하니까. 그죠?
1: 모를 수가 없어요.
0: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 you have 명사? 뭘 가지고 있나요?
1: 예.
0: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에 with you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약간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1: 오.
0: 자, 제가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명사 가지고 있나요?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1: 지금 당장.
0: 네, 맞습니다. 아. 자, 지금 소지하고 있냐를 강조하고 싶다.
1: 그러네요.
0: 이럴 때는 오. 이렇게 쓰게 됩니다. I mean, do you have your room key? 이러면, 네, 방에는 있는데요?
1: 그렇죠.
0: 이런
1: 그렇게.
0: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1: 아.
0: 근데 그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있어야 내가 오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소지하고 있냐, 이런 의미가 되죠.
0: 당신과
1: 있겠네.
0: 함께 어딘가 여기 몸에 있냐, 라는 것을 강조해 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1: 으흠.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냥 방 쓰지 말고 친구한테 너 열쇠 지금 가지고 있어?
1: 아.
0: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넌 너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니?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그래서 왜? 그러면서 아, 내가 차에 잠깐 가서 내가 뭐 너 대신에 뭐 가져오려고.
1: 아,
0: 이럴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영수증이 영어로 뭐죠? 영수증?
1: Bill.
0: 아, 그거는 청구서고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ceipt.
0: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혹시 손님 당장 그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1: 아. Sir,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the receipt 정도가 아니라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With
0: 이러면
1: you?
0: 지금 혹시 바로 보여줄 수 있냐?
1: Oh.
0: 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 환불 요청하는 사람이라든가
1: yes.
0: 뭐 교환 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1: Mm-hmm.
0: Yes. So, just like this. So, with you를 빼도 맥락상 통하지만
1: 네.
0: 이렇게 강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 으흠.
0: 이거 그나저나 영수증 할 때 이거 receipt가 아니라 receipt입니다. P는 묵음입니다.
1: Receipt.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우리가 돈 같은 거 있냐 당장 내가 좀 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때는요
1: 네.
0: with you를 쓰기도 하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on을 더 많이 써요.
1: 아~
0: okay? So do you have $5 on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좀 잠깐 필요한데 그거 지금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해서라면 with 가능한데 on을 더 많이 쓴다.
1: Yes.
0: Or do you have any cash with you?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뭔가요?
0: 아, 여기요. 하면서 줬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오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아, 엄마가 오시네요.
1: Nice timing. 아. 예, 여기요. Oh, here she comes. 여기 엄마가 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요라는 거니까 here you are 할게요.
0: Okay.
1: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약간 okay. 뭔가 격식 표현으로 좀 약간 풀 센텐스로 한번 가볼게요.
0: 맞습니다. 약간 뭔가 예전에 문법책에서 보신 것 같은
1: 느낌. 예, 그렇죠.
0: 자, here you are. 오케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그냥 더 편한 거 저 가져왔을 뿐이에요. Here you are or here도 좋아요.
1: 네.
0: Or right here.
1: Right here.
0: 이런 것도 괜찮겠죠.
1: 편한데요.
0: 바로 여기예요. 뭐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here you are 쓴다고 너무 이거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많이 씁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Right here 바로 여기에가 나왔고 저 뒤에 보세요. Oh, here she comes. 이거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이런 데서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1: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그런데 hold on one second. 우리가 문법을 생각을 했을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죠?
1: 네.
0: 그래서 슬기 씨 이거 보지 말고 그냥 그녀가 여기 온다라는 거 원래 보통 뭐라고 써요?
1: She comes here.
0: That's it.
1: 예,
0: right?
1: 맞아요.
0: Oh, she comes here. 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1: 네.
0: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건데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아, 온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1: 아.
0: 이런 어순을 쓰기도 합니다.
1: Here이 먼저 앞으로 빼고
0: 네, 원래 문법상은 she comes here가 맞죠. 그녀는 네. 온다 여기에.
1: 그렇죠.
0: 그런데 호 감탄의 느낌? 네, 그래서 here Joe comes 이러면 주어가 온다. 갑작스럽게 반갑거나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네.
0: 친구들이 우리 얘네들 어디 간 거야? 왜 안 와? 그랬다. 아, 얘네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Here she가 아니네요?
1: Here they come!
0: 그쵸? comes도 아니라 come입니다. 복수니까. 너무 네. 잘해줬어요. Oh, here they come! How about this? 그가 온다. 여기 있네, 있네. 그러면서 그가 온다.
1: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1: Mm-hmm.
0: 이런 느낌.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0: 확실하게 놀란 게 있어요.
1: 약간 이게 목소리가 좀 업이 되네요.
0: Yes.
1: 네.
0: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0: Oh, here he comes.
1: Oh, here he comes.
0: 네. 자, 다만 제가 예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ey나 he나 she나 이런 거 다 대명사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고유 명사를 쓰거나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사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고유 명사든 일반 명사든
1: 마유, 슬기
0: 뭐 그런 슬기 뭐 네.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1: 네.
0: here come 쓰고 나서 주어를 씁니다.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고유 명사. Oh, here comes Mayu. 이렇게 써요. Here Mayu comes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the bus. 이것도 얘는 일반 명사죠?
1: 네.
0: 했을 때 here the bus comes가 아니라 Here comes the bus.
1: 오.
0: 자연스럽지 않아요? 느낌 자체가.
1: 이거 완전 그 애기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0: yeah.
1: 버스 노래 나올 때 here comes the bus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0: That's right.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문법식으로 연습해보는 거 좋아요. 좋고 나중에 입으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Here they come. 이런 식으로 말로 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을 때 좀 이상한데? 느끼게 될 겁니다.
1: Yes.
0: Okay?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ight here. Here she comes.
1: Right here. Here she comes.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Alright.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1: Right here. Here she comes.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2: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2: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이병적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In 시간 기간 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엄마가, 나의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그렇죠. 자, 페리가, 그 페리가 5분 있다 떠나요.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Yes. One more. 나 10분 있다가 나갈 수 있어. 나 나갈 수 있어,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Alright,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Joa comes.
1: Uh-huh.
0: 근데 이런 식으로 쓰려면 중간에 대명사여야 된다라고
1: yeah.
0: 했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 엄마가 오시네요. 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오시네요.
1: 오.
0: 아, 그러니까 그녀라고 할게요. 그녀.
1: 네네네. Here she comes.
0: 그래, here she comes. Alright. 그들이 오네. 어, 그들이 와.
1: Here they come.
0: Here they come. 복수니까 comes 아니라
1: come.
0: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어, 그가 온다.
1: 오.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근데 그 그가 마유다. 그러면 here comes Mayu.
1: 네.
0: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e she comes. Here they come. Here he comes.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4: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4: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Ah, room 310. Okay.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Mm,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2: Oh, is that
1: mom.
2: Your mom? Hi.
0: Great job, you guys.
1: Yes.
0: 오,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today?
0: 그렇습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 쓰면 얼마 있다가 되는 거죠.
1: 그쵸.
0: 자, 그러면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그냥 이렇게 쉬고 하면은 아, 뭐 물론 쉬는 거 중요하지만요.
1: 네.
0: 약간의 복습,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면 또 이게 월요일이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1: 그럼요.
0: 영어가.
1: 그리고 또 이게 완전 알았다 라고 했을 때는 또 100% 내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에이.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1: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한 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0: 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오늘은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0: 네?
1: 그 여행 중에 사실 반려견을 요즘에는 여행에도 데려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0: 아.
1: 그런데 이게 여전히 사실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0: 출입 불가한 곳이 있죠.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1: 맡기거나
0: 그렇죠. 어디 맡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두거나
1: right.
0: 야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그런
1: 그러니까
0: 경우 많이 봤죠.
1: 이게 해외에서는 뭐 따로 맡길 거나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0: 네.
1: 아무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뭐 양해를
0: 그쵸.
1: 구한다든가 아니면 예.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0: 오늘 그러면 진짜 생활 밀착형에다가
1: of course.
0: 여행 가서도 반려견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주의사항도 꿀팁도 좀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1: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
0: Right.
1: 보통은 반려견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0: 그쵸?
1: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꼭 여쭤봐야죠.
0: 맞습니다. 왜냐면 모든 곳에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이 정도로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요거 좀 영어로 익히면요.
0: Right.
1: 아주 당당하게
0: 당당하죠.
1: 반려견과 여행 가는 거 가능할 것
0: Oh, yes,
1: 같습니다.
0: of course you
1: 네.
0: can.
1: 그 가능을 향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사랑스러워라. 내가 가지.
2: Hello, miss.
1: 아, 예. 혹시 이 식당에 그 반려견 출입되나요?
2: You have a dog?
1: Yes, so
2: Yes.
1: pretty.
2: Yes,
1: My dog.
2: beautiful.
1: Yes.
2: 서
1: 출입.
2: Tree is that his name?
1: No,
2: Hello.
1: Happy.
2: Happy?
1: Yeah, her name is
2: Hello,
1: Happy.
2: Happy.
1: Happy, go. It's okay. Happy,
2: Oh, in the
1: come.
2: restaurant?
1: Yes.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Dog area?
2: Yeah, you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2: You can sit on the porch.
1: 포르치, 현관에?
2: That area over there. Yes,
1: 오,
2: yes.
1: 예,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2: Happy?
1: It's great.
2: Oh, good.
1: Dog area, great.
2: Yep.
1: Yes, I am worried about that. Yes,
2: Ah,
1: dog,
2: don't
1: yeah, need.
2: worry. You sit on the porch.
1: Good
2: Yep.
1: restaurant. 착한 가게, good.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1: 오.
0: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re dogs allowed in this? 잠깐만.
0: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1: 자, 이
0: 강아지들이구나.
1: 강아지들이 allow가 저는 허락하다로 외웠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강아지들이 허락이 되나요? 이 안에.
0: 어디
1: 이
0: 아니요?
1: 식당 안에.
0: 아.
1: 예. 그럼 식당이니까
0: 네.
1: restaurant 되겠네요.
0: 오케이.
1: 네.
0: 자, 스펠링
1: 자,
0: 기대하겠습니다.
1: 이게 스펠링이 진짜 어렵거든요.
0: Alright.
1: restaurant.
0: 오!
1: 트!
0: 와. 자, 여러분들 하셨나요?
1: 네.
0: restaurant.
1: restaurant.

0: 맞는지 보겠습니다.
1: 요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0: 오케이. 거기가 원래 가장 애매해요.
1: 그죠?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맞았네.
0: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1: 네.
0: 헷갈리고요. 원어민들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예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1: 네.
0: 본인한테 뭐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회다. 근데 이
1: 예.
0: 스펠링을 맞춰야 된다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들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1: 아,
0: 그 정도로
1: 그래요?
0: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1: 원어민임에도요.
0: Right. 그리고 발음할 때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ANT 부분을 살짝 run이죠, run.
1: 예.
0: 그냥 비슷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살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restauran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staurant, restaurant, runt 이런 느낌.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Yes. Restaurant.
0: 오케이.
1: Restaurant.
0: 오케이. 오, 너무
1: 예,
0: 좋아요.
1: 괜찮았어요?
0: 이렇게까지.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 보이죠, 그렇죠?
1: 네.
0: 원래 allow 한다는 거 W까지만 쓰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1: 아,
0: 원래.
1: 네네.
0: 거기서 출발한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허용되는이라고 해서
1: 허용되는.
0: E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Right? So 비동사랑 같이 써야
1: 아하.
0: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allow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 많아요.
1: 네.
0: 근데 얘는 allowed가
1: Allowed.
0: 되겠습니다. 알아도 연음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allowed. 자, 그런데 우리가 뭐에, 어디,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되다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지금 전치사 뭐 보이죠?
1: In.
0: in, right? So,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데, 이렇게
1: 예.
0: 쓰면, 이 안에, 여기에 허용이 되다. 이거는 좀 직역한 버전이고요. 진짜 출입이 되다. 왜냐면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오케이, 허락받은 거예요.
1: 네.
0: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1: 오,
0: 알겠죠?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소 앞에,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많이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출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in, 그냥 고정입니다.
1: 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The cafe
0: in
1: in
0: the
1: the
0: cafe.
1: cafe
0: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면
1: in this area.
0: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1: 네.
0: 반려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Dogs.
0: 아, 그건 개만 되죠.
1: 아, 그래요?
0: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이요?
0: 피로 시작하는 거?
1: 퍼피.
0: 그건 강아지고요.
1: 예.
0: 펫입니다,
1: 아,
0: 펫. Alright. 자,
1: 펫.
0: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1: 네.
0: 허용이 되나요? 그 카페 안에서?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도 되냐라는
1: 네.
0: 말입니다.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how about this? This area가 이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구역. 오케이.
1: 네.
0: 아이들은 허용이 되나요? 이 지역 안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Exactly.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이런
1: 맞아요.
0: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1: 요즘에 워낙 노키즈 구역도
0: 뭐 그런
1: 있고,
0: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있어서.
0: 미리 물어보면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Alright, so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겠죠. 허용이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어디예요? In 어디? 저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in을 자동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1: 할
0: 그렇죠?
1: 수밖에 없네요,
0: That's
1: 정말.
0: right.
1: 예.
0: Okay, 읽어볼게요.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에
1: 네.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엔 카페로 바꿔볼게요. 개들은 허용이 됩니다. 이 카페 안에. 대답으로.
1: Dogs are allowed in the cafe.
0: In this cafe,
1: In
0: right?
1: this cafe.
0: 왜냐면 물어보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Dogs are allowed in this cafe.
1: Yeah.
0: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어랑 비동사만
1: 바꾸면
0: 바꿔준
1: 되네요.
0: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형도 할수 있어야 된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네, 그랬더니 오, 여기는 좀 오픈돼 있어요.
1: 오,
0: 그래서
1: 감사해 또
0: 아,
1: 그러면.
0: 그럼요.
1: 네.
0: 반려견 주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섞이면, 물론 반려견 뭐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Sure, we have area for dog owners. 오, 우리는 갖고 있어요.
0: 뭐를요?
1: 공간. 공간을. 어떤 공간? For dog owner.
0: Yeah.
1: 강아지 주인을 위한 공간.
0: Yes.
1: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거죠. 다른 지역에 있다.
0: 다른 지역에 있다. 오,
1: 예.
0: 오케이.
1: 따로, 공간이 따로. 공간이
0: 여러분들이
1: 따로.
0: 생각나는 것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Have a,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have other area겠네. 예. 다른 구역. 예.
0: 무슨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1: 그쵸.
0: 구역. 오케이.
1: 구역.
0: 만들어 보겠습니다. Sure, we have other area for dog
1: 아들이면
0: owners.
1: 언니 돼야 되네? 아.
0: 자, 보겠습니다.
1: 틀렸네.
0: 정답.
1: 아,
0: Separate
1: separate
0: area가
1: area.
0: 되겠습니다. 뭐 other, another 이런 것들은 다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또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1: 우리는
0: 있겠죠.
1: 출입이 안 되는구나가 될 수도
0: Right. 그럴 수도
1: 있겠네요.
0: 있기 때문에
1: 네.
0: 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베란다처럼 해놓거나 뭐 porch area나 이런 데 있을 때
1: 그쵸.
0: 있거든요.
1: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게.
0: Right. 자, 이게 바로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뭐
1: 예.
0: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갈라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갈라놓다. 뭐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A와 B를 갈라놨어라는 동사로 쓸 때는 separate로 그냥 쓰시면 돼요.
1: 네.
0: 우리가 가장 편하죠. separate them 이런 식으로
1: Separate.
0: right.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때는요.
1: 네. 네.
0: separate처럼 쓰셔야 돼요. so
1: 아.
0: rate이 아니라 rut.
1: Word.
0: rut.
1: 지금 쓴 게요? 원래 이 스펠링 아니에요?
0: 맞는데
1: 예.
0: 발음이 달라요.
1: 아, 발음을 다르게
0: 왜냐면 얘는
1: 하시라고.
0: 개별의 area.
1: 그쵸.
0: 형용사죠, 형용사.
1: 여기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니까.
0: 아닙니다. So, separate
1: Separate.
0: area라고 하면 들리고요. Separate area.
1: 아.
0: Separate area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1: Yes.
0: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형용사로.
1: 네.
0: Separate. Separate.
1: Separate. Separate.
0: 훨씬 좋아요. 오케이?
1: No.
0: 자, 그리고 그런 a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하면 무조건 지역, 구역 해서 너무 딱딱한 단어 같지만 그냥 공간, spa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Yes.
0: area. 대신에 발음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area. 이렇게 해서 R 사운드 내는 경우 많다. Right. 그래서
1: 맞아요.
0: area 하고 완전 끊어내세요. R 하지 마세요. 자,
1: 예.
0: 두번 해보겠습니다. area. area.
1: Area, area.
0: Alright.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So we have a separate area for who? For
1: Dog owner.
0: walk 아니라
1: Owners.
0: owners. Alright. So 지금 보면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 own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발음할 때 walk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무조건 모아 주셔야 됩니다.
1: Yes.
0: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wner.
1: Owner,
0: 오,
1: owner.
0: right. 그럼 이거 사실 소유하다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소유하는
1: 그쵸?
0: 사람이잖아요.
1: 그쵸?
0: 동사를 뭐라고 할까요?
1: Own,
0: That's right. 이것도 one 아니라
1: own,
0: own. 끝까지 모양 모아 주셔야
1: own.
0: 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전치사 하나 껴 있어요. right. 우리 항상 전치사 헷갈리지만 for dog owners, right? for
1: 네.
0: what does it mean?
1: For 뭐뭐를 위해.
0: 그렇죠.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dog owners를 위한이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For kids.
0: For kids. 너를 위한.
1: For you.
0: 우.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1: We have bikes for kids.
0: 그렇죠. 완전 아이용 자전거 있다.
1: 네.
0: 자, 그 장미들은 널 위한 거야.
1: The roses
0: Are
1: are for
0: there you go?
1: you.
0: The roses are for you.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bikes for kids.
1: We have bikes for kids.
0: The roses are for you.
1: The roses are for you.
0: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eparate, what입니다.
1: 네.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Very nice.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현관 앞 포치에 앉으시면 돼요.
1: 아, 맞습니다. 이게 포치라는 말이 아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0: 맞아요.
1: 예, 현관 앞에 그 약간 있는 공간을.
0: 이거를 다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그쵸? 그래서 그냥 포치를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you can on the porch. You can 앉다가 나오면 되네요. 앉다. You can sit.
0: 선물입니다, 오늘.
1: Yeah.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You can sit on the porch.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지금 porch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1: 네.
0: 이게 글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관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을 보통 집 얘기하는 겁니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네. 이게 집이라고 칠게요.
1: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기와 집을 그리셨네요?
0: 아니, 지붕은 있으니까요. 어디 가든 예, 예, 있어요. 예, 이렇게 예. 있는데 여기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1: 아~
0: 여기 이렇게 계단이 쭉쭉쭉 올라가서요.
1: 네네.
0: 여기 또 뭔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1: 예, 예,
0: 그리고
1: 예.
0: 여기 보통 할아버지 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1: 오, 운치 있다.
0: 아,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을 막 보고 사람들을 보고.
1: 예, 예, 예.
0: 이 여기서 이렇게 쉬는 공간 앞쪽 부분을 우리가 po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입구 쪽에 그렇게 막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의자도 벤치형 의자나 이런 것도 배치해요.
0: 다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데를 이제 porch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backyard랑은 다르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So 거기에라고 할 때는 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on the porch라고
1: porch.
0: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케이.
0: 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밖에 뭔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1: 광합성 해야죠.
0: 광합성 하자. 그 포치에 앉자. 앉자. 어떻게요?
1: Let's sit the porch.
0: 자, 전치사 하나 빠졌죠?
1: Let's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Let's sit on the porch.
1: Yes.
0: It's a beautiful day 하면서 두 번째. 가가지고 저기 자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앉아도 될까요? 저 포치에 그러면은
1: Can I sit on the porch?
0: 오케이. 우리면은
1: Can we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남편분도 같이 갔는데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1: 서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et's sit on the porch.
1: Let's sit on the porch.
0: Can we sit on the porch?
1: Can we sit on the porc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You can sit on the porch.
1: You can sit on the porch.
0: Alright. Very nice.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Mm-hmm.
0: 아우,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1: 아하.
0: 왜냐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1: 네.
0: 이제 두려워요. 갔다가 아,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는 거 많고 보통 어떤 쇼핑몰, 요즘에는 쇼핑몰에 강아지도 갈 수 있게 많이 해놓긴 했지만
1: 맞아요.
0: 데려가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게 문제예요.
1: 식당은 좀 출입이 어렵더라고요.
0: Right. 그래서 아예 야외 공간 쪽에 있으면 좀 다행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올 수 있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worried.
0: Worried 전에도 한번
1: 네, 나왔죠. 그러네요. 좋네요. To be honest,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0: Mm-hmm.
1: 나는 걱정됐어요. 조금.
0: Mm-hmm.
1: I was a little worried 할까요? Mm-hmm. 조금이니까.
0: 사실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1: 네.
0: 방법은 많은데요.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1: Mm-hmm.
0: 자, so,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정답? Perfect. 약간 좀이라고 할 때 a little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솔직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거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1: 맞아요.
0: 암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So to be hone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여 있는 표현이에요.
1: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Frankly speaking 이걸로 엄청 많이 외웠어요.
0: 좀 수준 있는 걸로 배우셨군요.
1: 그거는 근데 잘 안 쓰죠?
0: 아니요. 쓰긴 쓰는데 좀 네. 격식이긴 해요.
1: 아. 네,
0: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1: 그쵸.
0: 글 같은 데는 굉장히 어울리고요.
1: 아, 그래서 배웠었나 보네요. 네. 고등학교 때.

0: 그냥 frankly 까지는 좀 많이 씁니다. 더 짧으니까요. Okay? So, well, to be honest, 얘는 길어 보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아요. Trust
1: 네,
0: me.
1: 많이
0: Okay?
1: 들어봤어요.
0: 네, 덩어리로. 그래서 문장 안에 사실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 솔직히 이러면서 출발을 많이 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솔직히 그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옷을 딱 해서 아, 이거 멋있잖아. 딱 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제 생각에 남편분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어, 하면서.
1: 그러니까 당장 벗어요. 아닌
0: 자,
1: 것
0: 두 번째는요.
1: 같아요. 예.
0: 솔직히 그, 너내 타입이 아니야. 아, 소개팅 나갔는데, 아, 이게 애매한 거예요.
1: To be honest, you are not my type.
0: 오, it
1: 오,
0: hurts,
1: 예. 이런 말을
0: right?
1: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0: 해보고 싶은 거죠?
1: 영어로 하니까 좀잘
0: 아, 잘
1: 나오네요.
0: 나오네요.
1: 예.
0: Okay, so, 길어 보이지만 얘는 그냥 덩어리 표현이다. 이렇게
1: 네.
0: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네,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다라고 할 때는 style 아니라 type 쓰세요.
1: 예.
0: Alright. 자, 그리고 to be honest가 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게 있죠. 그냥
1: 네.
0: 부사 하나로 가는 거.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걸로.
1: Honesty,
0: Honesty. 그거는
1: honesty.
0: 명사입니다.
1: 그래요?
0: 네, 아니고 honestly. honest에다
1: honestly.
0: ly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honestly. 대신에 읽을 때 t 사운드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honestly,
1: honestly,
0: honestly 이런 느낌이고요. 한번
1: honestly.
0: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1: 네.
0: honestly, honestly.
1: honestly, honestly.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1: 네.
0: to be honest를 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너에게 솔직해지자면, 그러니까 to be honest 거의 이렇게 짧게 써요.
1: 예.
0: 근데 내가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1: Yeah. 그럼 for you 아닐까요? To be honest, for
0: 오케이.
1: you.
0: 자, 많은 분들이 for you 아니면 너에게니까 to you를
1: 예.
0: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with you예요.
1: 왜?
0: To be honest with you. 왜냐면 너와 나 혼자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얘기한다는 느낌.
1: With
0: 네,
1: you, to
0: 그래서
1: be
0: to be honest with
1: honest with you.
0: you. 이거는 거의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To be honest with you.
1: Be
0: To be
1: honest with you.
0: honest with you. 진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1: 그렇구나.
0: 알아둬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자,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자, 두 번째는요. 어,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입영작은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쓰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0: 자,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개들이 허용이 되나요? 일단.
1: Are pets allowed?
0: 개들.
1: Are dogs allowed?
0: 그렇죠. 이 식당 안에.
1: In this restaurant?
0: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 Yes.
0: 두 번째. 카페에 반려동물 허용이 되나요? 자, 반려동물들이 허용이 되나요? 이번에는 이제.
1: Are pets allowed
0: 자, 그 카페 안에.
1: in the
0: 그죠?
1: cafe?
0: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1: Mm-hmm.
0: how about this? 뭐, 구역, area를 써볼게요. 아이들이
1: Yes.
0: 이 구역에 허용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구역에 아이들 출입이 되나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오, perfect.
1: Yes.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다음은요.
1: 네.
0: To be
1: To be
0: honest. 네, 이것으로
1: honest.
0: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1: 응?
0: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과거형으로. 아, 솔직히.
1: To be honest.
0: 난 약간 걱정됐어.
1: I was a little worried.
0: 그렇죠. 자, 솔직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넌내 이상형은 아니야.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사실은 타입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1: 예.
0: 오케이. 자,
1: 한번 해보고
0: 읽어보겠습니다.
1: 싶었어요.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오,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3: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2: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ait, wait, wait. Oh, yeah. My dog.
4: Oh.
1: Yes.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1: Oh.
4: can sit on the porch.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4: Oh, no problem. Don't be worried. Come
1: Yeah.
4: in. Come on.
1: Come here. Come here. Yeah. 앉아.
0: Great job, you
1: 이렇게
0: guys.
1: 멋진 한 주의 마무리라니.
0: 아름답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라는 문장이었죠. We studied English all
0: day. 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Be allowed 인 명사
1: 네.
0: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1: 응?
0: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1: 오.
0: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그 극장에서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1: 네.
0: 되겠죠.
1: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지만요.
1: 네.
0: 사실, 많이 복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약간 살짝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1: 네.
0: 때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 그 정도만
1: 맞아요.
0: 해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1: 집에서 몇번 이렇게 떠들기만 해도, 복기만 해도
0: Of course.
1: 아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좀 쉬워지더라고요.
0: 당연합니다. Alright.
1: 네.
0: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 그거를 살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can I buy 무엇에서 구입할 것을 물어보면은 어디에서 그것을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꼭 여행지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되게 여행 갔을 때 어디에서 그걸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거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 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can I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제가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때 이제 can I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동사 자리에 구매하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can I buy 구매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그쵸? 제가 그거를 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문장이 끝나면은 제가 그거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패턴이었죠? 그렇죠. 어디에서 그걸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앞에 where 붙여주세요. 그래서요,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그거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 해서 그 구매할 것에 다양한 여러분이 명사를 넣어주시면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디에서 혹시 기념품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을 여러분들 영어로 souveni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can I buy a souvenir? 이렇게 해서 souveni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제가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here can I buy a souvenir?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a souvenir? 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나?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a souvenir? 해서 기념품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디에서 우산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그렇죠. 바로 umbrell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ere can I buy an umbrella?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 우산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can I buy an umbrella? 한 번만 더. 시작! Where can I buy an umbrella? 해서 어디에서 우산을 살 수 있는지 Where can I buy an umbrella?로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행객 패스는요, travel pas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행 가시면은 티켓 한 장으로 이제 여러 곳을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travel pa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혹시 그 여행객 패스를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한 번만 더. 시작!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해서 어디에서 트래블, 저 여행객 패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니까? 그쵸? 여러분이 is이나 that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되게 좋아 보여요. 그거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거는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 Where can I buy that on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that one? 한 번만 더. 시작! Where can I buy that one? 해서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0: 거예요? 라고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구매하다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매하다는 뒤에 구매할 것이 되게 붙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그걸 어디에서 구매할 수가 있느냐라고 장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으로 여러분이 그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거든요.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can I buy a souvenir? Where can I buy a souvenir? Where can I buy an umbrella? Where can I buy an umbrella?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Where can I buy that one? Where can I buy that on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에 약간 변형을 해보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어디에서 그 기념품을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Where can I buy a souveni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uvenir 이렇게 약간 인토네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장소에서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언제 그 기념품 가게를 좀 들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되게 투어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니까? 그렇죠. When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n can I buy a souvenir?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가이드 선생님, 혹시 기념품 가게는 언제 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can I buy a souvenir? 한번만 더. 시작. When can I buy a souveni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When can I buy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그것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When can I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언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응용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어디 가면 제가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요. How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ow can I buy the travel pass?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그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 How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can I buy the travel pass? 한 번만 더. 시작. How can I buy the travel pass? 그 얘기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can I buy 구매할 것? 혹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can I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질문을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고 자신감까지 올려보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는 의미의 try again.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얼만큼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어떤 스스로의 문제점과 스스로의 장점을 살펴보는 도전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Okay, get ready for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게 바로 딱 너한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야.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게 뭐뭐이다. 이거는 예전에 이미 나섰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딱 뭐뭐이야. 그래서 바로 딱 요 부분 정확하게 그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at? 바로 이거죠. It's exactly 그 다음에 what I. 요 what도 굉장히 구어체에서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뭐뭐하는 것 할 때 요 what이고요. 그 다음에 딱이란 표현은 그냥 exactly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you know what we are going to do,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그게 바로 딱 뭐뭐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의 출발점으로는요. 뭐뭐 타는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요. 원하는 거야, 생각하는 바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야 라고 해서 앞에 전부 다 it로 시작하고요. 중간에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의 what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가 내가 바로 원하는 거야. 그러면 what I want 이렇게 붙이면 돼요. It's what I want. 그래서 바로 it's what I want. 물론 exactly를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딱이라는 표현을 살리시고 싶으시면 it's exactly what I want. 자, 발음은 what I want. 빨리 하면 what I가 되는 거죠. 예, 일로 what I 이럴 때 자, what I want가 되고요. 이거 왜 바뀝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독립문이 있는데 그 한국말을 공부하는 외국인이 이거 왜 독립문으로 써놓고 독립문이라고 읽어요?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라의 발음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 미국식 영어에서는 what I want를 T 발음이 살짝 부드럽게 what I want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거요. 예, 내가 생각하는 바야? 그럼 똑같습니다. It's what I think. 됐죠? 자, 그 다음에 그건 바로 내가 하는 거야. 하다가 뭐예요? 두죠. It's what I do. 되게 쉽죠. 자, 이게 바로 내가 기대하는 바야 라고 할 때는 It's what I expect. 해서 what I expect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온 걸 가지고 이 what 대신에 여기 나오는 what 대신에 무슨 뭐 that, 무슨 뭐 which 이런 거 쓰면 다 틀려요. 그래서 느낌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it, 그것의 대상도 없죠. 그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want의 대상도 없죠. 양쪽을 다 받을 때에는 what를 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살짝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Ready? For practice round? Okay.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Your turn. 네, it's what I want. 자, 내가 생각하는 바야. Your turn. 네, it's what I think. 내가 바로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 그 다음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Your turn. 네, it's what I do. 맨 마지막으로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기대하는 거야 라고 할 때는요, 그죠? 예, 네, 바로 your turn. 네, that's 혹은 it's what I expect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예, 바로 연결해서 넘어가 볼까요? Okay, stretching time. 몸도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요. 문장도 스트레칭을 한다는 의미에서 스트레칭 타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tep 2. 그게 딱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야. 딱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다. 그러면 아까 it's what I want. 뭐뭐 하고 싶다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듣다는 뭐예요? Here. 너로부터. From you. 그러면 거기에 딱이란 단어 exactly 하나만 넣습니다. It's exactly. 그렇죠?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exactly라고 안 들리고요. exact 한 다음에 그 으 소리 때문에 트 발음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사실은 exactly가 맞지만 들리는 발음은 exactly. 마치 어? 끌리가 어디서 오게? 이런 식의 느낌처럼 실제로 언어민들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exactly. exactly예요. exactly. Jake Lee, exactl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어 이름이 Jake Lee니까. 자, 그래서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너로부터, from you. 됐죠?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그래서 발음도 want to가 원화가 되는 거죠. 예, 뭐 이거 경상도 분들은 잘 아시죠? 원하나 할 때 원하 이거죠, 그죠?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게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It's what I think. 그러면 it's exactly what I think.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About your girlfriend. About your girlfriend. 간단하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요. 그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야.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하다 뭐였어요? It's what I do. 거기 exactly만 써볼까요? It's exactly what I do.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가 힘들잖아요.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 그걸 first thing이라고 합니다.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게요. 앞에 first 앞에 더가 왜 없습니까? 분명히 질문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first thing이라는 표현이 부사로요. 그러니까 부사란 말도 부담되시면 첫 번째로란 뜻이에요, 이게. first thing이 정해진 표현입니다. 첫 번째 일인 거죠. 일어나면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할 일, 세 번째 할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때는 뭐 더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첫 번째로 이런 식의 느낌으로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정해진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이것이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게 딱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야 라고 했더니 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마음을 읽은 거지. 자,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이렇게 동작과 함께 하시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반응은 뭐예요? Right, I read your mind. 이게 read가 아니라 읽은 거니까 I read your mind. 만약에 read라고 발음하시면 항상 마음을 읽을 줄 안다는 이야기겠죠? 자, now you know what I'm gonna say because you read my mind. If you wanna practice this, then visit our website here. 자, ebsc.co.kr 함께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요. 건강 잘 챙기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love.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경험하시는 발바닥 근막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발바닥 밑에 큰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우리 뒤꿈치 뼈에 와서 붙게 되는데 그 부위에 반복적으로 미세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첫발을 딱 디디는데 악! 하고 이렇게 너무 첫발 디딜 때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발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발바닥 아래 근육이 이렇게 살짝 수축을 해 있다가 아침에 첫발을 딱 디딜 때그 부위가 늘어나야 되니까 미세하게 손상된 부위가 잡아당겨지면서 자극이 되니까 통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조금 걷고 나면 다시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풀리는 듯 했는데 오래 걷거나 서 있거나 딱딱한 바닥에 있으면 다시 아파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요, 주로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 있는 분들한테도 잘 생기고요.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발바닥 전체로 분산이 되지 않으니까 뒤꿈치에 압력이 이렇게 계속 좀 하중에 실리면서 더 족저근막염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근막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종아리나 햄스트링 근육이 너무 굳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발목 가동성이 떨어지면서 족저근막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발도 여러분들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지 들어, 나머지 들어 이렇게 했을 때못 움직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 내재근, 발 안쪽에 이런 움직여주는 작은 근육들이 약해져서 아치를 잡아주지도 못하고 충격 흡수를 잘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 자, 족저근막염을 불러일으키는 실생활 습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로 맨발이나 쿠션이 없는 슬리퍼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거나 이런 경우 발바닥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다친 경우들이 있고요. 쿠션이 다 다른 신발을 계속 신거나 특히 플랫슈즈 신으시는 분들 있죠, 여성분들. 그리고 평소에 종아리 스트레칭 거의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만지면 너무 딱딱하고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발목에 부하가 계속 실리게 되고, 그러면 발목이 잘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발바닥 다른 구조물들이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그 부위에 더 충격이 자꾸 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임신을 했을 때 아니면 갑자기 살이 쪘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좀안 걷다가 갑자기 막 많이 운동량을 늘리신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족저근막과 종아리를 직접 눌러서 풀어주는 이완법,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발 안쪽 근육을 깨우는 기능성 운동인 쇼프트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걸을 때 아치를 스스로 잡아주는 힘을 만들게 해주는 게 오늘의 우리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자,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족저근막을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볼 텐데요. 이게 족저근막이라는 게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조직이다 보니 손으로 사실 마사지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막대기 같은 걸로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너무 자극이 셀수 있어서 약간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 정도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사이즈의 공을 두시고 발을 공 위에 이렇게 두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족저근막에서 우리가 자극을 주는 데는 와서 붙는 요 뒤꿈치 부위가 아니라 요 가운데 부위 정도라고 생각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아치의 가운데와 조금 뒤 부위를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에다가 그 아치 아래에다가 공을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살짝 무게를 실어보세요. 앉아서 하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 상체를 조금 기울여주시면 무게가 더 실리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살짝 누른 다음에 좀 아프신 분들은 한 5초 정도 했다가 다시 뗐다가, 그 다음에 또 5초 정도 했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데, 자, 이렇게 좀 이제 무게를 실는 게 익숙해지셨다 그러면 살살살살 이렇게 앞뒤로 공을 굴려줘 보세요. 그래서 무게를 실은 다음에 해서 족저근막 부위를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약간 또 옆으로도 있으니까 약간 공을 이제 좌우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내가 아픈 부위, 자극이 되는 부위를 찾아서 무게를 살짝 실어서 조금 눌러주면서 굴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더 잡자 그러면 누르신 상태에서요, 발가락을 쫙 젖혀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족저근막이 이미 팽팽한 게 당겨진 상태에서 압박이 가해져서 좀 더 마사지와 이완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으면서 발가락을 쭉 젖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한쪽당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의 목표는 근막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 족저 근막이 뒤꿈치 뼈에 와서 붙는 부위. 여러분이 만졌을 때 아! 하는 요 부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위를 마사지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아치 있는 부위 여기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자극을 주면 더 상처가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정확한 지점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족저근막 스트레칭입니다. 발에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는 족저근막이 타이트해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프시고 좀 오래 서 계시면 아픈 통증이 뒤꿈치에서 팍 퍼져 나오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을 충분히 풀어줘야겠죠. 앉으셔서 아픈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스트레칭을 할때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여기를 꺾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중족골이에요. 이렇게 되면 발가락 스트레칭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 중족골보다 아래를 잡아주시고 나머지 손은 이렇게 뒤꿈치를 잡으셔서 뒤꿈치를 잡은 쪽은 그냥 내 몸쪽으로 가볍게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얘네들 중족골 부위를 위로 쭉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위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좀더 느낌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족저근막이 탄탄한 진짜 나무젓가락 같은 이렇게 족저근막이 들어있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살살 눌러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좀 아픈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부위를 살짝 이렇게 아래 위로 달리는 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조금 눌러주시면서 쭉 늘어뜨려주시고 약간 눌러주면서 쭉 늘어뜨려진 상태로 이거를 한 2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운동의 포인트는요. 발가락 마디만 꺾는 게 아니라 중족골 부위를 전체로 잡아야지 그발 뒤꿈치에서 이어져 오는 근막 전체를 늘어뜨릴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이 디디기가 너무 무서우신 분들, 그러면 미리 일어나서 해주시고 첫 걸음을 하시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운동은요. 숏풋 엑서사이즈예요. 이거 뭐냐면요. 발이 짧아진다. 우리 발 안쪽에 아치를 잡아주는 근육을 써서 발을 아치를 세우니까 발 길이가 짧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은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평발이 심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사실 평발이 가족력이 좀 있어서 엄마 아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온 가족이 모두가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발을 이렇게 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발은 3점이 있거든요. 여기 뒤꿈치를 우리가 삼각형으로 세 점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운동을 시켜보면 잘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굽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아치를 잡아준 근육을 못 쓰니까 자꾸 이거 발가락 이런 데 힘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발가락은 3점과 포함해서 편하게 이 안을 후 식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아치 부위를 발바닥에서 그 삼각형의 가운데 부분을 천장으로 끌어당기다 생각해 보실게요. 보세요. 그러면 쭉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로 아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를 할수 있으면 올라와서 한 30초 정도까지 유지를 하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하셔도 좋아요. 다시 내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쭉 올리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유지하고 내려가는데 자 여기서 좀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자 아치를 올립니다 자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 아치를 올리는 근육을 못 쓰시는 분들은 발가락을 굽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치를 잡은 상태에서 발가락까지 이렇게 펴주면 그 근육을 못 쓰거든요 그럼 진짜 우리 아치를 살리는 근육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서 한번 운동을 해보시는 건데, 자, 아치 올리는 거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발가락 들고 5초 더 해볼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총 10초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 좌우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우리 발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 내재근을 강화시켜주는 훈련인데요. 자, 준비물은 수건만 있으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요. 수건을 펼쳐주시고요. 그 위에 발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발끝으로 수건을 잡아당긴 동작을 8번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수건이 한번 내 쪽으로 당겨지죠. 그 상태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건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이게 좀 잘 되시는 분들은요, 요거를 끌어당긴 상태에서 들어 올려보세요. 3초 정도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 그럼 또 반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셨다가 들어 올리고 3초 내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은요, 발가락 사이사이 작은 근육까지 다 함께 훈련하는 동작이라서 앞서서 했던 아치 살리는 운동이죠. 숏풋 엑서사이즈와 같이 하시면 정말 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족저근막을 포함한 여러 가지 통증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우리 아치를 또 잡아주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후견골근이라고 해서요. 다리뼈에 그 붙어서, 뒤에서 붙어서 내려오는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이렇게 뒤꿈치 들기 운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 후견골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강화하려면 살짝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뒤꿈치를만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저뭐 식탁이나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요. 좀 불안하신 분들은 벽을 잡고 하시면 좋습니다.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무릎은 살짝 굽혀주세요. 얘들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 다리가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좀 이렇게 힘드신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뒤꿈치 들기 운동은요,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나 큰 근육들을 주로 쓰거든요. 하지만 무릎을 굽힌 채에서 이렇게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아치를 잡아주는 발목 안쪽 깊은 곳에 후견골근을 더 크게 일을 하게 시켜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아치를 잘 살릴 수가 있고, 족저근막 통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8강에 거쳐서 우리 목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오늘 배운 숏풋, 아치 만드는 운동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근육들을 깨우는 게 통증 없는 일상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